0: Your best choice. BFM 부산 영화 방송.
1: 자갈치 시장의 활기찬 목소리. 영도 앞바다를 수놓은 은빛 윤슬. 우리가 지켜온 부산의 소중한 모습들입니다. 이제 부산은 그 이상의 내일을 준비합니다. 첨단을 달리는 에코 델타 시티의 일상부터 가덕도 신공항의 하늘길, 그리고 유라시아와 북극을 잇는 북극 항로까지. 세계를 향한 거침없는 도약. 그 엔진은 바로 부산 사람입니다.
2: 우리가 부산입니다.
3: 우리가 부산입니다.
4: 우리가 부산입니다.
1: 당신의 자부심이 부산의 미래를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대선공익재단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5: 혹시 지금 운전 중이신가요? 어린이 교통사고 피해자 수는 지난 3년 평균 약 9만 명.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기준이 강화된 이후에도 어린이 보호구역 내 사고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스쿨존에서는 반드시 시속 30km 이하 서행, 스쿨존 내 불법 주정차 금지, 차량 출발 전 앞뒤 좌우 살피는 습관으로 어린이가 안전한 도시를 만듭니다. 참,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은 모두에게 위험합니다. 우리 모두를 위한 교통안전, 나부터 실천하면 모두가 안전해집니다. 어린이가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는 부산.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는 우리 모두의 미래이자 희망입니다. 이 캠페인은 어린이가 안전한 부산을 만드는 은행, BNK 부산은행과 함께합니다.

0: FM 부산 영어 방송.
1: English with
2: 부산 아지매.
1: 우리 소상공인 사장님들, 매장에 방문한 외국인 손님 때문에 당황한 적 있으시죠?
2: 그래가 듣고 바로 써먹는 영어 한마디 알려줄라 갑니다. 배울 준비 됐지에. 부산 아지매와 배워보는 영어 시간.
1: 오이소 보이소 사이소
3: 영어 하이소.
2: 너무 슬프다. 내 사랑이 이렇게 오늘 끝나버리다니. 데니얼은 어떻게 그렇게 매정하게 차버렸지?

0: your best choice. BEFM, Busan 영어 방송.
1: Coming up next is Busan Worldwide with Stephanie Yoon. BEFM, Busan 영어 방송.

0: And the time is now 11:12, which means it's time for the interview. On May 19th, an excavation site briefing was held at the Dongsamdong Shell Mound in Yeongdo. It was a meaningful event hosted by the Busan Museum to share the achievements of an excavation project that has been underway for about 10 months with the citizens. This excavation, which resumed after 27 years, has drawn immense attention as it uncovered critical new traces shedding light on the daily lives and ritual cultures of the Neolithic era. So today we're joined by Ms. Kim Eun-young here in the studio, the head of archaeological research team at the Busan Museum. Together we will listen to what kind of lives the people of Dongsamdong lived 7,000 years ago and discover what stories this ancient buried time is trying to tell us today. 네, 오늘 더 인터뷰는 김은영 부산 시립박물관 조사 연구팀장과 함께합니다. 7천 년 전이죠. 동삼동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리고 오래된 땅 속에 시간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이야기를 건네고 있는지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반갑습니다.
0: 네, 반갑습니다. 먼저 청취자분들께 인사와 함께 소개 부탁드릴게요.
1: 부산박물관 조사 연구팀장 김은영이라고 합니다.
0: 네, 반갑습니다.
1: 아, 조사와 연구 업무를 하는 팀인데요. 그 대상은 부산의 매장유산입니다. 훼손 우려가 있거나 학술적 조사가 필요한 유적을 발굴하고 발굴된 유적과 유물을 통해 부산의 선사와 역사를 연구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0: 그렇군요. 다시 한번 반갑습니다. So she explains that her team is dedicated to research and excavation work, specifically focusing on the buried heritage of Busan. Their main responsibilities include excavating archaeological sites that are at risk of damage or require academic investigation, and studying the prehistory and history of Busan through the uncovered sites and artifacts as well. And for those who might not be familiar with the Dongsamdong Shell Mound in Yeongdo, could you explain why this particular site is considered so important in the study of South Korea's Neolithic era? 영도 동삼동 폐총이 왜 한국 신석기 연구에서 중요한 장소로 평가되는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1: 동삼동 폐총은 교과서에 나오는 신석기 시대 유적으로 유명하죠. 부산시 영도구 동삼동에 있는 조개무지, 즉 폐총이라고 해서 동삼동 폐총이라고 부릅니다. 한국해양대학교로 건너가는 도로 입구에 위치해 있습니다. 동삼동 폐총은 유적이 발견되고 발굴조사된 지 거의 100년이 다 되어갑니다. 1929년에 일본인 오이카와에 의해 처음 알려진 이후 14차례 발굴조사되었습니다.
0: 네.
1: 약 8,000년 전부터 4,000년 전까지 신석기 시대 거의 전 시기

0: 동안에 걸쳐 사람들이 살았고 그 삶의 흔적들이 켜켜이 잘 남아 있어서 출토된 유물의 양도 엄청 많습니다. 특히 조개부지라는 특성상 우리나라와 같은 산성 토양에서는 다 썩어 없어지는 유기물질, 즉 조개 껍데기, 동물뼈 등이 잘 보존되기 때문에 신석기 시대의 생활 모습을 복원하고 그 변화 과정을 연구하기에 최적의 유적입니다. 그리고 한반도 동남쪽의 끄트머리에 위치해 있어서 한일 교류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이런 이유로 동삼동 패총은 신석기 시대 연구의 기준이 되는 유적으로 평가되어 왔습니다. 1979년에 국가사적으로 지정되어 현재까지 보존 관리되고 있습니다.
1: 그렇군요. 그 당시 사람들이 무엇을 먹고 어떻게 살았는지 알 수 있다는 게 참 흥미로운데요.
2: So she explains that the Dongsamdong Shell Mound is a highly famous Neolithic site often featured in textbooks and located at the entrance of the road leading to Korea Maritime and Ocean University in Dongsamdong on Yeongdo. It is a prehistoric shell midden. The site has a long history of investigations spanning nearly a century since it was first reported by a Japanese researcher named Oikawa back in 1929, and it has undergone 14 rounds of excavation since then. She notes that people lived on this site for almost the entire duration of the Neolithic era, from about 8,000 to 4,000 years ago, and because the traces of their daily lives accumulated beautifully, layer upon layer, an immense volume of artifacts has been unearthed. And also, crucially, due to the alkaline nature of shell mounds, organic materials like seashells and animal bones, which normally rot away completely in South Korea's typical acidic soil, have been exceptionally well preserved. And this makes it the ideal site for reconstructing Neolithic lifestyles and studying how they evolved over time. Also, situated at the southeastern tip of the Korean peninsula, the site actually played a pivotal role in ancient exchange between Korea and Japan. And for these reasons, she emphasizes that the Dongsamdong Shell Mound has long been evaluated as the definitive benchmark for South Korean Neolithic research, leading to its designation as a National Historic Site back in 1979. Well, since August of last year, you have been digging back into the Dongsamdong Shell Mound for the first time in 27 years. So what was the driving background and the main reason behind pushing for this major re-excavation?
1: 네, 지난해 8월부터 27년 만에 다시 동삼동 패총 발굴이 시작됐는데요. 이번 재발굴이 또 추진된 가장 큰 배경과 이유는 무엇일까요?
0: 2024년 영도구청이 부산 동삼동 패총 종합정비 계획을 세웠고 이것이 계기가 되어 이번 발굴 조사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번 조사는 과거 조사 구역을 발굴한 다음 새로운 구역으로 확장해서 조사한 점이 큰 특징인데요.
1: 네.
0: 유적 정비와 활용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자료, 즉 과거에 발굴된 중요한 유물과 집자리나 화덕자리 같은 유구들이 정확하게 어느 지점에서 출토되었는가 하는 정보를 확보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과거의 조사 성과를 재검토하여 활용도를 높이고 새로운 과학 분석을 위한 시료를 확보하여 신석기 시대 연구가 진전되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었습니다.
2: 그렇군요. So she shares that the catalyst for this excavation was the Busan Dongsamdong Shell Mound comprehensive maintenance plan established by the Yeongdo-gu office in 2024. A unique feature of this project is that they re-excavated areas previously investigated in the past and then expanded it into completely new zones. She explains that to push forward with preserving and utilizing the site, they urgently needed to secure primary base data, specifically the exact coordinates where historically important artifacts and structures like ancient dwellings and hearth sites were originally unearthed. And the goal was to re-examine past excavation findings to enhance their practical application while also collecting fresh samples from modern scientific analysis to help propel South Korean Neolithic research forward. And listeners, if you're just tuning in, we are in the middle of the interview speaking with Ms. Kim Eun-young.

0: Here in the studio, the head of archaeological research team at the Busan Museum. And now, I understand this excavation was able to uncover things left unseen during the 1960s and 90s by leveraging modern natural science analysis and cutting-edge technology. So compared to the investigations 27 years ago, what would you say are the biggest differences in this latest excavation? 이번 조사에선 자연과학 분석과 또 첨단 기술도 활용됐다고 들었습니다. 27년 전 조사와 비교했을 때 이번 발굴은 어떤 점이 가장 달랐을까요?
1: 네, 지금까지 중요한 유물들이 정확하게 어느 지점에서 출토되었는지 몰랐다고 하시면서 놀라실 것 같은데요. 그 당시의 기술 수준으로는 대충의 위치만을 기록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조사에서는 다시 찾은 과거 조사 구역을 GPS, 즉 위성 위치 확인 시스템을 이용해서 정밀하게 측량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예를 들어서 바로 여기서 조개 가면이 나왔다고 표시하거나 움집을 복원할 때도 아무 곳에나 하는 것이 아니라 당초에 집자리가 나왔던 곳에 정확하게 복원해 줄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3D 스캔을 이용하여 현장을 입체적으로 기록해 놓았습니다. 과학 분석으로는 방사성 탄소연대 측정, 식물 규조체 분석과 전분 분석, 토기 테토 분석을 통해서 당시에 어떤 식물이 자라고 있었는지 재배했던 식물과 섭취했던 식물을 알아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용도를 잘 알 수 없는 돌무더기 아래에서 채취된 흙으로 지방산 분석을 하면 그게 화덕이었는지 무덤이었는지를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물고고학과 지질학 전문가와도 협업을 진행합니다. 그런데 이런 첨단 과학기술 외에도 어떻게 보면 엄청 원시적인 방법이라고 생각될 수도 있는데 간단한 채를 이용해서 예전에는 모르고 버렸던 흑요석 조각 같은 미세한 유물이라든가 조개, 물고기 뼈 등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0: 네.
1: 이런 것들이 최근 몇십 년 동안 고고학자들이 개발해낸 새로운 연구 방법입니다. 하지만 현재의 발굴 기술도 한계가 있고 지금 우리가 무엇을 모르고 있는지 자체를 모르기 때문에 유적을 다 발굴하지 않고 미래의 고고학자들과 후손들에게 남겨주는 것입니다.
0: 그렇군요. 고고학이란 이 작업이 얼마나 섬세한 일인지 새삼 느껴지는데요. How interesting. So she knows that while past technology only allowed for recording approximate locations of major artifacts, the survey used GPS to precisely map the rediscovered zones. And this ensures that any future reconstructions like Neolithic pit houses can be placed exactly where the original dwellings once stood. And her team also utilized 3D scanning to capture a three-dimensional digital record of the site. In terms of scientific analysis, they use radiocarbon dating, starch analysis, and pottery clay analysis to determine the specific flora that grew in the area and what the Neolithic people cultivated and ate as well. And additionally, fatty acid analysis on soil beneath ambiguous stone structures helped them infer whether a structure and feature was an ancient hearth or a burial mound. And she adds that they collaborated with experts in zooarchaeology and geology and used simple sieves actually to recover micro-artifacts previously overlooked. And while these represent innovative modern methodologies, she concludes with a profound philosophy, acknowledging that current techniques still have limitations, so they deliberately leave portions of the site untouched for the future generations of archaeologists. Very interesting indeed. And we have Kevin Nim saying archaeology is so very intriguing. Oh, I absolutely agree, right? And the excavation site briefing held at the Dongsamdong Shell Mound in Yeongdo on May 19th, as we mentioned, drew massive attention. So what does your research team consider the most significant and critical achievement of this recent excavation? And 지난 19일 영도 동삼동 폐총 발굴 현장 설명회가 많은 관심 속에서 진행됐는데요. 이번 발굴 조사에서 연구진이 가장 주목하고 있는 핵심 성과는 무엇일까요?
1: 무엇보다 7천여 년 전에 의뢰 행위의 흔적을 고스란히 확인할 수 있었던 점입니다. 저희 조사단에서는 동삼동 폐총의 과거 조사 연구 결과를

0: 보던 살펴보던 중에 1971년에 조개 가면이 출토된 H18 트렌치의 중요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1: 네.
0: 그래서 그 H18 트렌치를 찾아서 주변을 집중적으로 발굴을 한 결과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넓적한 돌을 둥근 모양으로 줄을 세워 놓은 원형 성렬과 길이 1m 정도의 크고 판판한 돌이 확인된 것입니다. 이큰돌 아래는 작은 돌로 다리처럼 받쳐 놓은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는 고래뼈와 굴껍질, 흑요석으로 만든 작살이 놓여 있었습니다. 이 원형 성렬은 1971년에도 발굴되었었는데 바로 그 옆에서 조개 가면과 거꾸로 뒤집어진 붉은 칠토기, 덧무늬 토기가 출토되었던 것입니다.
1: 네.
0: 이 지점은 바다를 향해 가장 돌출된 지점이고 이와 같은 유구와 유물들은 집자리나 일상생활 유적에서는 출토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바다를 향해 제사를 지냈던 의례 장소였다고 추정하는 것입니다. 신석기 시대의 의례 행위를 구체적으로 알수 있는 매우 희귀한 자료입니다. 추가적으로 이 의례 유구와 조개 가면이 출토된 토층에서 같이 출토된 덧무늬 토기를 통해 그 시기가 기원전 5300년, 즉 7000여 년 전이라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조개 가면은 출토 상황에 대한 정확한 검토 없이 일본 학계의 견해를 그대로 수용한 4500년 전이라는 의견이 일반적이었습니다.
1: 네.
0: 이번 조사를 통해 조개 가면이 기존 학설보다 2500년에서 3000년 정도 시기가 이르다는 점을 밝힌 것도 큰 성과라고 할수 있습니다.
1: Kurokunyo. And listeners, if you're tuning in through YouTube, you can probably see the 조개가면 that she's actually talking about. And let me tell you a bit about it. That's very interesting. So she points out that the single most important achievement is uncovering intact traces of ritual practices from 7,000 years ago. While studying past findings, her team realized the immense significance of a specific trench from 1971, where a famous shell mask has been found, and you can see the picture of it on YouTube. Focusing their efforts around that exact area, they successfully uncovered a circular alignment of a flat stones alongside a large 1 meter wide stone slab propped up by smaller stones underneath. And deposited between these structures were whale bones, oyster shells. And she notes that during the 1971 excavation of the circular stone alignment, the shell mask was found right next to inverted red painted and raised design pottery. Because of this specific spot, is the most prominent point protruding toward the sea. And since these structures and artifacts are never found in ordinary daily residential sites, her team concluded that this was a rare, dedicated ritual space for offering prayers to the sea. Also, by analyzing the raised design pottery embedded in the same soil layer, they proved that this site dates back to 5300 BC. She emphasized that this completely rewrites existing academic theory, which had previously relied on Japanese research to date the shell mask back to 4,500 years ago without precise context, and discovering that the shell mask actually dates back to 2,500 to 3,000 years earlier than previously believed stands as a monumental success. Well, archaeology is ultimately the work of imagining human lives through the traces left behind. So, through this excavation, what kind of portrait can we paint of the daily lives of Dongsamdong people 7,000 years ago? 그럼 이번 발굴을 통해서 드러난 7,000년 전에 동삼동 사람들의 삶은 어떤 모습이었다고 볼수 있을까요?
0: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바다와 일체된 삶이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역사를 통틀어서 바다를 가장 잘 알았던 사람들이 7000년 전에 이 사람들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도 사용하고 있는 낚시, 작살, 그물 같은 어로구들을 그때 이미 자유자재로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배를 타고 먼 바다까지 항해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멸종된 강치라는 바다 포유류부터 상어, 다랑어, 복어, 굴, 전복, 소라, 성게, 미역까지 다 잡아먹을 수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조개더미에서 출토되는데

0: 성게와 미역은 아까 말씀드렸던 체질을 통해서 작은 가시와 미역에 서식하는 미세한 조개를 찾아내므로써 이런 것들을 먹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 그렇군요. 정말 바다와 함께 살아간 사람들이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2: So she summarizes their existence as a life entirely at one with the sea. In fact, she notes that throughout all of history, these people from 7,000 years ago might have understood the ocean better than anyone else. And she mentioned that their consumption of sea urchins and sea mustard was specifically proven through the fine mesh sieving method mentioned earlier, which allowed researchers to recover tiny sea urchin spines and microscopic shells that naturally inhabit sea mustard. Absolutely interesting. Now, listeners, if you're just tuning in, we are in the middle of the interview with Ms. Kim Eun-young here in the studio, the head of archaeological research team at Busan Museum. And this excavation seems to go far beyond simply restoring the past. It delivers a message to those of us living in the present, working on this project. What is the greatest value or insight you personally walked away with?
1: 이번 발굴은 단순히 과거를 복원하는 차원을 넘어서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주는 것 같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를 함께하면서 어떤 가치를 가장 크게 느끼셨을까요?
0: 네, 이번에 동산동 패총에서 몇 달 동안 발굴하면서 현장 주변에서 해녀들이 작업하시는 모습과 배를 고치는 모습, 그리고 동산풍어제라는 제의가 행해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7,000년 전 동산동 패총 사람들의 삶이 지금도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것 같아서 새삼 신기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동산동 패총이 이 지역 주민들과 함께하지 못하고 서로 괴리되어 있는 상황이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지나가던 주민분들이 발굴 조사에 관심을 가지면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해주시고 제가 답변 드리는 그런 즐거운 경험도 했습니다.
1: 네.
0: 이번 발굴 조사를 통해서 동산동 패총이 단지 몇천 년 전 과거에 박제된 유산이 아니라 현재 우리의 삶과 공존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2: 그렇군요. So she reflects on her months spent excavating the Dongsamdong shell mound, noting how she regularly witnessed local henyo working nearby, people repairing boats, and the traditional Dongsam Pungote ritual praying for a bountiful catch being performed as well. And seeing these sites made her feel a fascinating sense of continuity, as if the lives of Dongsamdong people from 7,000 years ago were still flowing into the present day today. And ultimately, this excavation became a deeply reflective journey for her, moving past viewing the Dongsamdong shell mound as a relic frozen in a distant era, and instead pondering deeply on how it can meaningfully coexist with our lives today. And hearing about your process, it hits home that excavation isn't just about rushing for fast results. It's an exercise, right? It's an exercise in patience, waiting, and recording. So what does this act of spending so much time to restore the past mean to you as a researcher?
1: 이 발굴 작업은 빠른 결과보다 기다림, 그리고 기록이 중요한 작업인 것 같은데요. 오랜 시간을 들여서 과거를 복원하는 일이 연구자에겐 어떤 의미일까요?
0: 아까 7,000년 전 을의 흔적이 확인된 H18피트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1: 네.
0: 그 흔적들은 H18피트의 가장 밑바닥에서 출토되었습니다. 그런데 바닥까지의 깊이가 2m가 넘었습니다. 문제는 바닥까지 삽으로 한 번에 팔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1: 네.
0: 위에서부터 토층을 한 겹씩 조사하고 내려가야 되는데 그게 시간을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는 과정입니다. 바닥까지 내려가는 도중에 4,500년 전의 화덕자리, 5,500년 전의 조개층이 나왔습니다. 이런 것들을 다 조사하지 않으면 그 다음 과정으로 진행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1: 그럼요.
0: 서두르다가 놓치거나 잘못 판단하면 제 손에 의해서 신석기 시대 사람들의 흔적이 그냥 날아가 버리게 되니까 항상 두려운 마음으로 임했습니다. 하루하루 인내와 겸손으로 정신무장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 을에 관련 유구는 진짜 현장 설명회 개최하기 바로 직전에 작업일수로는 이틀 전에 무슨 영화처럼 발견된 것입니다.
1: 네.
0: 오랜 시간을 들여 과거를 복원하는 일이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

And that was Lose Yourself to Dance by Daft Punk. Welcome back to Busan Worldwide. Hope you're having a wonderful Thursday morning so far. We have Kevin messaging in saying, don't you love this show? Every day they teach us something new for free. 이 방송에서 매일 새로운 걸 공짜로 가르쳐 준다고 메시지 보내주셨는데요. Thank you so much for summarizing our show in that way. I love it. I love it indeed. We also have 고수님 messaging in about today's text topic question. So, if you could leave behind just one artifact for people in the future, what would it be? 네, 오늘의 문자 주제는요. 미래 사람들에게 단 하나의 유물만 남길 수 있다면요. 였는데요. We have 고수님 messaging in. 저는 후손에게 남기고 싶다면 삶에 대한 책을 남기고 싶네요. 고수의 인생 철학이라는 제목으로 삶의 지혜와 태도를 기록해서 저뿐만 아니라 그 후손들도 기록하게 하고 싶은데요. 고수님

0: And the time is now 11:47, which means it's time for Correspondent Reports. We're going to turn to Myanmar for the latest updates. Our correspondent Chung Ki-hong is joining us from Myanmar on the line. 네, 오늘은 미얀마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미얀마의 Chung Ki-hong 통신원,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세요.
0: 네, 반갑습니다. So let's jump into our first topic of the day. Myanmar is seeing a sharp rise in interest in Korean language education with a record number of applicants taking the latest TOEIC exam. So let's hear a bit about that. 미얀마에서 한국어를 배우려는 열기가 매우 뜨겁다고 합니다. 최근 열린 한국어 능력 시험에도 역대 가장 많은 인원이 몰렸다고요?
1: 네, 지난 5월 17일 양곤대학교 본교와 산하 캠퍼스 한 곳에서 한국어 능력 평가 시험이 일제히 치러졌습니다. 이번 시험에 접수한 응시자 수는 무려 5,332명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는데요. 이는 작년 10월 시험 응시자였던 2,764명과 비교하면 불과 반년 만에 두 배 가까이 급증한 수치인데요. 주관 기관인 한국대사관 관계자에 의하면 응시자 수로는 동남아시아 단일 최고 규모였다고 합니다.
0: 그렇군요. Wow, so on May 17th, the test of proficiency in Korean or TOEIC was held at Yangon University and one affiliated campus. A total of 5,332 applicants registered for the exam, marking the highest number ever recorded in Myanmar. Compared to 2,764 applicants in last October's test, the figure was nearly doubled in just 6 months. And according to the Korean Embassy in Myanmar, it was also the largest single TOEIC test turnout in Southeast Asia. So the increase in applicants in such a short period is quite remarkable. It seems interest in Korea among young people in Myanmar is growing rapidly. So what was the atmosphere like at the test site? 반년 만에 응시자가 두 배 가까이 늘었다는 점이 상당히 인상적인데요. 현지 청년들의 한국에 대한 관심이 그만큼 크다는 의미일 것 같습니다. 시험장 분위기는 어땠나요?
1: 네, 시험장 앞은 새벽부터 시험에 응시한 미얀마 청년들과 배웅하러 온 가족들 그리고 한국어 학원들의 열띤 홍보로 발 디딜 틈 없는 인산 인해를 이루었습니다. 현재 미얀마 청년들에게 한국어는 단순한 스펙 쌓기나 취미가 아니라 생존을 위한 유일한 돌파구로 여겨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0: 그렇군요. So the area around the exam site was crowded from early morning with students and family members. Korean language institutes were also actively promoting their programs nearby. For many young people in Myanmar, learning Korean is increasingly viewed not simply as language study, but as a pathway to new opportunities abroad. So the situation appears to reflect not only interest in Korean culture, but also broader social and economical realities in Myanmar. So what are young people hoping to achieve through these exams? 단순한 한류 관심을 넘어서 미얀마 사회의 현실적인 분위기도 함께 반영된 것 같은데요. 청년들은 한국어 시험을 통해서 어떤 미래를 기대하고 있나요?
1: 네, 현재 미얀마 청년들은 군부의 강제 징집 공포와 극심한 경제난 그리고 일자리 부족이라는 삼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미래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한국어 능력 시험을 통해 한국 유학이나 취업, 그리고 비자를 받아서 한국으로 향하는 것만이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탈출구 인생입니다. 현장에서 만난 한 청년은 미얀마에서 매일이 두렵지만 한국에 가서 열심히 일하고 공부해서 가족을 부양하는 것만이 인생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라며 간절함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0: 그렇군요. 청년들이 왜 그토록 한국으로 향하고 싶어하는지 간절함이 느껴지는데요. So many young people are facing economic hardship, limited job opportunities, and ongoing political uncertainty. So as a

0: results, studying or working in Korea is seen as one of the more stable options for the future. And many applicants said they hope to continue their studies, find work, and support their families through opportunities connected to Korea. Well, with that, let's move on to another major story from Myanmar. A magnitude 5.2 earthquake struck near Yangon on May 18th, just one day after TOEIC exam. 다음은 지진 소식입니다. 한국어 능력 시험 다음 날인 지난 18일, 양곤 인근에서 규모 5.2의 지진이 발생했다고요?
1: 네, 그렇습니다. 한국어 시험 바로 다음 날인 18일 오전 8시 30분경 대도시 양곤에서 남동쪽으로 약 35km 떨어진 지점에서 규모 5.2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지진의 진원이 양곤 도심과 매우 가까웠던 탓에 고층 빌딩이 밀집한 양곤 전역이 수십 초 동안 크게 흔들렸습니다. 저도 막 출근을 준비하던 중이었는데요. 갑작스런 흔들림에 작년 대지진의 공포의 트라우마가 밀려와서 충격이 컸습니다.
0: 네, 지난해 큰 지진에 또 기억이 있는 만큼 시민들이 더욱 놀랐을 것 같은데요. So the earthquake occurred at around 8:30 in the morning, about 35 kilometers southeast of Yangon. Because the epicenter was located close to the city, buildings across Yangon shook for several seconds. The earthquake also revived memories of last year's powerful earthquake, causing considerable anxiety among residents. 그럼 현재 까지 피해 상황은 어떻습니까?
1: 네, 다행히 현재까지 보고된 인명 피해는 없습니다. 하지만 양곤 도심에는 부한 말이나 식민지 시절 지어진 노후 건물과 안전 진단을 거치지 않은 빌딩이 많아서 사고로 이어질 뻔한 아찔한 순간이었습니다. 최근 미얀마는 정치적 격변과 내전 심화로 민심이 매우 흉흉한데 여기에 지진이라는 자연재해까지 겹치면서 시민들은 안팎으로 하루도 마음 편할 날이 없다며 극심한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0: I see. So no large-scale casualties have been reported so far. However, concerns remain high because Yangon has many aging buildings and structures that have not undergone sufficient safety inspection. Now, amid ongoing uncertainty, many people in Myanmar continue searching for stability and new opportunities abroad. I do hope that we don't hear of any further risks or any concerns or casualties in the future. And that's going to do it for today's Correspondent Reports. 네, 미얀마 소식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And that was Mr. Chun Ki-hong based in Myanmar giving us all the latest updates. And listeners, it's already time to wrap up today's show. Our final song is by Bee Gees with Staying Alive. I'll see you tomorrow. Bye-bye.

0: FM 부산 영어 방송.
1: 혹시 지금 운전 중이신가요? 어린이 교통사고 피해자 수는 지난 3년 평균 약 9만 명.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 기준이 강화된 이후에도 어린이 보호구역 내 사고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스쿨존에서는 반드시 시속 30km 이하 서행, 스쿨존 내 불법 주정차 금지, 차량 출발 전 앞뒤 좌우 살피는 습관으로 어린이가 안전한 도시를 만듭니다. 참,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은 모두에게 위험합니다. 우리 모두를 위한 교통안전, 나부터 실천하면 모두가 안전해집니다. 어린이가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는 부산.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는 우리 모두의 미래이자 희망입니다. 이 캠페인은 어린이가 안전한 부산을 만드는 은행, BNK 부산은행과 함께합니다.
2: 웰컴 투 부산. Let me show you around. Here you can find the world's largest musical in-ground fountain and the world's only UN Memorial Cemetery. Stroll along the coast and explore the largest mountain fortress in Korea. As well as all this, there are so many tourist attractions, beautiful exhibitions, vibrant culture, convenient facilities, and delicious foods unique to Busan. With all the beauty and charm of the amazing city of Busan, you'll find yourself right at home in this ever-changing tourism paradise. So stay with us a while. Busan, your number one tourist destination. Your home away from home. This campaign is brought to you by BEFM, Busan, Yonghwa Bangseong.
3: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4: 제가 들어드릴게요.
5: 여기 앉으세요.
6: May I help you?
3: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0: more Greeks of the World. BEFM, Busan Yobanza.
1: Chagalchi 시장의 활기찬 목소리. 영도 앞바다를 수놓은 은빛 윤슬. 우리가 지켜온 부산의 소중한 모습들입니다. 이제 부산은 그 이상의 내일을 준비합니다. 첨단을 달리는 에코 델타 시티의 일상부터 가덕도 신공항의 하늘길, 그리고 유라시아와 북극을 잇는 북극 항로까지. 세계를 향한 거침없는 도약. 그 엔진은 바로 부산 사람입니다.
2: 우리가 부산입니다.
3: 우리가 부산입니다.
4: 우리가 부산입니다.
1: 당신의 자부심이 부산의 미래를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대선공익재단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5: The beautiful landscapes, the beach, the delicious food, I love Tojikupap, are some of the many things that make Busan a great city to live in. But it is the multicultural society and the warmth of its people that make Busan a really dynamic city. Hola amigos, my name is Jonathan Badillo and I am from Mexico. I arrived to Korea 3 years ago with a one-way ticket and now I study my master's degree at Busan National University. I fell in love with Busan way before even moving here. It all began with a weekend trip for me to realize this was the city where I wanted to live in. I moved here and I realized it was the right decision. From the moment I arrived to Busan, I felt very welcome and as if I was a Busan Saram already. Busan Saram, my God! There is so much going on in this dynamic city that it is so easy to get involved in one of the many activities to promote cultural exchange in Busan. I firmly believe that the greatness of a city lies within its people, which is what makes Busan the greatest city to live in. Global City Busan, we are in it together. This campaign was brought to you by BFM Busan Yeongeobangseong.
6: 지금 방송 광고라는 부메랑을 던져보세요. 소비자를 향해 정확히 날아가는 광고. 힘차게 돌아가는 경제. 부메랑처럼 다시 기업의 이익으로 되돌아오니까요. 방송광고, 경제에 큰 힘이 됩니다. 부산 방송광고발전협의회.
7: 1:00

0: more Rinks of the World. BEFM, Busan, your Bunza.
1: Sagalchi 시장의 활기찬 목소리. 영도 앞바다를 수놓은 은빛 윤슬. 우리가 지켜온 부산의 소중한 모습들입니다. 이제 부산은 그 이상의 내일을 준비합니다. 첨단을 달리는 에코 델타 시티의 일상부터 가덕도 신공항의 하늘길, 그리고 유라시아와 북극을 잇는 북극 항로까지 세계를 향한 거침없는 도약. 그 엔진은 바로 부산 사람입니다.
2: 우리가 부산입니다.
3: 우리가 부산입니다.
4: 우리가 부산입니다.
1: 당신의 자부심이 부산의 미래를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대선공익재단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5: Stuck in traffic again. No parking spaces anywhere. All I've done is drive. And I'm already completely drained. Maybe I'll skip the drive today. Instead of driving, every ride is my time. Put on my headphones, catch a quick nap, or simply gaze out the window without a thought. A morning that used to rush by, finally, feels like my time. Less driving, more living. Take back your time. Public transit is the easiest way to reclaim your day. This campaign is brought to you by BEFM Busan 영어 방송.

0: Your best choice. BFM 부산 영화 방송.
1: 혹시 지금 운전 중이신가요? 어린이 교통사고 피해자 수는 지난 3년 평균 약 9만 명.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 기준이 강화된 이후에도 어린이 보호구역 내 사고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스쿨존에서는 반드시 시속 30km 이하 서행, 스쿨존 내 불법 주정차 금지, 차량 출발 전 앞뒤 좌우 살피는 습관으로 어린이가 안전한 도시를 만듭니다. 참,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은 모두에게 위험합니다. 우리 모두를 위한 교통안전, 나부터 실천하면 모두가 안전해집니다. 어린이가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는 부산.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는 우리 모두의 미래이자 희망입니다. 이 캠페인은 어린이가 안전한 부산을 만드는 은행, BNK 부산은행과 함께합니다.
2: Want to be a friend of BFM 부산 영업 방송? You can chat with BFM through our KakaoTalk service. You can share your messages and photos through KakaoTalk, and you can easily become BFM's Kakao friend by searching BFM through the Find a Friend option. Come share and chat with us at BFM anytime, anywhere, for free. Don't forget to add BFM 부산 영업 방송 to your Kakao friends list. Man, I haven't got a
3: chance. I call 김밥가게 박 사장님도 문구점 김 사장님도 우리 부산의 경제를 움직이는 사람들 우리 동네 작은 가게로 향하는 발걸음이 우리 부산의 경제를 키워가는 한 걸음입니다. 부산 방송광고발전협의회
4: The time is now 3 o'clock.

0: FM 부산 영어방송
1: English with
2: 부산 아지매
1: 우리 소상공인 사장님들 매장에 방문한 외국인 손님 때문에 당황한 적 있으시죠?
2: 그래가 듣고 바로 써먹는 영어 한마디 알려줄라 갑니다. 배울 준비 됐지예? 부산 아지매와 배워보는 영어 시간
1: 오이소 보이소 사이소
3: 영어 하이소
2: 너무 슬프다. 내 사랑이 이렇게 오늘 끝나버리다니. 대니얼은 어떻게 그렇게 매정하게 차버릴 수가 있지?
4: Hello, today's a wonderful sunny day, isn't it? What can I get started for you today?
2: 아, 그래. 오늘 기분 전환하려고 브런치 카페 왔으니까 기분 좀 내야겠지. Hot coffee, please.
4: Of course. We just got a fresh batch of beans today. I'll make you a nice cup of the new roast. Would you like anything else with that?
2: 아, 단백질. 그래, 좀 먹어야겠다. 힘이 없어서. 아, 사랑, 왜 이렇게 힘든 거고? Egg fry, please.
4: Of course. Would you like your eggs over easy?
2: Over easy. 그래, 맞아. 세상엔 쉬운 게 많은데 사랑은 왜 이렇게 어렵냐고요? No, not easy. Difficult.
4: I'm sorry. I meant, how would you like your eggs? Over easy, maybe?
2: 그러니까요, maybe. 저번 사랑도 떠나고 이번에는 이 사랑이 진짜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또 떠나더라고요. 뭐, 나만 바보지. 사랑의 바보.
4: Okay. Please choose how you want your eggs to be done.
2: 아니, 이거 주문을 다 했는데도 안 가고 내 옆에 서가지고 이렇게 내 이야기를 들어준다는 거. 이 사람 참 마음에 드네. 뭐, 내 전화번호 달라는 건가? 폰 넘버, 오케이? 제 번호가요. 010-1234. 적고 있죠? 오늘 배워볼 표현. 계란은 반숙으로 해주세요. 영어로 뭐라고 해?
4: Eggs over easy, please. Eggs over easy, please.
2: Eggs over easy, please.
1: 계란 반숙은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한쪽만 익히고 노른자가 그대로 흐르는 스타일은 sunny side up. 아직 노른자는 다 익지 않는 반숙은 over easy라고 합니다. How would you like your eggs? Over easy, please. 라고 하면 되겠죠.
2: 부산 아지매가 알려주는 오늘의 영어 표현. 계란은 반숙으로 해주세요.
4: Eggs over easy, please.
2: 내일도 부산 영어 방송에서 만나요.
3: See you tomorrow.
0: FM 부산 영어 방송
5: Hi everyone, I'm Catherine from Morning Wave in Busan. Do you turn into a hideous monster every time you're behind the wheel? Feeling a little guilty? Well, Busan drivers ranked the lowest in a national survey for driving behavior.

0: your best choice. BEFM, Busan 영어 방송.
1: Coming up next is For My Busan with Laura McLucky. BEFM, Busan 영어 방송.

0: professionals in there as well.
1: Yeah.
0: It'll make it feel less intimidating for people who want to start running but don't know where to begin. The reason I don't run with other people, I don't want to be embarrassed when I stop and I'm like, oh, pogiata. That's usually what my brain does within 6 minutes.
1: within 6 minutes?
0: 7 minutes. It's the 7 minute, like, I get the endorphins. But the first 6 minutes,
1: that's hard.
0: They suck. I hate it. Yeah. I hate running for 6 minutes. Once I get over seven, okay, I like it. But it'll be nice for everyone. It's like a running class, but also community combined together.
1: Yes, and there are two main courses. One takes place every Thursday evening at Apek Narugongwon along the Suyang River.
0: Good.
1: And the second course happens every Saturday morning at Dadaepo Beach Park.
0: So it's a Monday.
1: Too far from your home.
0: Apek Gongwon. Okay. So one is basically city night vibes. The other is beach morning vibes. Mm-hmm. Different atmospheres, different locations, but fabulous for running. Really good places for running. And also the city is emphasizing something called running etiquette.
1: Yes. Because the program takes place in public spaces. Participants are encouraged to respect pedestrians, avoid excessive noise, and practice safe group running etiquette culture.
0: So our writer and I were talking about this, and she said she likes to run after 9 p.m. because 9 before 9 p.m. there are so many people, and she has to go, 비켜주세요! And so she's got very good running etiquette. And I suggested, why don't you just get a horn? So that's not good running etiquette, right? That's what's...
1: I don't think that's a
0: that's
1: good
0: what
1: idea.
0: Not to do. So to do. Don't do what I would do. Be what Hong GPT would do. Okay, I like it. It's this, it's important because it's good to... I'm going to sound like 진짜 꼰대. It's good to... to keep the rules for certain things. And it's not rules, of course, but it's just 배려.
1: Yes.
0: You know? It's 배려 for everybody to enjoy. Community. Yeah. Good. Isn't that what's the goal is like community, right?
1: Yes.
0: Not just exercise.
1: Of course.
0: Yeah.
1: So the goal is not just to promote exercise, but also to build a healthy and considerate running culture in Busan.
0: I said that.
1: Okay.
0: That's what I just said.
1: Okay. Everyone?
0: Everyone?
1: Okay.
0: It sounds really fun, actually. I think probably I would like to join that. But how long are we going to run for? That's the question.
1: Oh, I think it will take about one to two hours.
0: Hours?
1: Yes.
0: Are we going to run all the time?
1: Yes, of course.
0: For 2 hours?
1: Because we have that professional coach.
0: But I want to run for like 20 minutes. 20 minutes is my limit.
1: So it's going to be a perfect way to, you know, start learning about what the running is really like.
0: I'll paddle. Then 2 hours, I'm out. Please, I'm out. Done. But listen, please do take part in it. We're just having a laugh. We're just being silly. It is a fantastic program. And the point of this is to make it very accessible for everybody.
1: Yes.
0: So you can definitely go in, and wherever you are, 지금 이 순간은 할 수 있는 만큼만 진짜 퍼펙트입니다. 충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담 가지지 마시고요. Okay, two stories today showing two different sides of how we can experience Busan. History and then outdoor lifestyle culture.
1: Yes, whether you want to explore Busan's past through the Busan Dam tours or enjoy the city actively through running, there are so many ways to connect with Busan right now.
0: Yeah, Busan 너무 좋아요. Busan is...
1: 살아있네.
0: 그거는 슬로건은 아니지만 진짜 좋은.
1: Good.
0: 슬로건. Busan is good. 부산이라 좋다.
1: 좋다.
0: Thank you very much, QB. We'll see you again next Thursday. And don't forget... You can always follow what's going on at Busan City. Of course, we've got the website. You can go into Busan Tube for all the updates. And then go on to Instagram, social media for at Busan City and Busan City underscore Globe.
1: Thank you so much.
0: Thank you so much. We'll see you next week, QB. I always miss you when you leave. Okay, bye-bye. Bye-bye. All right, let me go straight into On the Mic, and we'll have it in Korean, and I'll give you some explanation in English afterwards. Yeah.
2: 안녕하세요. 올리비아입니다. 오늘은 세상에서 제일 다정한 분과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저는 매일 글 쓰는 작가이자 출판사 다정한 세계를 운영하고 있는 유다정입니다. 제 이름에 다정이 들어가 있어서 그 수식어로 다정한을 꼽았는데 제가 제 이름을 사실 좋아하게 된 건 그렇게 길지 않아요. 뭔가 다정이 너무 흔한 단어라고 생각을 해서 그 어린 나이에 어릴 때는 뭔가 좀 특별해지고 싶은 생각이 있으니까 뭔가 내 이름이 마음에 들지 않았는데 친구들이 너는 진짜 다정한 다정인 것 같아 라는 얘기를 해줬어요. 네 이름에 꼭 맞는 사람이다. 뭔가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점점 제 이름이 좋아진 거죠. 이제는 좀 적극적으로 제 이름을 이제 사랑하고 이제 써먹고 출판사 이름에도 붙여보고 좋아요. 수식어도 많이 좋아하게 돼서 당당하게 꼽아봤습니다.
2: 지금까지 어떤 글들을 써왔는지 소개를 좀 해주세요.
3: 제 일상을 좀 관찰한 글들을 많이 썼는데 저는 제 감정이 너무 행복하거나 너무 슬프거나 그럴 때 좀 관찰해서 쓰는 편이고 그렇게 일상적인 글들을 좀 모으다 보니까 제 저의 첫 번째 책 다정의 이유 같은 경우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지를 좀 생각해봤을 때 나는 다정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나를 다정하게 바라봐주는 사람들 덕분에 점점 더 다정한 사람이 되는 것 같아서 그렇게 나를 다정하게 만든 순간들, 사람들, 그리고 그런 장소들 뭔가 이런 걸 좀 책으로 옮겨서 일단 글을 썼고 에세이를 쓰고 인터뷰를 하다 보니까 현실에 딱 맞붙은 이야기들만 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창작하는 글은 못 쓰는 사람일까? 좀 이런 게 궁금해서 작년부터 소설 쓰기를 좀 도전했고 그렇게 이제 그 결과로 계속 지금까지도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쓰면서 정말 어렵거든요. 그리고 나의 실력이라든지 정말 많이 부족하다라는 걸 깨닫는데도 계속 쓸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 과정이 너무 뿌듯해서
2: 이제 2026년 하반기가 시작이 곧 되잖아요. 좀 글쓰기에 도전해보고 싶다 하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실천해보세요 라고 추천을 해주신다면
3: 글을 처음 쓰는 분들한테 추천하는 몇 가지 기록법이 있는데 우선 첫 번째는 그 멈추지 않는 글쓰기 라고 하는 건데요. 근데 딱 10분 타이머 켜놓고 멈추지 않는 글쓰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진짜 그냥 아무 말이나 쓰면 되거든요. 생각이 끊길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막 A, B, C, D 뭐 이런 가나다라 마바사 이런 걸 써서라도 손을 움직이는 행위를 멈추지 않는 거예요. 저는 이 활동은 가급적이면 전부 이렇게 쓰는 행위, 연필을 쥐거나 펜으로 쓰는 걸 추천드리는데 이런 낯선 감각, 서걱서걱거리는 이런 소리마저도 다 오감을 자극하는 행위여가지고 글쓰기를 입문할 때 너무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되게 개운하다? 약간 이런 감상평을 진짜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좋아하는 것에 대해서 쓰는 건데요. 내가 좋아하는 걸 남한테 설명할 때 막 나도 모르게 흥분해가지고 막 줄줄줄줄줄 나오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걸 똑같이 글쓰기 하면 글이 줄줄줄줄 나와요. 왜냐하면 싫어하는 거에 대해 쓰는 게 아니고 내가 좋아하는 걸 왜 좋은지를 설명하는 글이기 때문에 글쓰기가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이것만큼은 하실 수 있는 거예요.
2: 대신 이건 AI 절대 쓰면 안 되죠.
3: AI 안 듣.
2: 그 다정이라는 가치가 얼마나 굉장한 힘을 가지고 있는지 점점 더 느껴지거든요. 다정함과 느림 이런 것보다는 실속과 효율을 더 많이 따지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정함과 따뜻함이 이어졌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다정함이란 무엇일까요?
3: 저는 사람들이 공감하는 자세가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한 번도 만나지 않은 사람에 대한 공감일 수도 있고 앞으로 다가올 미래 세대에 대한 공감일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되어보는 경험, 그러려는 열린 마음이 저는 다정함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
2: 혹시 방송을 듣고 있는 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3: 캠페인처럼 느껴질 수 있는데 읽고 쓰고 만나자. 제가 좋아하는 게 다 담겨있는 메시지인 것 같아요. 책을 읽었으면 좋겠고 글을 썼으면 좋겠고 사람들을 만났으면 좋겠다 하는 뭔가 저의 간절한 마음이 담겨 있는데 셋 중에 무엇을 하든 조금이라도 세상을 다정하게 만드는 방향인 것 같아요. 읽고 쓰고 만나자.
2: 좋아하는 영어 단어나 이런 표현이 있나요?
3: 내가 뭘 좋아하지를 또 생각해본 거예요. 근데 최근에 알게 된 표현인데 laugh with 함께 웃는 표현인 것 같아요.
2: 아~
3: 뭔가 어떤 상황이 생겼을 때 laugh at은 저 사람을 보고 약간 비웃는 것의 표현이라면 laugh with은 넘어진 나도 같이 웃는 그런 걸 의미한다고 하는데 그게 너무 쏙 마음에 들어가지고 오늘 말하면 딱이겠다 싶었어요.
2: 좋습니다. laugh with 감사합니다. 여러분
3: 읽고 쓰고
0: 만나요.
3: 와, 감사합니다.
0: 와. So cute. So cute. Welcome back, everybody. This is For My Busan. And that was On The Mic with our reporter, Olivia. Thank you, Olivia. And our interviewee, 유다정님. And 유다정님 says, although she once felt like the name 다정 sounded too 평범하다, so ordinary, she gradually came to embrace it after hearing people around her say she truly lived up to her name as a kind and warm person. So she's written mainly about her everyday life and emotions, eventually publishing her first book, The Reason for Kindness, 다정의 이유. I love it. Based on the moments, people and places she has recorded. And she said after writing interviews and essays, she recently began challenging herself with fiction writing as well. She's driven by this growing desire to be creative, right? So she says, for those who are just starting to write, she says, continuously writing without stopping and trying to write about things you actually like, because words tend to flow more that way. She believes kindness is an open-hearted willingness to empathize with others. And she shared the message, read, write, and meet, explaining that, you know, doing all those things is really good for the soul and it makes the world a better place. And she said one of her favorite English expressions is laugh with, because it's, you know, laughing together, even through all those mistakes and the awkward moments. I like it. We have a lot of awkward moments here because nobody really knows whether they should cut the mic or let me keep talking. And luckily, they never cut the mic, which is even better. Ridiculous. So listen, thank you so much to our reporter once again, Olivia, and 다정님, 너무너무 수고하셨습니다. If you want to be on the mic or My Life, My English, please get in touch. We'd love to share your story with all of our listeners, all of our viewers. And it's always a nice time to hear other people's stories on the show. All right, just very quickly, today's text topic, we're talking about your bucket list. So what is on your bucket list, my friends? Share it with us. And as soon as you accomplish an item on your bucket list, what is the first song that you'll listen to? Yeah, 여러분, 오늘의 텍스트 토픽은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이루고 싶은 버킷리스트는 무엇인가요? 여러분의 버킷리스트와 지금 듣고 싶은 노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I said it before. 이루고 싶은 거는 알아요. 아니에요. 이루어진 후에, 이루어진 후에, 이루었던 후에, 이루어진 후에. 이루어진 후에. 고맙습니다. 한국어로 진짜 어렵다. 성공했을 때 어떤 노래를 듣고 싶을 거예요? 샵9050-9050. Text messages 101. KakaoTalk is free. YouTube Live is free as well. Send your messages. We will gather all of your messages, all of your songs, and put them together in a playlist for the second half of our show. And one person will win a prize. 선물도 있습니다. 여러분 참여 부탁드립니다. All right, this is Crush and Zico, Oasis.

and write a book about my experiences someday. So if I have the chance, I really want to do it. Face, red heart shape, face, red heart shape, face, red heart shape, face, red heart. That's what happens when we copy the little emojis into a document and they give them to me to read. It's all the hearts and the faces. Love it. Ever Love by Jin Young is the request. Let me read some more. Jin Nim. 저는 일주일 내내 아무것도 안 하고 배달 음식 먹으면서 만화 책 보기가 버킷리스트입니다. 와, 소 간단하고 너무 소확행? 근데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가능한 것 같은데 가능하지 않아서 더 해보고 싶어요. 그렇게, 그렇습니다. Also, 황 작가님, My bucket list is meeting Laura, the fairy of For My Busan. 우리 뭐지? 그거 뭐지? 그거 있지 않아? 아, 뭐 이게 바비큐 먹으러 갑시다. 우리 포마 회식. And then 부담 없이 포마 회식. 참고 싶은 사람들 참고. I mean, 제가 아니 더치페이 하자. 근데 가성비 좋은 곳으로 갑시다. 3만 원짜리. Okay, no problem. 그리고 I'll buy you the drinks, okay? 7644님, my bucket list is being a librarian. I have a plan to get a license. I love that. And then request song Fits and Tantrums, Hand Clap. 그리고 유리치님 texting in with a lovely request song. 후추님 saying jump. 이종원님 says, 안녕하세요. 그림엔 영 소질이 없는 똥손 아빠지만 그림책을 좋아하는 아이에게 그림책을 만들어 주고 싶어. 늦깎이 이게 무슨 말인지. 늦깎이 작가에 도전해 했습니다. 처음엔 막막했지만 AI의 도움을 받아 직접 글을 쓰고 그림을 입혀 드디어 그림책을 출판했습니다. 와우, 축하드립니다. 지금 꿈을 고민하고 고민하는 분들 기술을 빌려서라도 꼭 도전해 보세요. 어렵다. I'm wearing glasses that are very dirty, so I can't really see that well. Because there's no McClucky today. I was very upset. Okay, so many people, and 축하드립니다. That was beautiful. Do you know what? The winner today is 이종원님! 축하드립니다. And I'm going to play your song as the final song of today, Paradise of Rumors by Ang Myu. Today's show was produced by Park Bo-sung, written by Hong Kyung-hwa, hosted by Laura McClucky, and I'll be back with you tomorrow at 4:05 p.m. Until then, enjoy the rest of your Thursday. I'll see you tomorrow, and go and eat something delicious because you deserve it. Bye-bye.

0: your best choice. BEFM, Busan, 영어 방송.
1: 혹시 지금 운전 중이신가요? 어린이 교통사고 피해자 수는 지난 3년 평균 약 9만 명.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 기준이 강화된 이후에도 어린이 보호구역 내 사고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스쿨존에서는 반드시 시속 30km 이하 서행, 스쿨존 내 불법 주정차 금지, 차량 출발 전 앞뒤 좌우 살피는 습관으로 어린이가 안전한 도시를 만듭니다. 참,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은 모두에게 위험합니다. 우리 모두를 위한 교통안전, 나부터 실천하면 모두가 안전해집니다. 어린이가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는 부산.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는 우리 모두의 미래이자 희망입니다. 이 캠페인은 어린이가 안전한 부산을 만드는 은행, BNK 부산은행과 함께합니다.
2: 'Stuck in traffic again. No parking spaces anywhere. All I've done is drive. And I'm already completely drained, drained, drained. Maybe I'll skip the drive today. Instead of driving, every ride is my time. Put on my headphones, catch a quick nap, or simply gaze out the window without a thought. A morning that used to rush by, finally, feels like my time. Less driving, more living. Take back your time. Public transit is the easiest way to reclaim your day. This campaign is brought to you by BEFM Busan 영어 방송.
3: We are the Zero Waste Rangers.
4: To save Mother Earth, just remember the five R's.
5: Would you like a bag for that?
3: No thanks, I brought my own bag. Number one, refuse. Just say no to things you do not need.
5: This shirt is so out of style.
3: Why not take it to a flea market? Number two, reduce. Buy only what you need and share with your neighbors.
5: One iced Americano coming right up.
3: Can I get that in my tumbler? Number three, reuse. Single use. That's not how we do things.
5: This is such a hassle. Let's just throw it all in together.
3: You've got to peel off the labels and rinse them out. Number four, recycle. Rinse it, peel it, and recycle properly.
5: This looks different from other sponges.
3: It's a biodegradable loofah. Number five, rot. Choose a product that returns to nature.
5: Refuse, reduce.
3: Reuse, recycle,
5: and rot. The 5R pledge to protect our planet.
6: Now, 방송 광고라는 부메랑을 던져보세요. 소비자를 향해 정확히 날아가는 광고. 힘차게 돌아가는 경제. 부메랑처럼 다시 기업의 이익으로 되돌아오니까요. 방송 광고, 경제에 큰 힘이 됩니다. 부산 방송광고발전협의회.
7: The time is now 6 o'clock.
8: BEFM Local News at 6.
9: 6.3 전국 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가

0: 내일과 모레 이틀 동안 실시됩니다. 부산시는 오늘 16개 구군 사전투표소를 최종 점검하고 이동약자를 위해 사전투표일과 본투표일에 두리발을 무료로 운영합니다. 또 개선 권고를 받은 69개 투표소의 보안 조치를 마쳤으며 29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투개표 지원 상황실을 운영해 각종 상황에 대응할 계획입니다.
1: Early voting for the June 3rd nationwide local elections will take place over 2 days, tomorrow and the day after. Busan City conducted a final inspection of all 16 district and county early voting stations today. The city will also operate free 두리발 transportation services for mobility impaired voters on both the early voting days and on election day, June 3rd. In addition, the city has completed corrective measures at 69 polling stations that had previously received improvement recommendations. A joint voting and counting support situation room will also be in operation from tomorrow, the 29th through June 4th, to monitor and respond to any issues that may arise during the election period.
0: 부산 북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하정우 후보와 국민의힘 박민식 후보, 무소속 한동훈 후보가 오늘 첫 TV 토론을 벌였습니다. 부산시장 선거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후보,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 개혁신당 정의한 후보도 전통시장과 청년, 기업, 지역 유세 현장 등을 찾으며 막판 표심 잡기에 나섰습니다.
1: Candidates in the Busan Bukgap by-election, Democratic Party candidate Ha Jong-woo, People Power Party candidate Park Min-sik, and Independent candidate Han Dong-hun held their first televised debate today. Meanwhile, candidates in the Busan mayoral race are stepping up their final campaign efforts. Democratic Party candidate Chun Jae-soo, People Power Party candidate Park Hyung-jun, and Reform Party candidate Jeong Hee-han visited traditional markets, youth and business sites, as well as local campaign events in a final push to win over undecided voters.
0: 부산시가 가덕도 신공항을 항공 물류 거점으로 키우기 위한 실행 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했습니다. 내년 10월까지 약 18개월 동안 진행되며 국내외 물류 동향과 공항 이용자 수요를 분석해 분야별 활성화 방안과 단계별 실행 계획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부산시는 가덕도 신공항의 항공 물류 기능을 높이고 부산신항과 연계한 해상 항공 복합 물류 기반을 체계적으로 구축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1: Busan City has launched a research service to develop an implementation plan to develop the Gadokdo New Airport into an aviation logistics hub. The project will run for approximately 18 months until October next year. It will analyze domestic and international logistics trends as well as airport users' demand in order to establish sector-specific aviation strategies and a phased implementation roadmap. The city also plans to strengthen the airport's air cargo logistics function and systematically build an integrated sea air logistics system in connection with Busan New Port.
0: 국제 유가 급등에 따라 연안 어선 어업인을 대상으로 한시적 유류비가 긴급 지원됩니다. 부산시는 5억 4천만 원을 투입해 휘발유의 기준 가격 초과분의 70%를 한시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어업인들은 소유한 어선 중 한 척에 대해 공급처를 통해 오늘부터 지원 신청 가능합니다.
1: Due to a surge in international oil prices, Busan City will provide temporary emergency fuel cost support to coastal fishing vessel operators. The city will invest 540 million won in the program, covering 70% of the amount exceeding the benchmark price for gasoline on a temporary basis. Fishers may apply starting today through designated suppliers with support available for one vessel per operator.
0: 부산시는 오는 6월부터 착한 플러스 동백전 제도를 시행합니다. 착한 가격업소에서 동백전으로 결제하면 기존 캐시백의 5%를 추가로 돌려주는 소비자 지원 사업입니다. 물가 안정에 동참하는 착한 가격업소 이용을 늘리고 소상공인 매출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진행됩니다.
1: Starting in June, Busan City will introduce the Good Plus 동백전 program. Under this initiative, consumers who make payments using 동백전 at participating good price stores will receive an additional 5% cash back on top of the existing rebate. The program is designed to encourage greater use of affordable local businesses that help stabilize prices while also supporting small merchant sales. It will continue until the allocated budget is exhausted.
0: 제22회 부산국제무용제가 다음 달 2일 개막해 7일까지 열립니다. 한국을 비롯해 캐나다와 프랑스, 덴마크 등 13개국 44개 단체가 참여해 60여 개 작품을 선보입니다. 올해는 한국과 프랑스 수교 140주년 등을 기념한 특별 공연과 협력 프로그램도 마련됩니다.
1: The 22nd Busan International Dance Festival will be held from June 2nd to 7th. A total of 44 dance companies from 13 countries, including Korea, Canada, France, and Denmark, will take part in the festival, presenting more than 60 works. This year's program will also feature special performances and collaborative events commemorating the 140th anniversary of diplomatic relations between Korea and France.
0: 날씨입니다. 부산 지역 내일 아침 기온 19도, 낮 기온 25도로 예상됩니다. 현재 기온 24도입니다.
1: Temperatures are expected to be 19 degrees in the morning and 25 degrees during the daytime tomorrow. The current temperature stands at 24 degrees Celsius. It's time to wrap up this hour's news. I'm Jiyun Kim.
0: 정원했습니다.
1: Thank you for joining us. You're listening to BEFM 부산 영어 방송.

0: your best choice. BEFM, Busan 영어 방송.
1: 혹시 지금 운전 중이신가요? 어린이 교통사고 피해자 수는 지난 3년 평균 약 9만 명.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 기준이 강화된 이후에도 어린이 보호구역 내 사고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스쿨존에서는 반드시 시속 30km 이하 서행, 스쿨존 내 불법 주정차 금지, 차량 출발 전 앞뒤 좌우 살피는 습관으로 어린이가 안전한 도시를 만듭니다. 참,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은 모두에게 위험합니다. 우리 모두를 위한 교통안전, 나부터 실천하면 모두가 안전해집니다. 어린이가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는 부산.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는 우리 모두의 미래이자 희망입니다. 이 캠페인은 어린이가 안전한 부산을 만드는 은행, BNK 부산은행과 함께합니다.
2: Coming up next is All Star English. BFM 부산 영어 방송.
3: 올스토어 잉글리쉬.
4: You know those days when you suddenly feel like you need energy and you sort of start to crave a specific food.
5: That's all the time. 항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6: You know, 내가 당 떨어졌어. 빨리 캔디.
5: Every 5 minutes, right? And honestly, I think most people would answer 고기, meat. 고기. 에너지가 필요할 때는 고기만한 게 없죠.
4: You know, my name is 고기, right?
5: 저도 고기 주니어인데요, 그러면.
4: George Kim, right? So GK, 고기 킬러.
5: 맞네요.
4: Anyways. Turns out that craving meat might actually be your body sending a signal. Your body actually knows when you need protein. It really needs protein, so isn't that sort of cool?
5: Yeah.
4: Man, now I really want some gogi. GK wants GK because he's GK. 여러분의 이브닝 영어 친구.
5: All Star English 지금 출발합니다.
4: 안녕하세요. I'm Joan Kim, the DJ of All Star English. 안녕하세요, 김주환입니다.
5: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your everyday star, Minsoo Shin, and welcome to All Star
4: 고기 킬러 English입니다.
5: 네, we have 고기 킬러 김주환 joining us once again. 근데 진짜 형 고기는요, 진짜 이 reject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진짜 거절 절대로 못해요, 저는.
4: 채식주의 해야 된다고 하면 어떻게?
5: Oh, like I have to like go on like a vegetable diet.
4: Mm-hmm.
5: 그럼 저 안 될 것 같아요.
4: Yeah.
5: 진짜.
4: 아니 뭐 가끔 먹어도 돼.
5: I think, 되죠,
4: right? You can have it every once in a while. I don't
5: 오히려
4: really
5: it could be good for you.
4: I used to have a veggie burger. Like a burger and then they deep fry that. But then 사실 deep fry 해버려. 튀김으로 해버리면 이 몸에 좋은 거 어쨌든 아니잖아요.
5: 그렇죠.
4: 의미가 없어요.
5: 의미가 없잖아요. Yeah. 네. So, 부스타들, I'm curious. What food do you crave when you need energy or comfort? 여러분은 뭔가 뭐 힘내고 싶을 때 어떤 음식이 가장 땡깁니까? 네. 뭐 형은 뭐 barbecue, spicy food, sweets, or maybe late night chicken. 형은 뭐 주로 어떤 걸 선호해요?
4: 그 같아요. 이제 족발인 것 같아요.
5: 아, 족발 맛있지.
4: 그러니까 약간 땡기는 거는
5: 네.
4: 평상시에 시간에 안 먹는 음식인 것 같아요. 평상 시간에 치킨은 거의 안 먹어요. 그거는 그냥 밤에 뭐 약간 뭐 일하다가 치킨 시킬까.
5: 그렇죠. 살짝 땡.
4: 뭐 일하다가 족발 시킬까 뭐 이런 생각이 있는데요.
5: 근데 you find yourself wanting 족발 more?
4: I think so.
5: Yeah. 저는 그거 좋아해요. 뭐 of course 치킨, 뭐 떡볶이 이런 거 다 좋아하긴 하는데. 최근에 요즘 I don't know if you've had this 그 떡보삼 드셔봤어요? 떡보삼
4: 아니
5: 떡보삼 is basically your 그 you know 돼지 수육 돼지 수육 and you have your like you know 그 면 and you have your like 그, you know like 반찬
4: 떡은
5: 근데 you wrap it in 떡 그 얇게 그 피 만두피 같이 생겼는데요 and then you wrap it in the 떡 and you eat it
4: 거의 조금 쌈 느낌 나면서 만두 느낌도 나겠네.
5: 네, 네, 네. So 떡보 쌈입니다. 떡보 쌈.
4: 저는 사실 부산 내려와서 가끔 뭐 시키거든요.
5: 네.
4: 회 시켜요.
5: 어. 왜? 아 그냥 시키는 게 아니라 맨날 해시켜야 돼.
4: 아니 여기는 너무 싱싱하고 바로 it's like delicious. You can just get like a 아. like raw like the sashimi.
5: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4: Straight from the, yeah, 네. So great.
5: 맞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뭐 고기가 너무 먹고 싶고 뭐 그럴 때 있잖아요, 여러분. So a joint research team from KAIST found that the gut, your stomach, actually sends a protein shortage signal to the brain. When your body needs protein. 여러분 이거는 그냥 뭐 그냥 너무 쉽게 땡기는 게 아니라 장이 내보내는 단백질 부족 신호 때문이라고 합니다.
4: 그런 것도 보내는 것 같아요. 아이스크림 신호.
5: 어 맞아요. 케이크 신호. 커피 신호. 진짜 항상 근데 밤 늦게 왜 그 신호가 오죠 저는?
4: 아 그러니까 그게 어떤 거는 맞을 수 있고 약간 이제 진짜 몸에 나쁜 것들 딱 땡길 때 이거는 그냥 몸이 필요해서 그런 거 아니고 원해서 그런 거 같기도 해요. It's like your body wants it. It's not really what it needs it.
5: 맞아요. But I guess there's scientific reason behind this,
4: I know,
5: right?
4: So, it's so random that late night meat cravings actually for protein actually have a scientific reason.
5: And apparently when the body lacks protein, we naturally start craving protein-rich foods instead of sweets.
4: Yeah.
5: 네.
4: So I would say like the 보쌈, just like regular 보쌈 would be something really good for like protein.
5: Oh yeah, yeah. 왜냐 고기를 먹게 되니까. Yeah. Or sometimes, and you get your vegetables in there
4: sometimes
5: too.
4: They have like roasted chicken also. That would be
5: 맛있겠다.
4: okay too.
5: 맛있겠다. 형 요즘 저랑
4: 튀긴 거 말고 약간 이제 전기구이나 이런 그런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5: 저랑 저희 딸 요즘 뭐에 꽂혔냐면요. 그 누룽지 통닭 먹어봤어요?
4: 어 먹어봤어. 어,
5: 너무 맛있어 누룽지 통닭.
4: 그 안에 안에 그 누룽지
5: 아니요 그 이렇게 바닥에 깔아요 누룽지를 바닥에 깔고 and then they put the roasted chicken on top. You know like the Coast Thing에서 파는 그 roasted chicken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like they put it on that spinning that rotisserie.
4: 그러면 그 the juices
5: the juices it seeps into the 누룽지 right. Me and my daughter like we
4: looks,
5: crave it even at night.
4: 그거
5: 근데
4: delicious.
5: 서울에 있어요?
4: I don't think I had that. 뭐 다른 건지 알았어요.
5: 피디님 이거 이 장사 서울에 하면 대박 날 것 같은데. 네. 네.
4: 방송하면서 같이 하시려고요. 어,
5: 좋아요. 네. 자 여러분 그렇다면 뭐 특정 음식이 땡길 때 영어로 뭐라고 하면 될까요? I'm craving. I'm craving. 그래서 I'm craving 나는 뭐를 땡긴다. 그래서 뒤에 음식 이름 넣으면 됩니다. 예를 들어 I'm Korean. I'm craving Korean barbecue. 한국에서는 Korean barbecue라고 하면 안 되죠, 여러분. 그냥 barbecue라고 하면 되죠. So I'm craving 뭐 삼겹살. I'm craving 누룽지 통닭.
4: 따져보면 네. 뭐 삼겹살도 barbecue라고 보면 되네요.
5: 그렇죠, 그렇죠.
4: Right?
5: Barbecue니까.
4: Yeah. It's like you're barbecuing it.
5: I mean, it's any and all kind of meat that you're like, you know, maybe putting on the grill.
4: Yeah.
5: It can be considered all barbecue. 그래서 I'm craving 음식 이름을 넣을 수 있고요. Or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 저 스테이크 진짜 좋아하는데 A juicy steak would really hit the spot.
4: Hit the spot.
5: Hit the spot.
4: 딱 그 공간을 딱 그
5: 채워주는 거죠.
4: 딱 채워주는.
5: 네, 이 딱이다라고 그 말이잖아요.
4: 그 빈 공간을 채워주는.
5: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what do you crave these days? 혹시 여러분 고기가 좀 땡길 때 많습니까? Well, that's your body telling you you need protein.
4: 근데 아마 고기 땡기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뭐 떡볶이나 이런 거 더 땡기실 것 같은데.
5: 그렇죠.
4: 불닭 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5: 아, 근데 전 닭발 안 돼요.
4: 아, 근데 뭐 드시는 사람들은
5: 모양 때문에 그렇고.
4: 근데 먹어본 적 있어요?
5: 먹어본 적 있죠. 나 맛있긴 하긴 한데 I don't find myself craving it too often.
4: 눈 감고 이렇게 먹으면 또 맛있어.
5: 자, 여러분 welcome to the Thursday edition of All Star English. 오늘 어떤 코너들이 기다리고 있죠?
4: We have Honey's Fob Trick. That's right. Live songs picked by me. Basically, put the stories when I was becoming a singer, and we talk about those songs that I practiced and the stories behind them. And it's actually a good way to learn some English while we do it.
5: That's right. After that, Globetrotting with Ange, a fun and honest talk show on K-culture and global vibes. 한국 10년차 외국인의 시선으로 보는 글로벌 리얼 토크도 이어집니다. All right, let's get it. Time for 한이의 Vibe Check.

0: Welcome to Hani's Vibe Check, where we break down some songs, the lyrics, and explore the meanings and the vibe all in one go.
1: 맞습니다, 여러분. Vibe 느끼십시오. On Hani의 Hani의 Vibe Check. Honey. 음악 속 가사와 뜻을 확인하는 네, Vibe Check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자, 우리 Hani 형. What song did you bring for us today?
0: 마음은 Hani인데 네. 이름은 Hani.
1: 그렇죠.
0: Oh, today is actually a really good song. It's a singer that I really, really admire. His name is Eric Benet.
1: Eric Benet. Oh, 진짜 yeah. 이 이름하고 Eric Benet 노래 듣는 지 너무 오래된 것 같아요.
0: 약간 제가 보기에는 생각보다 이 가수가 조금 독특한 게 네. 약간 어떤 가수들은 그게 있어요. 뭐 대중들을 위한 you know, people want to make famous songs and you know a certain sound that people like.
1: Yeah.
0: Eric Benet, I'm sure he wants to make songs that people love, but he's more into making a song that's original. So he doesn't have any songs that sound like anything else. They're all original.
1: Yeah, I would say.
0: And I think he would be more popular if he didn't have like his past background with Halle Berry, who was his ex-wife.
1: 맞아요. 조금 스캔들도 yeah, 좀 그 있고 했잖아요.
0: 스캔들이 좀 있었어요. 네. 그 이혼하면서 약간 사유도 이런 거 있었는데요. 네. He's really good looking. 너무 잘생겼고 노래도 너무 잘하고요. 네. I mean, 뭐 그냥 perfect singer라고 생각하기도 하고요. 또 생긴 것도 너무 perfect 남자 같고. 키도 크고 이제 is perfect. 그냥 모델 같아요. 근데 음악도 예술이에요. 네. He's like just like an amazing musician. He's got the like best voice. He sings sensitive. It's amazing. It's just one of those things sort of I think blocked him. But as a musician, I think he's just amazing. 네. And this song that I brought is this is happened right after his divorce from Halle Berry. This album.
1: Ah, okay.
0: And I think. There was a lot of things that he was going through. And it was one of the albums that actually did probably the worst of all of his albums worldwide.
1: Oh, 그래요?
0: But in Korea, it's one of his most famous. So oh, Korean 진짜요? People love this album. It's 네. called Hurricane.
1: Hurricane!
0: And it's I think it's it hits the Korean person's chord, like the melodies and the music and the sensitivity, because Korean people have a very deep sense of like I would say like the strings, you know, like when you're young they go play violin.
1: Yeah.
0: You know, I think they're very in tune with the live instruments, and I think when they made this album and the sad tones that come from this album, because this album is probably more I would say more somber and more sad than any other of his albums because this is one of his hardest times in his life. And I think he was basically just trying to heal. You know, maybe he did. So this song is actually about that too.
1: Yeah.
0: And the song that I brought today is called Cracks of a Broken Heart.
1: Cracks of a Broken Heart by Eric Benet for today's Hani의 Vibe Check. So before we, of course, get into 우리 한 형의 mini concert, of course, we're going to break down the lyrics of Cracks in a Broken Heart to see just how sad Eric Benet is. So, 뭐 벌써 이 제목부터 슬프잖아요.
0: Cracks of a Broken Heart가 뭐 상처난 마음의 틈 사이로.
1: 맞아요. Cracks, 이렇게 틈 말하는 거잖아요.
0: 약간 그 깨졌던 그 하트가 깨졌을 때 금이가잖아요. 네. 그 사이.
1: 벌써부터 너무 슬프다.
0: 그 사이, 사실 그런 표현 자체 그 생각도 안 해봤거든요. 네. 지금 생각해보니까.
1: 네.
0: 근데 그 하트가 이렇게 깨져서 깨진 것보다 그 사이가 뭐가 있는지 그 설명하는 그런 노래.
1: It's 너무
0: like
1: 좋아.
0: Basically talking about the space between the crack, what happens in the feelings. In that broken heart.
1: 맞아요. 좋아요. 자, 그러면 let's get to the lyrics of today's song.
0: All right, let's start it out. It starts off with maybe we need just a little more time. 하지만 우리에겐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한 걸지도 몰라. Time that can heal what's been on your mind. 내 마음속의 상처를 치유해줄 시간이 말이야.
1: 그렇죠. On your mind. 이 표현이 이게 자기 마음속에 생각 뭐 하는 그런 뭐 생각들 마음가짐 on your mind을 말하잖아요.
0: You could find what we lost before it all slips away. 모든 게 사라져 버리기 전에 우리가 잃어버린 걸 다시 찾을 수 있어.
1: 맞아요. So slips away 이것도 이게 사라지다.
0: Yeah.
1: 뭐 떠나가다. Yeah. 그렇죠.
0: Like 사라져 버리기.
1: 사라져 버리다. 예를 들어 뭐 time slips away. 시간이 mm-hmm. 계속 이제 없어지고 있어라고 그런 표현으로.
0: We need time to mend from the mistakes we've made.
1: 이 단어 I don't think we ever mentioned this mend? word before. Mend. Yeah. M-E-N-D. 뭐를 이렇게 특히
0: 낫다는 얘기죠.
1: 그렇죠. 나아지다. 뭐 고쳐지다.
0: 상처가 암울해진 약간 그런 느낌인데요.
1: 네.
0: 내가 저질렀던 실수로 생긴 상처도 시간이 지나면 아물어야 하니까.
1: Yeah, especially when you're talking about like cracks, 이 틈새를 말하잖아요. Mm-hmm. 그 틈을 이제 고치려면 you mend those cracks. 이게 그 사이에 있는 그 공간을 이렇게
0: 그 금이 갔던 부분을
1: 그렇죠. 이렇게 채워주는 거잖아요. Right?
0: 가끔 그 금이 갈 때 네. like 뭐 건축도 그렇고 아니면 뭐 물 살 때 금이 가면 네. 일단 거기에 그 금만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또 깎아야 돼요.
1: 맞아요.
0: 안에 파야 돼요.
1: 맞아요.
0: 그럼 그것도 내 마음은 쑤셔놔야 돼요. 다 제거를 해야 되고
1: 더 크게 만들어야 돼.
0: 그럼 너무 아파.
1: 맞아. 특히 뭐 이제 뭐 물 파이프 이런 그렇죠. 거 물도 꺼야 되잖아요.
0: 물도 끄고 그냥 내가 정리하려면 그 더 아파.
1: 쉽지 않습니다.
0: 그 이거. 상처가 원래 아픈데 이거 치료하려면 더 아파. 근데 좋기 위해서 한번 혼을 놔야 되는 거죠.
1: 맞아요. 여러분 뭐 배수에 나는 이 틈 하고 우리 마음에 나는 틈 똑같습니다. 네.
0: 일단 골치 아파요. God only knows what a heart can survive. 사람의 마음이 어디까지 버틸 수 있을지 신만이 알겠지.
1: 이 표현요. God only knows. 이거는 이거 뭐 드라마나 좀 어른들이 좀 많이 말하는 것 같아요. 뭐 신만이 알겠지. 뭐 God only knows. 예를 들어 아 내가 얼마나 힘들고 지금 엄청 you know 힘들게 하고 이렇게 스트레스 받게 일하고 있는데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 없잖아. Mm-hmm. Only God knows.
0: That's right.
1: God only knows. 막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0: So many tears from all the pain in our lives. 우리의 삶 속에 아픔 때문에 정말 많은 눈물이 흘렸어. And where else could we go after all we've been through? 이 모든 일을 함께 겪고 나서 우리가 또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 I still believe my life is right here with you. 난 아직도 믿어 내 삶의 자리를 내 곁이라고.
1: 아, 어떡해.
0: So, just hold on. 그러나 조금만 더 버텨줘.
1: Hold on. 버티다.
0: Yeah.
1: 왜냐면 전화로도 oh, hold please 뭐 이거 좀 뭐 버텨주세요라고 이 말보다 뭐 기다려주세요라고 하는데 hold on 뭐가 지금 내가 이걸 나면 나도 뭐 이렇게 뭐 떨어질 것 같고 날아갈 건데 but keep holding on 놓지 말고 그쵸
0: 누구 보고 조금 좀 버텨줘
1: 네
0: 이것도 약간 정이 있으니까 할 수 있는 거
1: of course
0: 모르는 사람한테 잠깐만 아니 뭐 전화로 잠깐만요. 뭐 1분 2 뭐 아니 몇 초만 그렇죠. 근데 네. 내 마음은 좋아질 때까지 잠깐 홀던 이거는 뭐 이제 약간 사랑하는 이런 진짜 가족 아니 이런 사람이 아니면 안 되잖아요. So just hold on and it won't take long. 그리 오래 걸리지 않을 거야. I hope that you can love me when the pain is gone. 아픔이 사라진 후에도 내게 날 사랑해 주길 바래. I don't want us to fall through cracks of a broken heart. 상처 난 마음의 틈 사이로 우리까지 무너져 내리진 않았으면 해. Don't want us to fall through cracks of your broken heart. 너의 부서진 마음 틈 사이로 우리가 사라지지 않았으면 해.
1: 네. 자, 이 뭐지 그 타이틀도 있고요. Fall through the cracks라고 말했잖아요. 근데 이거는 좀 뉴스에 많이 나오는 그런 말이거든요. 이 뭐 어느 시스템 안에서 사람들이 뭐를 놓칠 때 예를 들어 I don't know like 뭐 policies, laws, right? 어 딱 진짜 잘 차린 것 같은데 이게 잘 시행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 근데 내가 생각을 못한 부분이 있어요. 놓친 부분. 그거를 이제 뭐 뭐지 그 if you can't pay attention to that, if you don't pay attention to that, that's called falling through the cracks.
0: 그러니까 그 좋은 뭐 사실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약간
1: 네.
0: 뭐 예를 들면 뭐 법이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됐는데 보니까 거기 사람들이 피해자들이 있어 이 법 때문에.
1: 네.
0: 그리고 fall through the cracks 이 사이로 이런 일이 생겼더라고요.
1: 맞아요.
0: 약간 어 그러면 이제 안 됐던 사람들 되게 뭐 너무 안쓰럽고 뭐 그런 부분이 있죠. So it's very, very sad that there are probably people that fall through the cracks of a broken system sometimes.
1: Exactly. But Eric Benet, he's falling through the cracks of a broken heart. obviously the, because the heart is not mended yet. 아직 이제 고치진 건 아니잖아요. 이 마음이 계속 이 슬픈 그러면 이 feeling, 이 슬픈 vibe에 계속 빠져 있는 거잖아요. Eric Benet가
0: 아직도 진행 중인 나의 그 회복. 언젠간 좋아지겠죠. 근데 네. 지금은 내가 이래. 약간 이런 노래인 것 같아. So it's like I'm not there yet, but if you can just hold on, I'm going through this. So I'm going through this part. So
1: 맞아요.
0: I'm here. So just wait a little bit, please.
1: 질문이 하나 들어왔는데요. Hang in there이랑 hold on이 무슨 차인가 물어보는데요.
0: Hang in there, hold on 거의 비슷해요.
1: 비슷한데 일단 버티자, 뭐 네, 버텨라고 버텨. 말하는 건데. Hang in there는 좀 이렇게 뭐라고 좀 사람을 위로해 주려고 하는 말인 yeah. 것 같아요. Hey, 뭐 it's gonna 뭐 괜찮으실 거야. It's gonna be okay. Just hang in there. 조금 더 버텨.
0: 근데 hold on은 네. 약간
1: 조금 저 생각에는 hold on이 조금 무게감이 조금 더 있는
0: 그렇죠.
1: 것 같아요.
0: Hold on is like 나한테 기대 좀 해봐.
1: 맞아.
0: Or like 좀 기다려줘.
1: 그래 기다려줘라고 그런 느낌이죠.
0: For me.
1: 네.
0: 나 조금 시간 줘.
1: 이게 놓지 마.
0: Yeah. Hang 그렇죠. on은 나 조금 기다려줘 아닌고
1: 네.
0: Hang on은 너 지금 힘든 시간이 있으니까 You're 그렇죠. going through a hard time so 조금 버텨
1: Hang in there, hang on
0: 버티면 돼
1: 그렇게 말할 수
0: 버티는
1: 있죠.
0: 느낌 주고 여기는 약간 날 좀 기다려줘 느낌인 것 같아요.
1: 왜냐면 이 노래 Just hang in there 이렇게 말하면
0: no.
1: 별로
0: 너 약간 좀 hang in 좀 해
1: 네. 너무 좀 좀 아재 느낌 난다 그리고 just hang in there 뭐 나도 너
0: 나는 괜찮은데 너 좀 hang in 하면 될 것 같고
1: 나때는 말이야 뭐 이런 거 뭐 껌도 아니었어
0: hold on은 네. 약간 내가 이리니까 조금 can you hold on
1: 맞아요
0: 좀 뉘앙스가 다르죠
1: 맞습니다 so Eric Benet's Cracks of a Broken Heart 가사 breakdown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0: those are good lyrics
1: 맞아요 좀 슬프다 오히려 이 왜냐면 저희가 그 아까 에릭 베네에 좀 스캔들이 있다고 했잖아요. Mm-hmm. 제가 알기로는 에릭 베네가 바람핀 거거든요.
0: 오 oh, 예. Yeah.
1: 근데
0: 그 사람들이
1: 네.
0: 어떻게 헨리 베리란 여자하고 결혼을 해서 바람필 수가 있을까?
1: 진짜 여러분 헨리 베리가
0: 전 세계에 제일 예쁜 여자로 선정된
1: late 90s early 2000s 이때 있잖아요. 2000 초반 때 맞아요. 한국에 우린 전지현 있었잖아요. 그러면 미국에는 Halle Berry가 있었습니다.
0: 그렇죠.
1: 네. 근데 Halle Berry랑 결혼도 했는데 어떻게 Halle Berry? 일단 이거는 it's time, you know, this could be for another day. For
0: 그
1: another
0: 커리어가
1: day.
0: 그걸로 약간 그걸로 이제 좀 안 됐죠.
1: 아마 에릭 베네도 이런 노래로 통해 이제 자기 그 미안함을 이제 표현하는 것 같긴 한데.
0: 근데 사람 그 다른 노래도 있어요. 당신들이 생각하는 그런 삶이 아니었어. 당신들이 모르는 것도 있어. 이런 노래도 있어요.
1: 네네네.
0: 그래서 약간 호호호.
1: 일단 뭐 그런 노래는 뭐 다음에 하고요. 일단 오늘 갖고 온 노래 에릭 베네's Cracks of a Broken Heart. 자, time for 우리 허니 형의 미니 콘서트. 진짜 꿀 보이스 우리 허니 형. Are you ready?
0: Yeah, let's go.

0: 진짜. 아 형. 아 왜 그래요? 진짜 이거 진짜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았고요. 여러분, 김정환's rendition of Eric Benet's Cracks of a Broken Heart. 와 이렇게 들으니까 I want to go back and listen to like more Eric Benet songs.
1: Oh yeah. He's 네. special.
0: 제가 미국에서 고등학교 때 시작했을 때 그 듀엣가 진짜 큰 히트였거든요.
1: 타미야랑.
0: 타미야랑 Eric Benet.
1: Spend my life with you.
0: Yeah. 네. 아, 근데 그때부터 Eric Benet를 알게 될 거예요. And from then on, just listening, going through his discography and his you know catalog, 진짜 여러분 Eric Benet 아까 우리 Brian McKnight 말도 많이 했고 뭐 Luther Vandross, Stevie Wonder 이런 가수들 많이 했잖아요. Eric Benet, I think he you know 좀 어느 정도 그런 아티스트도 충분히 따라갈 수 있는 아티스트입니다.
1: Oh, 네. he's I think Brian McKnight personally he peaked and he's sort of out, but I think Eric Benet is just going to get stronger.
0: 아, 이 단어도 너무 뭐지 좋다. Peaked.
1: Yeah.
0: 근데 그렇게 좋은 의미는 아니에요. So what peak means? Peak가 정상이잖아요. 맨 위에. So if somebody peaked, 일단 맨 이제 그 정상을 찍었다. 여러분 정상 찍었으면 계속 올라가는 거 아니잖아요.
1: 갈 데가 없거든.
0: 이제 다시 이제 하산을 해야 되잖아요.
1: 거기를 유지를 하든가.
0: 그렇죠. 네. 그건 유지하는 거를 플라토라고 네. 말하는데.
1: 근데 피크는 네. 사실 인생에 그게 없어. 근데 나름대로 좀 괜찮게 하면 되는데
0: 네.
1: Brian McKnight은 약간 그게 좀 심하게 왔어요. So Yeah.
0: 그렇죠. 근데 you said it. I think you said it the best. Eric Benet. You know his style of R&B. is very him,
1: yeah.
0: very original. 그래서 자기는 다른 그냥 뭐 대충 아니, 사람들이 다 원하는 그런 스타일 말고 자기만의 스타일을 보여주는 거죠.
1: 저는 에릭 베네 들었을 때 I hear songs and I go, whoa, everything just sounds different. 어떤 노래는 아 여기서 이런 느낌. So 예를 들면 we'll talk about Bruno Mars, right?
0: 네.
1: You know that new song? One of the things about Bruno Mars, he's like great. He's
0: I just amazing. Might.
1: I just might. No, the ballad.
0: Could die with a smile.
1: All for, 아니 요번에.
0: I'll do anything that lasts for you. Oh, 난 이거 안 들어본 노래인데.
1: Oh, that's a good song. But my thing, I was like. Bruno Mars is sort of notorious for sort of sounding like sort of something. So it sounds like Ribbon in the Sky.
0: Ah, for so long, for this night I pray. Da da da, da da da, da da da, da da da. 아니 근데 Bruno Mars는 뭐 Stevie Wonder하고 그런 아티스트들 배워서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1: So my thing is it's sort of like the money chord where he'll learn that part and just use those parts but he won't get caught for him so it's a little different there's a lot of people who say that but Eric Benet doesn't have any of that
0: 맞아요
1: he doesn't use like something that's always brand new
0: 좋아요 well, today's honey vibe check Eric Benet cracks in a broken heart 너무너무 잘 들었고요 tune in next week for more of Han Young's mini concert and more vibe check here we go before Ange comes in for today's Globetrotting Eric Benet 노래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Cracks of My Broken Heart.

0: businesses, they also have to pay a certain percentage.
1: Yes,
0: to
1: the delivery
0: app company.
1: Yes, yeah.
2: Right? It's actually getting mm-hmm. bigger and worse, so it's really hard on them too.
1: Yes, but so convenient. Yeah.
0: 아까 뭐 you miss those days where you like you know have a conversation. 배달원이랑 무슨 대화를 했어요?
1: 어 그냥 뭐
0: 식당 뭐 사장이랑
1: 네네네 그냥 이렇게 전화하고 어 NG예요. 어 네 NG 다시 그거 먹고 싶어요. 네네 다시 주문할게요.
3: 지금 몇 시인데 그걸 먹어요. 지금 자야 될 시간에 이걸 먹으면 안 되는데 어, 미안해 내가 아, 너무 친해져서 얘기하면 안 되는데
0: 근데 저도 그리워요. I miss those days where yeah. like you know you call the your you know favorite Chinese restaurant and 맞아. You order food. 그리고 그 들고 오는 그 뭐지 새 그거 그 뭐지 가방 같은 거 있잖아 철가방
1: 그리고 거기
0: 이거 그 뭐지 이거
1: 그 칸 국물이 칸 다 예. 있고
0: 슝 열고 칸마다 한 이렇게 막 꺼내고 그쵸
1: 아, 그때, 아 너무 좋아요
0: 아,
1: 네.
0: 그때 뭐가 조금 더 맛있었는 그런 느낌 들었는데 네. 그리고 혹시 우리 미드피님 그런 거 압니까? 그 철 가방으로 막 이렇게
1: 아, 맞아요. 저도 알고 있어요.
2: They were so the drivers were so good that they didn't even have a basket in the back. Sometimes they would just drive one hand. And
1: really?
2: One hand, yeah.
1: Wow, 맞아. That's amazing.
2: 맞아, 맞아. It's not good, but that's what they did.
1: That's amazing. I still get excited when you know you order 짜장면, 짬뽕 그렇게 아직도 네. 오고 있어요.
0: 아, 그 식당도 맞아요.
1: 네.
0: 진짜, but that's like retro these days.
1: 어, 그거 진짜 맛집이에요.
0: 찾기 어려워요. 와, 그럼 배달앱 한국에 와서 깜짝 놀랐겠다.
1: 진짜 놀랐어요.
0: 혹시 뭐 다른 거? 뭐 convenience 느낌
1: 그리고 식당 갈 때는 네. 항상 뭐 먹으면서 그 음료 없어지고 다시 주문하고 싶은데 남아공에서 항상 손 들고 이렇게 기다려야 하는데 한국에서 그냥 버튼 누르고 뭐 음료, 술 음식
2: 맞아. 요즘은 키오스크 같은 거죠. 예.
0: 요즘 맞아요. 왜냐면 테이블마다 그 call 버튼이라고 하잖아요.
1: 맞아요, 맞아요.
0: 미국에는 거의 없었거든요.
2: 아니 콜뿐 아니고 요즘 거기서 다 시키고 계산까지 하잖아요.
1: 맞아요, 맞아요.
0: 근데 요즘에는 형 말로 그 뭐지 그 테이블에 그 뭐지 그
1: 화면 나오고
0: 태블릿,
1: 있고
0: 그 태블릿 그 화면에 뭐를 필요한지 정확히 말할 수 있어요. 뭐 직원 호출, 뭐 물 리필, 반찬 리필,
1: 맞아요.
0: 뭐 이런 거를
2: 그게 좋은 것 같아요.
0: 그렇죠.
2: 아니 네. 사실 그냥 뭐 내가 주문했으니까 혹시나 틀리면 내가 잘못 누른 게 딱 있잖아요. 아 뭐 당신이 이제 말 잘못해서 뭐 이런 게 아니고 당신이 잘못 누른 건데요.
0: 네. 고객님이 잘못 눌렀는데요. 맞아. 근데 이거는 다 그 한국에는 이게 코로나 이후로 이게 그 뭐지 그 페이스 페이스 컨택을 조금 덜
1: 맞아요.
0: 하기 위해 그렇게
1: 그리고
0: 건데.
1: 그 문화 그냥 그거 적응돼서 네. 계속 그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0: 근데 아까 사우스 아프리카에서는 막 손 들고
1: 네
0: 뭐,
1: 이렇게 뭐 그 웨이터에게 네. 그냥 집중하게 만약에 너무 바쁘시면 네. 그 웨이터가 안 보여요.
0: 아.
1: 계속 이렇게 뭐 10분 동안 손 흔들고
0: 근데 오히려 미국에는요 그 식당 가잖아요. 이렇게 하는 분도 있긴 있는데 오히려 조금 더 eye contact
1: 맞아요.
0: 하게 돼요. But in like a lot of like especially family restaurants in the US 그렇게 부를 필요 없이 그냥 자주 와요. 테이블에.
1: 아.
2: 네. 아. You're supposed to when you're making your round what you do is you bust the tables, right? 그릇이 많잖아요. 그릇이 너무 막 쌓이면 안 좋으니까 하나씩 이제 비어 있는 거 딱 하나씩 챙기면서 한 바퀴 돌고 들어오는 길에 그냥 한번 딱 보고 왜 한꺼번에 다 달라고 하면 힘드니까
1: 네. 맞아요.
2: 한번 조금씩 그 더는 거죠.
1: 맞아요.
2: I know this because I was a waiter.
1: Me too. Yeah. Me too. Yeah. So
2: you bust the tables.
1: I did bust the tables too. But you know, I think sometimes when it gets really busy, so a lot of restaurants in South Africa, just like in Korea, you know, they have their busy times like on the weekend and stuff, and it is so tough to get the waiter's attention.
0: 맞아요.
1: You know. So 그 버튼 딱 있었으면 좋겠어요.
0: 맞아요,
1: 진짜.
0: 맞아요. 네. Now, and this is just a side question, but do they give tips in South Africa?
1: Yes, they do. Yes. So usually it is sometimes it can be included in the total. Sometimes it can be separate. But a lot of the time what people actually don't realize is that some of the restaurants in South Africa don't give an hourly rate. So people only work for tips.
0: Gotcha.
1: So a lot of clients don't know that and then they won't give a tip and it's like you're taking someone's livelihood away from them.
0: I asked this because 미국에서는 테이블 자주 오는 이유가 서비스를 잘 주기 위해.
1: 맞아요.
0: Because they want to give you

0: FM 부산 영어방송.
1: 올해 12살 성민이는 아무로 떠난 엄마를 대신해 새 동생들의 엄마가 되었습니다.
2: 엄마 없어도 항상 씩씩하게 지내야 된다? 그 말이 가장 많이 하셨어요.
1: 서툴게 차린 밥상으로 동생들의 식사를 챙겨보지만 넉넉지 않은 형편에 달걀 프라이 하나도 나눠 먹는 동생들을 보며 미안한 마음만 커집니다. 성민이와 동생들의 건강한 내일을 위해 여러분의 마음을 전해주세요. 후원 문의 1544-9599 굿네이버스.
3: 자갈치 시장의 활기찬 목소리, 영도 앞바다를 수놓은 은빛 윤슬, 우리가 지켜온 부산의 소중한 모습들입니다. 이제 부산은 그 이상의 내일을 준비합니다. 첨단을 달리는 에코 델타 시티의 일상부터 가덕도 신공항의 하늘길, 그리고 유라시아와 북극을 잇는 북극 항로까지 세계를 향한 거침없는 도약, 그 엔진은 바로 부산 사람입니다.
4: 우리가 부산입니다.
5: 우리가 부산입니다.
6: 우리가 부산입니다.
3: 당신의 자부심이 부산의 미래를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대선공익재단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7: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8: 제가 들어드릴게요.
9: 여기 앉으세요.
7: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10: The time is now 7 o'clock.
11: English with
12: 부산 아지매.
11: 우리 소상공인 사장님들, 매장에 방문한 외국인 손님 때문에 당황한 적 있으시죠?
12: 그래가 듣고 바로 써먹는 영어 한마디 알려줄라 합니다. 배울 준비 됐지예? 부산 아지매와 배워보는 영어 시간.
11: 오이소, 보이소, 사이소,
6: 영어 하이소.
12: 너무 슬프다. 내 사랑이 이렇게 오늘 끝나버리다니. 대니얼은 어떻게 그렇게 매정하게 차버릴 수가 있지?
13: Hello, today's a wonderful sunny day, isn't it? What can I

0: get started for you today?
1: 아, 그래. 오늘 기분 전환하려고 브런치 카페 왔으니까 기분 좀 내야겠지. 핫 커피, please.
0: Of course. We just got a fresh batch of beans today. I'll make you a nice cup of the new roast. Would you like anything else with that?
1: 아, 단백질. 그래, 좀 먹어야겠다. 힘이 없어서. 아, 사랑, 왜 이렇게 힘든 거고? Egg fry, please.
0: Of course. Would you like your eggs over easy?
1: Over easy. 그래, 맞아. 세상엔 쉬운 게 많은데 사랑은 왜 이렇게 어렵냐고요. No, not easy. Difficult.
0: I'm sorry. I meant, how would you like your eggs? Over easy, maybe?
1: 그러니까요, maybe. 저번 사랑도 떠나고 이번에는 이 사랑이 진짜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또 떠나더라고요. 뭐, 나만 바보지. 사랑의 바보.
0: Okay. Please choose how you want your eggs to be done.
1: 아니, 이거 주문을 다 했는데도 안 가고 내 옆에 서가지고 이렇게 내 이야기를 들어준다는 거. 이 사람 참 마음에 드네. 뭐, 내 전화번호 달라는 건가? 폰 넘버, 오케이? 제 번호가요. 010-1234. 적고 있죠? Eggs over easy,
0: please. Eggs over easy, please.
2: Eggs over easy, please.
3: 계란 반숙은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한쪽만 익히고 노른자가 그대로 흐르는 스타일은 sunny side up. 아직 노른자는 다 익지 않는 반숙은 over easy라고 합니다.
0: How would you like your eggs? Over easy, please. 라고 하면 되겠죠.
2: 부산 아지매가 알려주는 오늘의 영어 표현. 계란은 반숙으로 해주세요.
0: Eggs over easy, please.
2: 내일도 부산 영어 방송에서 만나요.
0: See you tomorrow.
4: tomorrow. 잘 잤다. 어머, 벌써 저녁 6시 8분이네? All Star English 할 시간이다.
5: Hey babe, All Star English time.
4: Let's tune in.
6: 맞다. All Star.
4: 아, 이 PQ 신청해야지. 아, 인호접도 신청하고 10만원 백화점 상품권도 받아야 하는데 보자, 어디 보자.
6: 어, 인호접. 내가 먼저 신청했거든.
4: 아, 무슨 소리야. 내가 먼저 할 거야. 번호표 뽑고 오세요.
6: 아, 그래, 맞아. All Star는 듣기만 하면 아까워. 자기가 먼저 인호접 하고 내가 EPQ 해서 커피, 치킨 세트, 백화점 상품권 다 가져갈게.
7: 와우! 선물 받고 골라 듣고 참여하는 재미. 올스타.

0: All-Star Theater presents.
1: That's right, we have Heyun in the house for another episode of All-Star Theater Presents.
0: Hello.
1: 반갑습니다.
0: 안녕하세요. 네.
1: 네.
0: 혹시 좀 전에 우리 그 유튜브 라이브스트림에서
1: 네.
0: Was that a honey badger that just went by? 오소리 한 마리가 잠깐 이렇게 막 들어왔다 나갔나요? 우리 스튜디오에?
1: What do you mean? 무슨 말이죠?
0: A lovely little cute honey badger just came
1: 무슨,
0: in.
1: 아, 아까요? 네네네. 뭐 오소리로 보일 수도 있는데
0: 너무 금방 지나가서 I didn't notice. Yeah.
1: 아니요, 저희 we have a rodent problem here. 그렇죠? 네. 뭐 이게 막 이렇게 자연스럽게 막 들어오고 막 나가고 사람들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까? 저희 방송에?
0: 여름이 다가오니까 네. 뭐 이런 이슈들이 있네요.
1: 여러분 우리 문 열어놓고 방송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 막 잘못 들어오고 나가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0: 아, 네. 좋습니다.
1: 그냥 아무나 다 오세요. 우리 방송.
0: Welcome. Open door policy. 그런 표현도 있잖아요.
1: 네. 우리 open studio 진짜 literally open studio입니다.
0: Open heart, open

0: studio.
1: 근데 오지 마세요. 좋아요, Aeon. What did you bring for us today?
0: Oh, yes. 오늘은요, 이 그 대한민국에서 아주 iconic한 action romance detective series 하나 들고 왔습니다. 바로 다모.
1: 자, 아까 말했죠, action. Romance, detective, and it's a historical piece.
0: It is. 네, 사극 드라마죠. It's a 네. period drama. 그 영어 제목은 보통은 이제 다모하고 네. The Legendary Policewoman 이렇게 있더라고요. 네. It's self-explanatory, 그죠?
1: 그쵸? 네, that's the whole plot in the title right
0: yeah,
1: there.
0: Yeah, this series was more than 20 years ago. 23 years ago. And it was a time where we had fewer options. 이렇게 좀 볼거리도 지금만큼 다양하지 않았던 때라서 네. 그 시대에 이 다모 이 인기로 인해서 그 드라마 페인이 된다는 그 표현이 또 되게 유행이 되기도 했어요.
1: 아 그래요? 네. People just couldn't take their. They were just glued to the TV.
0: They were just so glued to it that it felt like it was like eating up their life almost.
1: What was it? So I'll be honest. This is yeah. a drama that I did not. 이게 뭐라 그러지? 그 완 다본 거 뭐라 그러죠? 완
0: You didn't watch
1: the whole thing.
0: 완주행?
1: 네, 완주행 맞죠. 그 완주행을 못 했거든요.
0: 아,
1: 드라마 갖고 I saw bits and pieces. Obviously my wife saw everything
0: the
1: and
0: TV
1: she mentioned
0: critic.
1: You know, I told her, you know, this was this was our episode today and she's like don't mess it up.
0: Oh, I really think we should invite her one day.
1: 어차피 나 자기 방송 안 볼 건데 그래도
0: 오늘 거는 정말로 제대로
1: Don't
0: 잘해달라고
1: 네. 네.
0: 그래서 이 제목 다모가 무슨 뜻인가
1: I 네. mean,
0: 저도 그냥 oh, I'm sure it has something to do with being a detective
1: yeah.
0: 근데 이게 조선시대 관청에서 일하던 여성 관원을 뜻하는 말이었대요
1: 아.
0: But the original meaning is interesting The original meaning of 다모 is a woman in charge of tea The tea that we sip on.
1: Oh.
0: 원래는 이제 차를 담당하는 그런 여자라는 뜻이었던 게
1: 네.
0: 이제 처음에 이제 여성들은 그렇게 이제 그런 일들을 했었지만 이 조선시대 포도청의 다모는 그 단순히 차만 나르는 게 아니라 이 여자라는 점을 이용해서 they got involved in women involved cases.
1: Oh.
0: 그래서 이렇게 수사를 돕는 역할. So 다모 basically means a female police assistant.
1: Oh.
0: Yeah.
1: A little so really historical lesson. For those that did not know.
0: Yeah. Oh. 이 드라마가 그 당시 이제 아주 영상미도 아주 감각적이었고요.
1: 네.
0: 액션 연출도 아주 빨랐고 it had a really like dramatic soundtrack. 네. 그리고 좀 제 기억에는 이게 사극이긴 하지만 그 연기 톤이 물론 대사는 사극 톤이었지만 그 전달하는 어떤 연기가 it was 네. pretty modern. 그래서 좀 뭔가 이 그 이서진 배우나 김민준 배우의 이 대사 전달이 좀 이렇게 특이했었던 기억이 나요. 네.
1: Okay, okay.
0: Yeah.
1: So what about, I mean, you mentioned Lee Seo-jin being one of the
0: yes.
1: actors.
0: So he played the character, the high officer at the police bureau.
1: Okay.
0: 그래서 그 좌포도청의 종사관 역할을 했고요.
1: 네.
0: And under him, 그 또 그 뭐죠, 그 캐릭터 함께 일하는
1: 네.
0: 그 다모 역할로
1: 네.
0: 배우 하지원이 연기한 채옥이라는 캐릭터가 있어요.
1: 맞아요. 네. Hajiwon has become like this sort of like go-to, I don't know about these days, but before, like go-to like action star.
0: Yes.
1: Like, you know, amongst like female actresses.
0: And
1: like
0: this
1: actresses.
0: Was kind of the beginning of her doing that.
1: Yeah.
0: Yeah.
1: Mm-hmm.
0: 아주 무술이 뛰어난 그런 인물을 연기했고요. There's also a third character played by actor Kim Min-jun.
1: 네.
0: 이 사람은 이제 반란군의 우두머리 장성백 역할을 했어요.
1: 네.
0: So the whole series is story. It's a tragic story of the three kind of this tragic triangle between the three characters. Yeah.
1: 자, 우리 the actors we're going to portray, the characters we're going to portray brought
0: Whoa.
1: To you by our media PD님들 for
0: Again.
1: Today's watch. 진짜 it looks The poster looks very official.
0: Very official.
1: 네, 진짜.
0: 저는 지금 잠깐 제가 오늘도 안경을 쓰고 있어서 네. 제 얼굴이 또 민수 얼굴인 줄 알았어요. 점점 닮아가나요, 우리가?
1: 일단 뭐 혜연 씨 얼굴은 좀 많이 깎은 것 같고요.
0: Yeah.
1: Right?
0: Yeah.
1: Oh,
0: I look good in a beard.
1: 저도 너무 어울리는데 I've seen that person before somewhere. 제가 이거 하지원 캐릭터 제 얼굴 있잖아요. 나 이분 어디서 본 것 같은데?
0: 근데 저기 BFM 방송국에서 본 것 같아요.
1: 누구랑 진짜 닮았는데? 부장님도 좀 보이는데? 저도 그래?
0: A little bit, a little
1: 부장님도
0: bit.
1: 부장님도 저 가끔씩 안경 낄 때
0: yeah.
1: 저런 얼굴입니다.
0: I think so.
1: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너무.
0: beautiful.

0: Yeah. So yeah, we're gonna do some scenes from Tamo, the legendary police woman, and 우리 부스타 여러분도 그 시절에 또 저희랑 연배가 좀 비슷한 분들이 계시면, if you have memories from watching this show back then, let me know.
1: Sure.
0: Our media opinion, they mentioned that they don't know about the show, about the series, but they know one of the iconic lines.
1: 아 그래요?
0: 그 명 대사 여기에 나오는 또 그 아주 인기가 많았던 대사는 또 아시더라고요.
1: 와.
0: Yeah. 그 드라마 대사가 이렇게
1: 모른다고 생각했는데
0: 몇십 년 이어지는 거 보면 또 신기해요.
1: 어, 좋아요. Yeah. So scenes from Tamo will be portraying.
0: So this one is again a gender bending casting.
1: 네.
0: 그래서 또 미리 just to give you a heads up.
1: When are we not gender bending?
0: 네. 민수는 그 다모의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1: 네. 좋습니다. Yeah. 자, are you ready?
0: Yes.
1: Cue.
0: Japo도청 종사관인 황보윤이 채옥의 팔 부상을 치료해 준다. An officer of the Left Police Bureau, 황보윤, tends to the injury of 채옥, who's a 다모 under his command. 아프냐? Does it hurt?
2: 네.
0: 나도 아프다. It hurts me too. 넌 내 수하이기 전에 누이나 다름없다. Before you are my subordinate, you're like a sister to me. 날 아프게 하지 마라. Do not cause me such pain.
2: 나으리, 소녀 7살 나이부터 나으리 곁을 지켜왔습니다. My lord, I have been by your side since I was 7 years old. 앞길에 몸을 바칠 수 있어도 걸림돌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I do not wish to become an obstacle in your way.
0: You do not have to worry about that.
2: 나으리를 모신 지 15년입니다. I have served you for 15 years. 지나오신 고통의 길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저 때문에 나으리 꿈이 물거품이 되는 걸 볼 수 없습니다. I cannot bear to see your dream ruined because of me.
0: 널 희생시키면서까지 내 꿈을 이루고 싶은 마음 없다. I have no wish to fulfill my dream by sacrificing you. 반정부 세력의 수장 성백에게 진압군이 온다는 사실을 말하고자 산채 온 채옥. 채옥 comes to the mountain hideout to tell 성백 that the government troops are on their way.
2: 나는 자포청의 다모요.
0: 이맘때쯤이면 소요산의 포도가 지천이지. It's the perfect season to make wine. 술 담그기 좋은 철이지.
2: 알고 있었소?
0: Did I not tell you to forget the past? 지난 일은 다 잊으라지 않았더냐. 무슨 일로 산채에 왔는지는 중요치 않다고. Why you came to this hideout does not matter. I waited for you to return. 돌아오기를 기다렸단다. Come with me.
1: At that moment, Cheok draws a sword from behind her back.
3: 카메라 안 봐.
2: 도대체 넌 누구냐?
0: 우리가 서로 칼끝을 겨누어야 할 사이였더냐? I am the leader of a band of rebels. 나는 화적패의 두령이고 너는 포청의 다모다.
2: You must come with me now.
0: I have insulted the noblemen. 양반님들을 능멸해 지방투호와 수령들의 목을 친 게 수십이다. I've taken the heads of officials and landlords. 그 칼 좀 내려놓고 말 좀 하자꾸나. 강상을 물랑케 하고 살인까지 했으니 목이 당장 떨어져도 할 말은 없지. Even if my head were to fall this very moment, I would have no excuse.
2: Bandits who repent for their crimes may be allowed to return to life as common citizens. 죄를 뇌우치는 화적은 양민으로 기속시키고.
0: I deceived you. 너를 속였고 포장과 종사관까지 감옥에 갇히게 했지.
2: 진압군이 올라오고 있다.
1: The troops are coming up from

0: The mountain. If you do not surrender now, 지금 투항하지 않으면.
1: 네가 입을 처음 열었을 때 고맙다 했던 말도 다 거짓이었겠구나. Were they all lies as well?
0: Silence! Say one more word, and I will cut you down. 한마디만 더 하면 뺄 것이다.
1: My wish to save you as you were dying, that was sincere. 내 마음만은 진심이었다.
0: 왜 칼 계속 움직여 이거 진짜.
1: 칼이 그게 제구시를 못하겠구나. 채옥은 보윤 앞에서 애써 마음을 다잡으려고 한다. 하지만 신분의 벽과 흔들리는 감정 때문에 그녀의 마음은 점점 더 복잡해진다.
0: My lord, I cannot become your wife. 전 도로님의 아내가 될 수 없습니다.
1: 그건 내가 판단한다. That is for me to decide. You're coming with me. 너는 나와 함께 간다.
0: 전 아이도 낳을 수 없습니다. I cannot bear children. 스님께서 그리 말씀하셨습니다.
1: 내겐 너만 있으면 된다. All I need is you.
0: 나으리께서는 이미 정혼을 약조하셨습니다. You are already promised to another.
1: But that promise was made without my heart.
0: I am of low birth. 저는 나으리의 아내가 될 수 없는 비천한 몸입니다.
1: 괜찮다. 내가 비천해지면 된다. Then I will lower myself.
0: 나으리! I do not understand myself anymore. 그 자에게 칼을 들이밀어 할 제가 왜 이런지 모르겠습니다. The more I fight it, the deeper I fall. 혀를 물고 발버둥치면 칠수록 점점 더 깊게 빠져드는 저. I do not understand myself.
1: 가자. 저 장성백이 우리를 찾을 수 없는 먼 곳으로 가자. Let's go somewhere far away where he will never find us. 가자. 더 이상 날 속이면서 살지 않을 것이다. 너는 내가 있어 숨을 쉰다고 하지 않았느냐? Did you not say that I was the reason you could breathe? It is the same for me. 너 없이는 내가 살지 못한다.

0: dancing. Yes.
1: 아니, 나 근데.
0: Yeah, yeah.
1: So I was trying to get into the moment,
0: yeah,
1: right?
0: Yeah, you were.
1: 최대한 집중하려고 했거든요.
0: 네네.
1: 아 진짜 저 여러분이 댓글 때문에 진짜 중간중간 빵 터질 뻔했어요.
0: I mean, our listeners have jokes.
1: 아니, 피디님도 똑같이 난 뭐지 그 뒤에 제가 막 이제 우는 모습 보여주는데 갑자기 피디님이 왜 갑자기 유해진으로 변신했지? 라고 하는 거예요. 나도 맞네. 나도 생각보니까 좀 유해진 목소리 나오네.
0: 좀 근데 우리 둘 다 그런 것 같아요. 뭔가 둘 다 점점 그 유해진 특스러운 그 대사들로 나오긴 했어요. 네,
1: 맞습니다.
0: 네.
1: Yeah. 아니 나 근데 오늘 저 이 댓글 보고
0: I mean this is hilarious. User EG3님 민수는 다모가 아니라 다먹음 아닌가요? I mean, I love these punchlines.
1: 다모 아니고 그쵸 다먹음. And 우리 고수님이 우리 유저님이 민수 아프냐? 집에 가라.
0: I mean, facts. If you're sick, you should go home.
1: 맞아요. 그렇죠. 네. 근데 저는 이제 더 이상 아프지 않고 다 나아졌거든요. 어제까지는 아팠습니다, 사실. 네.
0: 좋습니다.
1: 근데 우리 뉴젠 미채님도 민수님 너무 웃겨서 집중이 안 돼요라고 하면 아 일단 I've done my job then.
0: You have. 근데 진짜 중간에 정말 이렇게 몰입하는 게 느껴졌어요. I felt it. You were really like really honing in.
1: 그렇죠.
0: 정말 집중하는 게 느껴졌습니다.
1: 네. 일단 여러분, if you enjoyed it, you know we've done our job. 네.
0: Again, 뚫기 젠더 좀 다 플루이드하게 우리가 또 해봤는데 어땠나요 네. 여러분?
1: 어때 우리 희숙님 진짜 그 중에 칭찬이 하나 들어왔습니다. Real acting moves my heart. The sound of drawing a sword gave me goosebumps.
0: Oh, thank you, 희숙님.
1: 일단 희숙님 아마 라디오만 듣고 있을 겁니다, 희숙님은.
0: 희숙님 is a true fan of theater and
1: 맞아요.
0: cinema. I can
1: 진짜.
0: feel it. And 그리고 희숙님이 그 라디오로만 들어서 정말 감사해요. 왜냐하면 만약에 그 if you saw it visually 우리 유튜브 라이브 스트림으로 보이는 이 제가 소품으로 갖고 온 검은
1: 진짜 이거 우리

0: 이 부스터분들은 칼이 너무 팔랑팔랑하고 있어요.
1: 대은군구님께서 칼이 너무 팔랑거려.
0: 이거 칼 아니고 이거 부채입니다. 부채.
1: Yeah, yeah. yeah.
0: 좋아요. So, scenes from Tamil, yes. but of course we do have to get to a little bit of English.
1: That's right. 네, 아프냐. 너도 아프냐 나도 아프다 이 유명한 대사에서 나온 이 아프다는 표현을 우리가 또 다양하게 하는 방법
0: 맞아요.
1: 네. So when it's physical pain, 이렇게 물리적인 고통일 때는 I think the most common one is 아 나 지금 아파요. I'm in pain. Yeah, when you're in pain, 네. 그렇죠? 그래서 뭐 이렇게 병원 갔을 때 좀 약간 어느 정도 아프세요 하면 지금 많이 아파요. I'm in a lot of pain right now.
0: Yeah.
1: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요. 특정 부위가 아플 때 약간 나 지금 허리가 아파요. How would you say that?
0: 뭐 my back hurts.
1: Yeah.
0: 그렇게
1: my back
0: 하죠.
1: hurts 네. or my legs hurt.
0: 네.
1: 너무 너무 많이 아플 때 또 이런 표현도 있어요. Oh, my back is killing me.
0: It's killing me.
1: 오, 너무 아파서 죽겠다 이거죠.
0: 그렇죠.
1: Yeah.
0: 네.
1: Yeah. How about this? 약간 너무 심하게 아픈 것도 아니고 약간 뻐근한 정도. You know, after you work out.
0: I don't know. 그 무슨
1: you don't
0: 느낌이죠?
1: Know? 오랜만에 이제 운동을 하거나 짐을
0: 네.
1: 가면
0: 네.
1: Your body is sore.
0: Sore.
1: Yeah,
0: 그렇죠.
1: 뻐근하게 좀 근육통 느껴질 때 있죠.
0: 맞습니다.
1: Yeah. But we also have emotional pain,
0: 그쵸?
1: right? Do you
0: 네.
1: feel emotional pain
0: Every
1: sometimes?
0: Day.
1: Every single
0: Every
1: day.
0: Every day from 6:08 p.m. to 7:50 around 53-54 mark.
1: That's
0: 네.
1: good. That's
0: emotional damage coming my way.
1: That's keeping you young and youthful.
0: 그래요.
1: 젊음의 비결이에요.
0: 일단 뭐 감사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글 때문에
1: 맞습니다.
0: 제가 오래 살 수 있겠군요.
1: Yeah. Mm-hmm. So 근데 잠시만요. 우리 네. 그 뉴젠 미체님께서 영어 리스닝 하려고 들어왔는데 개그 콘서트 같다고. you're welcome.
0: 일단 이런 거는 우리 뭐지 그 don't leave comments like this. 너무 자주 넣으면 안 돼요. 그럼 일 제대로 하고 있나라고
1: 그렇죠.
0: 이렇게
1: no, but, you know, with fun,
0: 의심한단 말이에요.
1: You learn more.
0: 네.
1: Yeah.
0: 영어 so, 너무 잘 듣고 있습니다라고 이런 문자 가끔씩 올려주세요. 네.
1: Fantastic. 네, 마음이 아프다는 표현은 we can say my heart aches.
0: Mm-hmm.
1: Yeah. So for example, my heart aches when I think about what happened. 근데 일 떠올리면 마음이 너무 아파요.
0: 그렇죠. This word aches, right? Because you hear it a lot in like other, we mentioned physical pain.
1: Stomach ache,
0: headache,
1: yeah.
0: backache,
1: yeah.
0: right? But it could also be used for emotional you know, pain. Probably, yeah, like
1: heartache.
0: Your heartache.
1: Yeah, so like after a breakup, you
0: 네.
1: know, people experience heartaches. 막 심장이 뻐근하게 아픈 건 heartache라고 안 해요, 그죠?
0: 맞아요. Like, what's wrong? You broke up with your friend. No, like, I'm like literally in pain yeah. right now. I need to go to the hospital.
1: Yeah, please call 911. yeah. Or 아니면 또 이런 경우도 있죠. 누군가가 한 말이나 행동 때문에 상처받을 수도 있잖아요.
0: 네.
1: 그럴 때는 what you said earlier was hurtful. 그러니까 당신이 한 말이 좀 상처가 됐어요. That
0: 네.
1: was hurtful.
0: Mm-hmm.
1: Yeah.
0: 그래서 여러분, 영어로 이런 말 있잖아요. Sticks and stones may break my bones, but your words will never hurt me.
1: Oh, I like that.
0: 애였을 땐 잘 모르겠는데,
1: 네.
0: 근데 어른 돼서 진짜 뭐 sticks and stones보다 이 말 때문에 사람 상처를 더 받는 것 같아요.
1: 맞아요.
0: Right?
1: 그러니까 이게 좀 나이가 좀 많이 들면 괜찮을 네. 줄 알았거든요.
0: 네네네.
1: I still get hurt.
0: 맞아요.
1: Yeah.
0: 더 예민한 것 같아요, 저는. 나이 들어서. 여러분. I'm looking at you.
1: Yeah.
0: 아시겠죠?
1: 또 이 그 고통, pain이라는 표현이 들어간 약간 표현 다른 그 idioms도 한번 볼게요.
0: 네.
1: Well, this is a common one. No pain, no gain.
0: 이거, do you remember this shirt that a lot of people wore back in the States? They had like sayings like this, right?
1: Yeah.
0: A lot of the shirts, especially like gym bros would wear.
1: Yes.
0: 네.
1: No pain, no gain. 고통 없이는 얻는 것도 없습니다, 그죠?
0: 맞아요.
1: I mean, it's the same way with learning English, I think. You know, learning English is hard, but listeners, no pain, no gain, right?
0: 맞아요. There's never, I mean, you plateau, but you're always going to find that, you know, that one, that instance where you continue to like go up.
1: And so there's this little pain, but you just got to keep going, keep
0: 맞아요.
1: going. Yeah.
0: Mm-hmm.
1: Also, how about this one? A pain in the neck or the pain in the butt?
0: Oh, I use the butt more.
1: Yeah, me too. me too. Yeah. So 뭔가 좀 귀찮은 사람이나 누가 좀 골칫거리가 있을 때, for example, at work, this paperwork is such a pain in the butt. Yeah. 너무 골칫거리다 지금 이 서류 작업이.
0: 맞아요.
1: 그럴 때 있죠.
0: 이거 진짜 오랜만에 듣는다 이거.
1: Yeah, pain in the butt. I mean, there's also different variations. But that's one version of it.
0: 네.
1: Yeah. And do we 이번에는요
0: 네.
1: 그 반성하고 뉘우치는 거에 대한 표현을 한번 볼게요.
0: Uh-huh.
1: So a very serious way of saying it is repent.
0: 네. And you hear this a lot in like in religious kind of.

0: like yeah. you know tones, right?
1: 그래서 오늘 우리 다모 같은 그런 시대극에는 좀 적합한 표현이죠. Repent, 깊이 뉘우치다라는 뜻입니다.
0: Repent.
1: So, yeah. So for example, he repented for his sins. 자신의 죄를 뉘우쳤습니다. But let's look at some more casual ways of saying
0: yeah.
1: this. A less serious way of saying this is feeling remorse.
0: Oh.
1: 네, remorse는 이제 죄책감 이런 mm-hmm. 거라서요. 죄책감과 후회를 느낀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So,
0: 네, remorse.
1: Yeah, so I can feel remorse for what I've done.
0: Mm.
1: Also regret.
0: Mm.
1: Yeah, 후회를 할 수 있죠. 뭘 잘못했으면.
0: 네.
1: So, Minsu, I regret what I said to you earlier.
0: Sticks and stones may break my bones, mm-hmm. but your words, they hurt me.
1: So I feel remorse. Mm. I apologize.
0: Yeah.
1: Also, a super casual way of saying it is, I feel bad about something.
0: Yeah, this is how it's very light,
1: yeah,
0: I think,
1: yeah.
0: right? There, you might kind of be able to portray that you are sorry, but this is a very light way to do
1: 그러니까
0: it.
1: 그 뉘우치고 반성하는 그 행동들의 레벨이 있잖아요.
0: 네, 네, 네.
1: 그러니까 정말 정말 해서는 안 된 도덕적으로 나쁜 짓을 했을 때 I feel bad about it 하면 너무 이게 좀 안 맞을 수도 있어요.
0: 맞아요,
1: 그럴
0: 맞아요.
1: 때는 like I feel remorse 했는데 you know, let's say that, oh, 좀 약간 a light mistake.
0: Sure.
1: I could say, oh, I feel bad about lying to you.
0: Mm-hmm.
1: Yeah, 거짓말 그냥 가볍게 했으면 그러니까 거짓말한 게 좀 마음에 걸리네요.
0: 네.
1: I can say that. Yeah. Yeah.
0: 여러분,
1: anything you want to come clean? Anything you feel bad about today?
0: 뭐 좀 찔리는 것 같은데.
1: 오늘 좀 찔리거나 좀 마음에 걸리는 거 오늘 하루 중에 없나요?
0: 아, 오늘 조금 바르게 살은 것 같아요.
1: Okay.
0: 네네 네.
1: Yeah.
0: 근데 봐봐. 이게 우리 부스타 PD님 보세요. 우리 부스타님들한테 이렇게 부탁하면 우리 후추 님도 영어 너무 잘 듣고 있습니다라고 하고요. 네. 우리 뉴제 미체 님이 영어 리스닝 아까 그 제 코스 같다고 했잖아요. 네.
1: 너무 그래서 잘 듣고 있습니다.
0: 잘 듣고 계시는 분들
1: yeah.
0: 너무 다행입니다. 네. 저희 방송을 통해 영어를 배우니까.
1: Yeah.
0: 네. 좋아요. So, scenes from Tamo we just portrayed. Let's review the expressions we learned today and we'll wrap it up.
1: All right. So, when we talk about our physical pain, we learned expressions like I'm in pain or it hurts or for example, oh, my back is killing me. When it's more about like emotional pain,
0: yeah.
1: we can say, oh, that was hurtful or my heart aches about something. 또 뉘우치고 후회할 때는요, we can feel remorse, we can feel bad about something or if it's something super serious,
0: 네.
1: we can repent our sins.
0: 그쵸. We had a question that just came in from one of our 부스타. Pain과 hurt가 어떻게 다른가요? 라고 하는데 because pain은 I feel like it's more used in a physical sense.
1: Yeah.
0: 진짜 어느 진짜 우리 몸에 뭐 부위가 진짜 아프면 그때
1: 맞습니다.
0: 좀 pain 쓰는데
1: yeah.
0: hurt는 두 개 다에 좀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1: Mm-mm.
0: Right? Or like my arm hurts.
1: But also like oh like that's like I'm really hurting.
0: 네.
1: because of this experience.
0: Emotional 그런 고통도 yeah. hurt 많이 쓸 수 있죠.
1: 그래서 진통제는 이제 painkiller라고 하잖아요.
0: 그쵸 그쵸. 네네 네.
1: Yeah.
0: Right. Well, thank you so much for that question. 우리 후추님은 해달라고 하셔서 했는데요. 이런 문자 지워주세요. 꼭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건가요? 그냥 앞에 말 너무 예쁘게 잘 하셨는데 꼭 그렇게 뭐 이런 follow-up 메시지는
1: so
0: 꼭
1: funny.
0: 필요는 없습니다, 후추님. 네. 그래서 저는 오늘 이름 똑바로 이렇게 불러줬잖아요. 그쵸?
1: 후추님, yeah.
0: 네. 계속 어제까지는 원추라고 불렀거든요.
1: 아, 그렇군요.
0: 네.
1: But I appreciate your jokes, 후추님.
0: 감사합니다. Hey, thank you so much for another fun episode. We'll see you back here next week.
1: All right, bye guys.
0: 여러분, in the meantime, 김범수가 부릅니다. 비가.

0: 네, 안녕하세요. 문자 요정의 시간이 왔습니다. 헤드폰을 쓰려고 했다가요 2분밖에 안 남았대요.
1: 그래도 쓰세요. 네, 일은 해야죠.
0: 네. 네.
1: 혹시 뭐 머리 했다고 지금 헤드폰 안 쓰는 거 아니에요?
0: 오늘도 조금 머리가 좀 잘 돼가지고요. 네. 우선 좀 양해를 조금 부탁드리겠습니다.
1: 와. 네.
0: 이 머리가 살아야 저도 살거든요. 그래서 이 느낌 그대로 조금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 기분 나빠요. 그냥 내리세요 그러면.
0: 네네. 그냥 내리세요. 자, 오늘은 이제 고수님께서 우리 닥터수님에게 이렇게 네. 안부를 물어보셨네요. 닥터수님 퇴근하셨는가요? 하신 것 같아요. 우리 민수 씨께서 보셨을 때
1: 이 시간쯤 되면 네. 오늘 야근인가?
0: 아직이라고 하십니다.
1: 와. 네.
0: 지금 화이팅입니다. 시점에 퇴근하셨는지 모르겠는데 네. 답변으로는 아직입니다라고 네. 하셨고 터수님 이분이면 문자 요정 출연료 반납해야 야근이 나은 것 같기도 합니다.
1: 아니 네. 이분만 하지 날개도 없지 요술봉도 없지 헤드폰도 안 하지.
0: 네네네네. 지금요.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1: 이대로 그냥 밖에 길가에 가서 또 하는 이거 한 똑같아요 지금.
0: 네. 아직 포텐이 안 터졌어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이제 우리 후추님께서 또 오늘의 날씨에 대해서 조금 말씀하셨어요.
1: 1분 남았대요.
0: 진짜 덥다. 더워 죽겠슈라고 하셨는데 네. 오늘 날씨 어떻게 보셨나요?
1: 근데 어제보다는 나았던 것 같아요.
0: 어제보다는?
1: 습도랑 네, 그쵸. 진짜 불편했는데 네네네. 오늘은 버틸만 했습니다.
0: 네, 그 피디님께서 민수 영어 좀 쓸게요. 네, 이거 좀 전달하고
1: 계속 한국말로 물어보고 있는데
0: 그리고 이제 뉴젠미체님께서 퇴근길에 들으니 정말 유익한 채널인 것 같아요. 이 채널을 진작에 알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이게 지금 채널인 건지 아니면 쇼인 건지 아무래도 올스타겠죠?
1: 그거 좀 exactly 말해줘야 돼요.
0: 네네네.
1: 이것도 다 이 보고에 들어가거든요.
0: 그렇죠.
1: 네. 뉴젠미체님 BFM이라 하지 말고 All Star English라고 하세요.
0: 네.
1: 네, 방송국 이렇게 말하지 말고
0: 그렇죠.
1: All Star English 이 쇼가
0: 네. All Star English인지 아닌지 우리 뉴젠미체님 28분 이후로 안 계세요. 네, 그래가지고 혹시 조금 빨리 복귀하셔가지고 답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1: 네.
0: 끝났나요?
1: 아니요. 이것만 읽어야 돼요.
0: 뭐요?
1: 왜냐면 우리 후추님
0: 네,
1: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하나 던졌습니다.
0: 네네네.
1: 후추님이 저 예전에 채팅 안 할 땐 올스타 잉글리시 구독자님들이 민수님 많이 놀린

0: 했다가 너무하다 생각했거든요.
1: 네네.
0: 그런데 최근 보면 민수님이 구독자들을 이렇게 만든 건지, 아, 닭이 먼저인지 계란이 먼저인지 모르겠어요 라고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But when I think about it, 저도 이게 어떻게 시작된지 모르겠습니다. I don't know how this started. 여러분, did I cook first or did you cook first? That is the question.
1: 영원히 풀리지 않겠군요.
0: 네. 아무튼 계속 이렇게 갑시다.
1: 네.
0: 아시겠죠? 네. 전 이게 재밌어요. 네.
1: 아,
0: 일본 훨씬 확 지났거든요.
1: 고맙습니다.
0: 출연료 반값.

0: 이쪽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1: 고마워요. 저는 한우 원뿔뿔 체크드 스테이크 세트 A 주시고요. 미디엄 웰던으로 부탁해요. 노래 너무 좋다. 이게 무슨 곡이지? 아우 궁금해. 제목이 알고 싶어 물어봐야겠어. 저기요, excuse me.
0: 네, 손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1: 이 곡이 무슨 곡이죠?
0: 아, 소고기입니다.
2: 영어는 소통입니다. 소통이 필요할 때 올스타 잉글리시.

0: your Rates of the World. BEFM, Busan Yeongwabangsa.
1: 자갈치 시장의 활기찬 목소리. 영도 앞바다를 수놓은 은빛 윤슬. 우리가 지켜온 부산의 소중한 모습들입니다. 이제 부산은 그 이상의 내일을 준비합니다. 첨단을 달리는 에코 델타 시티의 일상부터 가덕도 신공항의 하늘길, 그리고 유라시아와 북극을 잇는 북극 항로까지. 세계를 향한 거침없는 도약. 그 엔진은 바로 부산 사람입니다.
2: 우리가 부산입니다.
3: 우리가 부산입니다.
4: 우리가 부산입니다.
1: 당신의 자부심이 부산의 미래를 만듭니다.

0: And the time is now 11:12, which means it's time for the interview. On May 19th, an excavation site briefing was held at the Dongsamdong Shell Mound in Yeongdo. It was a meaningful event hosted by the Busan Museum to share the achievements of an excavation project that has been underway for about 10 months with the citizens. This excavation, which resumed after 27 years, has drawn immense attention as it uncovered critical new traces, shedding light on the daily lives and ritual cultures of the Neolithic era. So today we're joined by Ms. Kim Eun-young here in the studio, the head of archaeological research team at the Busan Museum. Together we will listen to what kind of lives the people of Dongsamdong lived 7,000 years ago and discover what stories this ancient buried time is trying to tell us today. 네, 오늘 더 인터뷰는 김은영 부산 시립박물관 조사 연구팀장과 함께합니다. 7천 년 전이죠. 동삼동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리고 오래된 땅 속에 시간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이야기를 건네고 있는지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반갑습니다.
0: 네, 반갑습니다. 먼저 청취자분들께 인사와 함께 소개 부탁드릴게요.
1: 부산박물관 조사 연구팀장 김은영이라고 합니다.
0: 네, 반갑습니다.
1: 아, 조사와 연구 업무를 하는 팀인데요. 그 대상은 부산의 매장유산입니다. 훼손 우려가 있거나 학술적 조사가 필요한 유적을 발굴하고 발굴된 유적과 유물을 통해 부산의 선사와 역사를 연구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0: 그렇군요. 다시 한번 반갑습니다. So she explains that her team is dedicated to research and excavation work, specifically focusing on the buried heritage of Busan. Their main responsibilities include excavating archaeological sites that are at risk of damage or require academic investigation, and studying the prehistory and history of Busan through the uncovered sites and artifacts as well. And for those who might not be familiar with the Dongsamdong Shell Mound in Yeongdo, could you explain why this particular site is considered so important in the study of South Korea's Neolithic era? 영도 동삼동 폐총이 왜 한국 신석기 연구에서 중요한 장소로 평가되는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1: 동삼동 폐총은 교과서에 나오는 신석기 시대 유적으로 유명하죠. 부산시 영도구 동삼동에 있는 조개무지, 즉 폐총이라고 해서 동삼동 폐총이라고 부릅니다. 한국해양대학교로 건너가는 도로 입구에 위치해 있습니다. 동삼동 폐총은 유적이 발견되고 발굴조사된 지 거의 100년이 다 되어갑니다. 1929년에 일본인 오이카와에 의해 처음 알려진 이후 14차례 발굴조사되었습니다.
0: 네.
1: 약 8,000년 전부터 4,000년 전까지 신석기 시대 거의 전 시기 동안에 걸쳐 사람들이 살았고 그 삶의 흔적들이 켜켜이 잘 남아 있어서 출토된 유물의 양도 엄청 많습니다. 특히 조개부지라는 특성상 우리나라와 같은 산성 토양에서는 다 썩어 없어지는 유기물질, 즉 조개 껍데기, 동물뼈 등이 잘 보존되기 때문에 신석기 시대의 생활 모습을 복원하고 그 변화 과정을 연구하기에 최적의 유적입니다. 그리고

0: 27년 전 조사와 비교했을 때 이번 발굴은 어떤 점이 가장 달랐을까요?
1: 네, 지금까지 중요한 유물들이 정확하게 어느 지점에서 출토되었는지 몰랐다고 하시면서 놀라실 것 같은데요. 그 당시의 기술 수준으로는 대충의 위치만을 기록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조사에서는 다시 찾은 과거 조사 구역을 GPS, 즉 위성 위치 확인 시스템을 이용해서 정밀하게 측량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예를 들어서 바로 여기서 조개 가면이 나왔다고 표시하거나 움집을 복원할 때도 아무 곳에나 하는 것이 아니라 당초에 집자리가 나왔던 곳에 정확하게 복원해 줄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3D 스캔을 이용하여 현장을 입체적으로 기록해 놓았습니다. 과학 분석으로는 방사성 탄소 연대 측정, 식물 규조체 분석과 전분 분석, 토기 테토 분석을 통해서 당시에 어떤 식물이 자라고 있었는지, 재배했던 식물과 섭취했던 식물을 알아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용도를 잘 알 수 없는 돌무더기 아래에서 채취된 흙으로 지방산 분석을 하면 그게 화덕이었는지 무덤이었는지를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물고고학과 지질학 전문가와도 협업을 진행합니다. 그런데 이런 첨단 과학기술 외에도 어떻게 보면 엄청 원시적인 방법이라고 생각될 수도 있는데 간단한 채를 이용해서 예전에는 모르고 버렸던 흑요석 조각 같은 미세한 유물이라든가 조개, 물고기 뼈 등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0: 네.
1: 이런 것들이 최근 몇십 년 동안 고고학자들이 개발해낸 새로운 연구 방법입니다. 하지만 현재의 발굴 기술도 한계가 있고 지금 우리가 무엇을 모르고 있는지 자체를 모르기 때문에 유적을 다 발굴하지 않고 미래의 고고학자들과 후손들에게 남겨주는 것입니다.
0: 그렇군요. 고고학이란 이 작업이 얼마나 섬세한 일인지 새삼 느껴지는데요. How interesting. So she knows that while past technology only allowed for recording approximate locations of major artifacts, the survey used GPS to precisely map the rediscovered zones. And this ensures that any future reconstructions like Neolithic pit houses can be placed exactly where the original dwellings once stood. And her team also utilized 3D scanning to capture a three-dimensional digital record of the site. In terms of scientific analysis, they use radiocarbon dating, starch analysis, and pottery clay analysis to determine the specific flora that grew in the area and what the Neolithic people cultivated and ate as well. And additionally, fatty acid analysis on soil beneath ambiguous stone structures helped them infer whether a structure and feature was an ancient hearth or a burial mound. And she adds that they collaborated with experts in zooarchaeology and geology and used simple sieves actually to recover micro artifacts previously overlooked. And while these represent innovative modern methodologies, she concludes with a profound philosophy, acknowledging that current techniques still have limitations, so they deliberately leave portions of the site untouched for the future generations of archaeologists. Very interesting indeed. And we have Kevin Nim saying archaeology is so very intriguing. Oh, I absolutely agree, right? And the excavation site briefing held at the Dongsamdong Shell Mound in Yeongdo on May 19th, as we mentioned, drew massive attention. So what does your research team consider the most significant and critical achievement of this recent excavation? And 지난 19일 영도 동삼동 폐총 발굴 현장 설명회가 많은 관심 속에서 진행됐는데 이번 발굴 조사에서 연구진이 가장 주목하고 있는 핵심 성과는 무엇일까요?
1: 무엇보다 7천여 년 전에 의뢰 행위의 흔적을 고스란히 확인할 수 있었던 점입니다. 저희 조사단에서는 동삼동 폐총의 과거 조사 연구 결과를 살펴보던 중에 1971년에 조개 가면이 출토된 H18 트렌치의 중요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0: 네.
1: 그래서 그 H18 트렌치를 찾아서 주변을 집중적으로 발굴을 한 결과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넓적한 돌을 둥근 모양으로 줄을 세워놓은 원형 성렬과 길이 1m 정도의 크고 판판한 돌이 확인된 것입니다. 이 큰 돌 아래는 작은 돌로 다리처럼 받쳐놓은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는 고래뼈와 굴껍질, 흑요석으로 만든 작살이 놓여 있었습니다. 이 원형 성렬은 1971년에도 발굴되었었는데 바로 그 옆에서 조개 가면과 거꾸로 뒤집어진 붉은 칠토기, 덧무늬 토기가 출토되었던 것입니다.
0: 네.
1: 이 지점은 바다를 향해 가장 돌출된 지점이고 이와 같은 유구와 유물들은 집자리나 일상생활 유적에서는 출토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바다를 향해 제사를 지냈던 의례 장소였다고 추정하는 것입니다. 신석기 시대의 의례 행위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매우 희귀한 자료입니다. 추가적으로 이 의례 유구와 조개 가면이 출토된 토층에서 같이 출토된 덧무늬 토기를 통해 그 시기가 기원전 5300년, 즉 7000여 년 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조개 가면은 출토 상황에 대한 정확한 검토 없이 일본 학계의 견해를 그대로 수용한 4500년 전이라는 의견이 일반적이었습니다.
0: 네.
1: 이번 조사를 통해 조개 가면이 기존 학설보다 2500년에서 3000년 정도 시기가 이르다는 점을 밝힌 것도 큰 성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그렇군요. And listeners, if you're tuning in through YouTube, you can probably see the 조개 가면 that she's actually talking about. And let me tell you a bit about it. That's very interesting. So she points out that the single most important achievement is uncovering intact traces of ritual practices from 7,000 years ago. While studying past findings, her team realized the immense significance of a specific trench from 1971. One where a famous shell mask has been found, and you can see the picture of it on YouTube. Focusing their efforts around that exact area, they successfully uncovered a circular alignment of a flat stones alongside a large 1 meter wide stone slab propped up by smaller stones underneath. And deposited between these structures were whale bones, oyster shells. And she notes that during the 1971 excavation of the circular stone alignment, the shell mask was found right next to inverted red painted and raised design pottery. Because of this specific spot, is the most prominent point protruding toward the sea. And since these structures and artifacts are never found in ordinary daily residential sites, her team concluded that this was a rare, dedicated ritual space for offering prayers to the sea. Also, by analyzing the raised design pottery embedded in the same soil layer, they proved that this site dates back to 5,300 BC. She emphasized that this completely rewrites existing academic theory, which had previously relied on Japanese research to date the shell mask back to 4,500 years ago without precise context, and discovering that the shell mask actually dates back to 2,500 to 3,000 years earlier than previously believed stands as a monumental success. Well, archaeology is ultimately the work of imagining human lives through the traces left behind. So through this excavation, what kind of portrait can we paint of the daily lives of 동삼동 people 7,000 years ago? 그럼 이번 발굴을 통해서 드러난 7,000년 전에 동삼동 사람들의 삶은 어떤 모습이었다고 볼 수 있을까요?
1: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바다와 일체된 삶이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역사를 통틀어서 바다를 가장 잘 알았던 사람들이 7000년 전에 이 사람들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0: 네.
1: 우리가 지금도 사용하고 있는 낚시, 작살, 그물 같은 어로구들을 그때 이미 자유자재로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배를 타고 먼 바다까지 항해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멸종된 강치라는 바다 포유류부터 상어, 다랑어, 보거, 굴, 전복, 소라, 성게, 미역까지 다 잡아먹을 수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조개더미에서 출토되는데 성게와 미역은 아까 말씀드렸던 체질을 통해서 작은 가시와 미역에 서식하는 미세한 조개를 찾아냄으로써 이런 것들을 먹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0: 그렇군요. 정말 바다와 함께 살아간 사람들이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2: So she summarizes their existence as a life entirely at one with the sea. In fact, she notes that throughout all of history, these people from 7,000 years ago might have understood the ocean better than anyone else. And she mentions

0: mention that their consumption of sea urchins and sea mustard was specifically proven through the fine mesh sieving method mentioned earlier, which allowed researchers to recover tiny sea urchin spines and microscopic shells that naturally inhabit sea mustard. Absolutely interesting. Now, listeners, if you're just tuning in, we are in the middle of the interview with Ms. Kim Eun-young here in the studio, the head of archaeological research team at Busan Museum. And this excavation seems to go far beyond simply restoring the past. It delivers a message to those of us living in the present, working on this project. What is the greatest value or insight you personally walked away with? 이번 발굴은 단순히 과거를 복원하는 차원을 넘어서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주는 것 같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를 함께하면서 어떤 가치를 가장 크게 느끼셨을까요?
1: 네, 이번에 동산동 패총에서 몇 달 동안 발굴하면서 현장 주변에서 해녀들이 작업하시는 모습과 배를 고치는 모습, 그리고 동산 풍어제라는 제의가 행해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7,000년 전 동삼동 패총 사람들의 삶이 지금도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것 같아서 새삼 신기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동삼동 패총이 이 지역 주민들과 함께하지 못하고 서로 괴리되어 있는 상황이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지나가던 주민분들이 발굴 조사에 관심을 가지면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해주시고 제가 답변 드리는 그런 즐거운 경험도 했습니다.
0: 네.
1: 이번 발굴 조사를 통해서 동삼동 패총이 단지 몇천 년 전 과거에 박제된 유산이 아니라 현재 우리의 삶과 공존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0: 그렇군요. So she reflects on her months spent excavating the Dongsamdong shell mound, noting how she regularly witnessed local henyo working nearby, people repairing boats, and the traditional Dongsam Pungote ritual praying for a bountiful catch being performed as well. And seeing these sites made her feel a fascinating sense of continuity, as if the lives of Dongsamdong people from 7,000 years ago were still flowing into the present day today. And ultimately, this excavation became a deeply reflective journey for her, moving past viewing the Dongsamdong shell mound as a relic frozen in a distant era, and instead pondering deeply on how it can meaningfully coexist with our lives today. And hearing about your process, it hits home that excavation isn't just about rushing for fast results. It's an exercise, right? It's an exercise in patience, waiting, and recording. So what does this act of spending so much time to restore the past mean to you as a researcher? 이 발굴 작업은 빠른 결과보다 기다림, 그리고 기록이 중요한 작업인 것 같은데요. 오랜 시간을 들여서 과거를 복원하는 일이 연구자에겐 어떤 의미일까요?
1: 아까 7,000년 전 을의 흔적이 확인된 H18피트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0: 네.
1: 그 흔적들은 H18피트의 가장 밑바닥에서 출토되었습니다. 그런데 바닥까지의 깊이가 2m가 넘었습니다. 문제는 바닥까지 삽으로 한 번에 팔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0: 네.
1: 위에서부터 토층을 한 겹씩 조사하고 내려가야 되는데 그게 시간을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는 과정입니다. 바닥까지 내려가는 도중에 4,500년 전의 화덕자리, 5,500년 전의 조개층이 나왔습니다. 이런 것들을 다 조사하지 않으면 그 다음 과정으로 진행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0: 그럼요.
1: 서두르다가 놓치거나 잘못 판단하면 제 손에 의해서 신석기 시대 사람들의 흔적이 그냥 날아가 버리게 되니까 항상 두려운 마음으로 임했습니다. 하루하루 인내와 겸손으로 정신무장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 을에 관련 유구는 진짜 현장 설명회 개최하기 바로 직전에 작업일수로는 이틀 전에 무슨 영화처럼 발견된 것입니다.
0: 네.
1: 오랜 시간을 들여 과거를 복원하는 일이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 지금까지 구체적으로 생각해 본 적은 없었는데 질문을 받고 생각해 보니 인생을 배우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0: 그렇군요. I love her answer. So she refers back to the pit where the 7,000-year-old ritual traces were found. And she explained that these remains were sitting at the very bottom, over 2 meters deep. And because they couldn't simply shovel their way down all at once, they had to investigate the soil layer by layer from the top. And she described it as literally traveling backward through time. And on their way down, they encountered a 4,500-year-old hearth and also 5,500-year-old shell layer, and they had to fully be documented before they could proceed. And she confesses she always felt a sense of fear, knowing that rushing or misjudging a single detail could mean destroying the traces of this Neolithic people by her own hands. And she really hasn't really thought about this until this question, but she feels that archaeology is ultimately a process of learning about life itself. Beautifully said. Well, before we wrap up, can you share your last words with our listeners tuning in today? 네, 마지막으로 오늘 방송 소감과 마무리 인사 부탁드릴게요.
1: 동삼동 패총 발굴 조사에 대해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하고요. 발굴을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지금까지 과정과 성과를 다시 돌이켜볼 수 있는 기회가 돼서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도 부산의 문화유산 많이 사랑해 주시고 동삼동 패총에서 출토된 유물이 전시되어 있는 동삼동 패총 전시관과 부산 박물관 많이 찾아주시면 좋겠습니다.
0: 네, 저희 청취자분들이 직접 전시관과 또 박물관에 찾아가 보시면 더 특별하게 느끼실 것 같은데요. So she extends her heartfelt gratitude to everyone for showing such a deep interest in the excavation of the Dongsamdong Shell Mound, and she shared and encouraged everyone to visit the exhibition hall and museum, Busan Museum, where the incredible artifacts unearthed from the site are proudly displayed. And before we let you go, if you could just leave behind one single artifact for the people of the future, what would it be? This is our text topic question. 네, 청취자와 함께 답하는 질문으로 마무리해 볼게요. 미래 사람들에게 단 하나의 유물만 남길 수 있다면 무엇을 남기고 싶으신가요?
1: 저는 최근에 구입한 이 조개 가면 피규어를 남기고 싶습니다.
0: 네.
1: 깜놀하는 모습이 너무 귀엽지 않습니까?
0: 네, 너무 귀엽습니다.
1: 조개 가면은 7000년 전 동삼동 패총 사람들이 간절함을 담아서 제사를 지냈던 매우 귀중한 물품이었습니다. 2026년에 그 조개 가면을 연구했던 고고학자가 있었다는 것을 기억해 주기 바라면서 이 피규어를 남기고자 합니다.
0: 그렇군요. 저도 한번 터치해봐도 될까요? So here is the figurine that she's talking about. She would want to leave behind the shell mask figurine she recently purchased, and as she talked about it, I can see so much joy. 이 말씀을 나누시면서 너무 행복해 보이셨는데요. She said, she explained that the shell mask was a highly precious object into which the people of the Dongsamdong Shell Mound poured their deepest, most earnest prayers during their rituals 7,000 years ago. And she hopes that by leaving this modern figurine behind, the people of the future will remember that back in the year 2026, there was an archaeologist who dedicated herself to passionately researching the very same shell mask. And that's going to do it for today's The Interview, speaking with Ms. Kim Eun-young, the head of archaeological research team at the Busan Museum. 네, 오늘 더 인터뷰에선 김 은영 부산 박물관 조사 연구팀장과 함께했는데요. 팀장님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All right, and with that, let's take a quick song break. This is Daft Punk with Lose Yourself to Dance.

0: And the time is now 11:47, which means it's time for Correspondent Reports. We're going to turn to Myanmar for the latest updates. Our correspondent Chung Ki-hong is joining us from Myanmar on the line. 네, 오늘은 미얀마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미얀마의 청 기홍 통신원,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So let's jump into our first topic of the day. Myanmar is seeing a sharp rise in interest in Korean language education with a record number of applicants taking the latest TOEIC exam. So let's hear a bit about that. 미얀마에서 한국어를 배우려는 열기가 매우 뜨겁다고 합니다. 최근 열린 한국어 능력 시험에도 역대 가장 많은 인원이 몰렸다고요?
1: 네, 지난 5월 17일 양곤대학교 본교와 산하 캠퍼스 한 곳에서 한국어 능력 평가 시험이 일제히 치러졌습니다. 이번 시험에 접수한 응시자 수는 무려 5,332명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는데요. 이는 작년 10월 시험 응시자였던 2,764명과 비교하면 불과 반년 만에 두 배 가까이 급증한 수치인데요. 주관 기관인 한국대사관 관계자에 의하면 응시자 수로는 동남아시아 단일 최고 규모였다고 합니다.
0: 그렇군요. Wow, so on May 17th, the test of proficiency in Korean or TOEIC was held at Yangon University and one affiliated campus. A total of 5,332 applicants registered for the exam, marking the highest number ever recorded in Myanmar. Compared to 2,764 applicants in last October's test, the figure was nearly doubled in just 6 months. And according to the Korean Embassy in Myanmar, it was also the largest single TOEIC test turnout in Southeast Asia. So the increase in applicants in such a short period is quite remarkable. It seems interest in Korea among young people in Myanmar is growing rapidly. So what was the atmosphere like at the test site? 예, 반년 만에 응시자가 두 배 가까이 늘었다는 점이 상당히 인상적인데요. 현지 청년들의 한국에 대한 관심이 그만큼 크다는 의미일 것 같습니다. 시험장 분위기는 어땠나요?
1: 네, 시험장 앞은 새벽부터 시험에 응시한 미얀마 청년들과 배웅하러 온 가족들 그리고 한국어 학원들의 열띤 홍보로 발 디딜 틈 없는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현재 미얀마 청년들에게 한국어는 단순한 스펙 쌓기나 취미가 아니라 생존을 위한 유일한 돌파구로 여겨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0: 그렇군요. So the area around the exam site was crowded from early morning with students and family members. Korean language institutes were also actively promoting their programs nearby. For many young people in Myanmar, learning Korean is increasingly viewed not simply as language study, but as a pathway to new opportunities abroad. So the situation appears to reflect not only interest in Korean culture, but also broader social and economical realities in Myanmar. So what are young people hoping to achieve through these exams?
2: 단순한 한류 관심을 넘어서 미얀마 사회의 현실적인 분위기도 함께 반영된 것 같은데요. 청년들은 한국어 시험을 통해서 어떤 미래를 기대하고 있나요?
1: 네, 현재 미얀마 청년들은 군부의 강제 징집 공포와 극심한 경제난 그리고 일자리 부족이라는 삼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미래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한국어 능력 시험을 통해 한국 유학이나 취업 그리고 비자를 받아서 한국으로 향하는 것만이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탈출구인 셈입니다. 현장에서 만난 한 청년은 미얀마에서 매일이 두렵지만 한국에 가서 열심히 일하고 공부해서 가족을 부양하는 것만이 인생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라며 간절함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2: 그렇군요. 청년들이 왜 그토록 한국으로 향하고 싶어하는지 그 간절함이 느껴지는데요.
0: So many young people are facing economic hardship, limited job opportunities, and ongoing political uncertainty. So as a result, studying or working in Korea is seen as one of the more stable options for the future. And many applicants said they hope to continue their studies, find work, and support their families through opportunities connected to Korea. Well, with that, let's move on to another major story from Myanmar. A magnitude 5.2 earthquake struck near Yangon on May 18th, just one day after TOEIC exam.
2: 다음은 지진 소식입니다. 한국어 능력 시험 다음 날인 지난 18일, 양곤 인근에서 규모 5.2의 지진이 발생했다고요?
1: 네, 그렇습니다. 한국어 시험 바로 다음 날인 18일 오전 8시 30분경 대도시 양곤에서 남동쪽으로 약 35km 떨어진 지점에서 규모 5.2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지진의 큰 지진의 진원이 양곤 도심과 매우 가까웠던 탓에 고층 빌딩이 밀집한 양곤 전역이 수십 초 동안 크게 흔들렸습니다. 저도 막 출근을 준비하던 중이었는데요. 갑작스런 흔들림에 작년 대지진의 공포의 트라우마가 밀려와서 충격이 컸습니다.
2: 네, 지난해 큰 지진에 또 기억이 있는 만큼 시민들이 더욱 놀랐을 것 같은데요. So the earthquake occurred at around 8:30 in the morning, about 35 kilometers southeast of Yangon. Because the epicenter was located close to the city, buildings across Yangon shook for several seconds. The earthquake also revived memories of last year's powerful earthquake, causing considerable anxiety among residents. 그럼 현재까지 피해 상황은 어떻습니까?
1: 네, 다행히 현재까지 보고된 인명 피해는 없습니다. 하지만 양곤 도심에는 구한 말이나 식민지 시절 지어진 노후 건물과 안전 진단을 거치지 않은 빌딩이 많아서 사고로 이어질 뻔한 아찔한 순간이었습니다. 최근 미얀마는 정치적 격변과 내전 심화로 민심이 매우 흉흉한데 여기에 지진이라는 자연재해까지 겹치면서 시민들은 안팎으로 하루도 마음 편할 날이 없다며 극심한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2: I see. So no large-scale casualties have been reported so far. However, concerns remain high because Yangon has many aging buildings and structures that have not undergone sufficient safety inspection. Now, amid ongoing uncertainty, many people in Myanmar continue searching for stability and new opportunities abroad. I do hope that we don't hear of any further risks or any concerns or casualties in the future. And that's gonna do it for today's course. Responder reports. 네, 미얀마 소식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2: And that was Mr. Chun Ki-hong, based in Myanmar, giving us all the latest updates. And listeners, it's already time to wrap up today's show. Our final song is by Bee Gees with "Staying Alive." I'll see you tomorrow. Bye bye.

0: We're just in Korea. As well as all this, there are so many tourist attractions, beautiful exhibitions, vibrant culture, convenient facilities, and delicious foods unique to Busan. With all the beauty and charm of the amazing city of Busan, you'll find yourself right at home in this ever-changing tourism paradise. So stay with us a while. Busan, your number one tourist destination. Your home away from home. This campaign is brought to you by BEFM, Busan, Yonghwa Bangseo.
1: Annyeonghaseyo, Chef Edward Lee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4: May I help you?
1: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0: 한번 입어봐도 될까요?라고 직원에게 정중하게 물어보고 싶어요.
1: 哎，这个真的很实用。 也成为我觉得是必须会的一句话。对，因为什么呢？刚刚这位老师说了，衣服其实要上身试穿过才知道适不适合自己的风格，大小到底合不合适，版型怎么样，对不对？那刚刚我们这句话当中呢，一个字试，
0: 是，
1: 试是哪一个试啊？试穿尝试的试。哦，嗯，그래서我可以什么什么吗？
0: 이게 내가 몸을 해도 될까요라는 허락을 구하는 표현이니까 시이시야 한번 입어보다를 붙여서 我可以试一下가 되는 거군요.
1: 是的.
0: 네, 롱꺼 만약 탈의실이 어디 있는지 물어보고 싶을 땐 그럼 어떻게 할까요?
1: 아, 那你就可以加上试衣间. 这个词。试衣间。对，试衣间就是我们换衣服的地方。在韩国的话呢，탈의실.
0: 탈의실.
1: 아, 오케이. 或者有的时候我发现用英文写比较多，就 fitting room.
0: 哦，没错没错。是吧？所以，那你可以怎样的问店员说，请问试衣间在哪儿？哎，他们就会给你指引方向了。哦，这边走。 그래서 试衣间이 옷을 입어보는 공간, 즉 탈의실이군요.
1: 是.
0: 네, 试이라는 글자가 시험하다. 시도하다라는 뜻이라
1: 是.
0: 쇼핑할 때 정말 자주 쓰이겠어요.
1: 没错.
0: 신발을 신어볼 때도 이 표현을 쓸 수 있을까요?
1: 오, 당연可以了. 无论是衣服、裤子、鞋子、帽子，对，只要是你想试戴或者是试穿试用，对，都可以说我可以试一下吗？对，所以可以说这句话是不是？ 万能的表达.
0: 네, 정말 유용한 것 같아요. 옷이든 신발이든 다 쓸 수 있다니 꼭 외워야겠어요.
1: 에이.
0: 네, 그럼 우리 같이 소리내서 연습해 보도록 할까요?
1: 是, 大声读出来跟我读.
0: 이거 한번 입어봐도 될까요?
1: 이거 한번 입어봐도 될까요?
0: 이거 한번 입어봐도 될까요?
1: 이거 한번 입어봐도 될까요? 中文你可以说我可以试一下吗?
0: 我可以试一下吗?我可以试一下吗?我可以试一下吗?哎,非常好,是我们已经掌握了第一句了,来,我们继续。네, 옷을 입어봤는데 생각보다 너무 딱 맞거나 품이 클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더 큰 사이즈 또는 작은 사이즈가 있나요? 라고 물어보고 싶어요. 혹은 다른 색상이 있는지 궁금할 때도요.
1: 没错，确实这也是在购物的时候呢，蛮常遇到的一个状况哈。就是，你可能觉得衣服小了需要大一码，或者是呢太大了你需要呢小一码。这个时候你可以问什么呀？有大一点的吗？有大一点的吗？那当然，反过来衣服太大的话，您需要小码的，就可以说什么呀？有小一点的吗？
0: 어, 그래서 이 요가 있다이고 따이디알더가 조금 더 큰 것이니까 문장 그대로 조금 더 큰 거 있어요가 되는 거네요. 네,
1: 그대로예요.
0: 그럼 롱꺼 사이즈라는 단어를 직접 넣어서 말하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1: 其实呢，在中文哈，那衣服和鞋子，那当然包括帽子，有的时候呢，它还会有尺码哈。那衣服和鞋子通常呢用码或者是号来表示，所以呢，你也可以说。 大一码的吗？小一码的吗？哎，就可以了。
0: 그래서 마나 하우라는 글자를 쓰는군요.
1: 是.
0: 그럼 만약 다른 색상이 있는지 물어보고 싶을 때는요. 예를 들어 블랙 색상 있나요?처럼요.
1: 是，好吧，韩国人非常爱的黑白灰哈。哎，那就更简单了，就是你可以问有别的颜色吗？有别的颜色吗？对，当然，如果说呢，你有 特定想要的颜色，比如说，志英老师喜欢的黑色，你就可以说有黑色的吗？那白色怎么说呀？有白色的吗？你会了吗？
0: 네, 그래도 요什么 什么吧, 이 구조만 잘 기억하면 사이즈든 색상이든 단어만 쏙쏙 바꿔서 다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1: 没错.
0: 네, 이것도 큰 소리로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来，跟我们读。
0: 더 큰 사이즈 있나요?
1: 더 큰 사이즈 있나요?
0: 더 큰 사이즈 있나요?
1: 더 큰 사이즈 있나요? 중文怎么说? 有大一点的吗?
0: 有大一点的吗?
1: 有大一点的吗?
0: 有大一点的吗?
1: 哎，没错。来，我们继续，加油。
0: 쇼핑의 하이라이트는 역시 계산대 앞이죠.
1: 是.
0: 특히 세일 기간이거나 행사를 할 때 이거 할인되나요? 혹은 할인해서 얼마예요? 라고 확인하고 싶을 때가 많은 것 같아요.
1: 是的, 是的.
0: 중국어로 어떻게 말하면 매끄러울까요?
1: 是,你可以说,啊,这个打折吗?

0: build a safer traffic culture and keep our streets free from smombies. This campaign is brought to you by BEFM 부산 영어 방송.
1: Chef Edward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The time is now 12 o'clock.
4: Please be informed that all the programs you hear now are reruns that were aired yesterday. Time in hours, minutes, and seconds mentioned in the program do not reflect the current time.

0: 매일 글 쓰는 작가이자 출판사 다정한 세계를 운영하고 있는 유다정입니다. 제 이름에 다정이 들어가 있어서 그 수식어로 다정한을 꼽았는데 제가 제 이름을 사실 좋아하게 된 건 그렇게 길지 않아요. 뭔가 다정이 너무 흔한 단어라고 생각을 해서 그 어린 나이에 어릴 때는 뭔가 좀 특별해지고 싶은 생각이 있으니까 뭔가 내 이름이 마음에 들지 않았는데 친구들이 너는 진짜 다정한 다정인 것 같아 라는 얘기를 해줬어요. 네 이름에 꼭 맞는 사람이다. 뭔가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점점 제 이름이 좋아진 거죠. 이제는 좀 적극적으로 제 이름을 이제 사랑하고 이제 써먹고 출판사 이름에도 붙여보고 좋아요. 수식어도 많이 좋아하게 돼서 당당하게 꼽아봤습니다.
1: 지금까지 어떤 글들을 써왔는지 소개를 좀 해주세요.
0: 제 일상을 좀 관찰한 글들을 많이 썼는데 저는 제 감정이 너무 행복하거나 너무 슬프거나 그럴 때 좀 관찰해서 쓰는 편이고 그렇게 일상적인 글들을 좀 모으다 보니까 제 저의 첫 번째 책 다정의 이유 같은 경우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지를 좀 생각해봤을 때 나는 다정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나를 다정하게 바라봐주는 사람들 덕분에 점점 더 다정이 한 사람이 되는 것 같아서 그렇게 나를 다정하게 만든 순간들, 사람들 그리고 그런 장소들 뭔가 이런 걸 좀 책으로 옮겨서 일단 글을 썼고 에세이를 쓰고 인터뷰를 하다 보니까 현실에 딱 맞붙은 이야기들만 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창작하는 글은 뭐 쓰는 사람일까? 좀 이런 게 궁금해서 작년부터 소설 쓰기를 좀 도전했고 그렇게 이제 그 결과로 계속 지금까지도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쓰면서 정말 어렵거든요. 그리고 나의 실력이라든지 정말 많이 부족하다라는 걸 깨닫는데도 계속 쓸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 과정이 너무 뿌듯해서
1: 이제 2026년 하반기가 시작이 곧 되잖아요. 좀 글쓰기에 도전해보고 싶다 하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실천해보세요 라고 추천을 해주신다면
0: 글을 처음 쓰는 분들한테 추천하는 몇 가지 기록법이 있는데 우선 첫 번째는 그 멈추지 않는 글쓰기라고 하는 건데요. 근데 딱 10분 타이머 켜놓고 멈추지 않는 글쓰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진짜 그냥 아무 말이나 쓰면 되거든요. 생각이 끊길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막 A, B, C, D 뭐 이런 가나다라 마바사 이런 걸 써서라도 손을 움직이는 행위를 멈추지 않는 거예요. 저는 이 활동은 가급적이면 전부 이렇게 쓰는 행위, 연필을 쥐거나 펜으로 쓰는 걸 추천드리는데 이런 낯선 감각, 서걱서걱거리는 이런 소리마저도 다 오감을 자극하는 행위여가지고 글쓰기를 입문할 때 너무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되게 개운하다? 약간 이런 감상평을 진짜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좋아하는 것에 대해서 쓰는 건데요. 내가 좋아하는 걸 남한테 설명할 때 막 나도 모르게 흥분해가지고 막 줄줄줄줄줄 나오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걸 똑같이 글쓰기 하면 글이 줄줄줄줄 나와요. 왜냐하면 싫어하는 거에 대해 쓰는 게 아니고 내가 좋아하는 걸 왜 좋은지를 설명하는 글이기 때문에 글쓰기가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이것만큼은 하실 수 있는 거예요.
1: 대신 이건 AI 절대 쓰면 안 되죠.
0: AI 안 듣.
1: 그 다정이라는 가치가 얼마나 굉장한 힘을 가지고 있는지 점점 더 느껴지거든요. 다정함과 느림 이런 것보다는 실속과 효율을 더 많이 따지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정함과 따뜻함이 이어졌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다정함이란 무엇일까요?
0: 저는 사람들이 공감하는 자세가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한 번도 만나지 않은 사람에 대한 공감일 수도 있고 뭐 앞으로 다가올 미래 세대에 대한 공감일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되어보는 경험, 그러려는 열린 마음이 저는 다정함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1: 저 혹시 방송을 듣고 있는 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0: 캠페인처럼 느껴질 수 있는데 읽고 쓰고 만나자. 제가 좋아하는 게 다 담겨있는 메시지인 것 같아요. 책을 읽었으면 좋겠고 글을 썼으면 좋겠고 사람들을 만났으면 좋겠다 하는 뭔가 저의 간절한 마음이 담겨 있는데 셋 중에 무엇을 하든 조금이라도 세상을 다정하게 만드는 방향인 것 같아요. 읽고 쓰고 만나자.
1: 좋아하는 영어 단어나 이런 표현이 있나요?
0: 내가 뭘 좋아하지를 또 생각해본 거예요. 근데 최근에 알게 된 표현인데 라프 윗 함께 웃는 표현인 것 같아요. 뭔가 어떤 상황이 생겼을 때 라프 앳은 저 사람을 보고 약간 비웃는 것의 표현이라면 라프 윗은 넘어진 나도 같이 웃는 그런 걸 의미한다고 하는데 그게 너무 쏙 마음에 들어가지고 오늘 말하면 딱이겠다 싶었어요.
1: 좋습니다. 라프 윗 감사합니다.
0: 여러분
1: 읽고 쓰고
0: 만나요.

Hello, hello. Welcome back to my Busan playlist, actually our Busan playlist. And I'm going to get right back into the messages, read as many as possible, tell you the winner, and then play you the final song of today. Newzen Mishe Nim says, I want to travel around the world and write a book about my experiences someday. So if I have the chance, I really want to do it. Face, red heart, shape, face, red heart, shape, face, red heart, shape, face, red heart. That's what happens when we copy the little emojis into a document and they give them to me to read. It's all the hearts and the faces. Love it. Ever Love by Jin Young is the request. Let me read some more, Jin님. 저는 일주일 내내 아무것도 안 하고 배달 음식 먹으면서 만화 책 보기가 버킷리스트입니다. 와, 소 간단하고 너무 소확행? 근데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가능한 것 같은데 가능하지 않아서 더 해보고 싶어요. 그렇게, 그렇습니다. Also, 황 작가님, my bucket list is meeting Laura, the fairy of For My Busan. 우리 뭐지? 그거 뭐지? 그거 있지 않아? 아, 뭐 이게 바베큐 먹으러 갑시다. 우리 포마 회식. 포마 회식. And then 부담 없이 포마 회식. 참고 싶은 사람들 참고. I mean, 제가 아니 더치페이 하자. 근데 가성비 좋은 곳으로 갑시다. 3만 원짜리. Okay, no problem. 그리고 I'll buy you the drinks, okay? 7644님, my bucket list is being a librarian. I have a plan to get a license. I love that. And then request song Fits and Tantrums, Hand Clap. 그리고 유리치님 texting in with a lovely request song. 후추님 saying jump. 이종원님 says, 안녕하세요. 그림엔 영 소질이 없는 똥손 아빠지만 그림책을 좋아하는 아이에게 그림책을 만들어 주고 싶어. 늦깎기 이것도 무슨 말인지. 늦깎기 작가에 도전했습니다. 처음엔 막막했지만 AI의 도움을 받아 직접 글을 쓰고 그림을 입혀 드디어 그림책을 출판했습니다. 와우, 축하드립니다. 지금 꿈을 고민하고 고민하는 분들 기술을 빌려서라도 꼭 도전해 보세요. 어렵다. I'm wearing glasses that are very dirty, so I can't really see that well. Because there's no McClucky today. I was very upset. Okay, so many people. And 축하드립니다. That was beautiful. Do you know what? The winner today is 이종원님. 축하드립니다. And I'm going to play your song as the final song of today, Paradise of Rumors by Ang Myu. Today's show was produced by Park Bo-sung, written by Hong Kyung-hwa, hosted by Laura McClucky, and I'll be back with you tomorrow at 4:05 p.m. Until then, enjoy the rest of your Thursday. I'll see you tomorrow, and go and eat something delicious because you deserve it. Bye-bye.

0: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Moving right into our conversation then, our global listeners, you know, may not fully know the difference between a hanbok artisan and hanbok designer. So can you please introduce what an hanbok designer does? 우리 글로벌 청취자분들은 한복 장인이랑 한복 디자이너의 차이를 잘 모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직접 한복 디자이너 소개해 주시겠어요?
1: 한복 디자이너는 그냥 우리가 일상에서 입는 디자이너처럼 디자인을 새롭게 해서 만드는 디자인을 하는 거고요.
0: Mm-hmm. So 한복 designers would design hanboks that we wear.
1: 장인들은 그 옷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무형문화재 선생님이시라든가 그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옷을 직접 만드시는 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0: Okay, and hanbok artisans, they would actually make the hanbok. They have the skills to make a hanbok, and this includes intangible cultural assets as well. 만들고 디자인하고 그 차이가 있는 거네요.
1: 네.
0: I see. All right. Well, thank you for that clear explanation. Now, on the 22nd of this month, the play 반야 아재 or Uncle Vanya, where you worked as the head costume director, premiered at the National Theater of Korea. Now, people are already saying the costumes stole the show. How does that feel?
2: 지난 22일에 국립극장에서 디자이너님의 의상 총괄 감독으로 참여한 이 대형 신작 연극 반야 아재가 막을 올렸어요. 개막 첫날부터 의상이 무대를 찢었다라는 평이 쏟아지고 있거든요. 어떠세요, 기분이?
1: 그건 좀 너무 과찬인 것 같고 사실 너무 근사한 연출, 근사한 우리 연기자들, 근사한 무대 미술 그런 것들이 만났기 때문에 제가 근사하지 않으면 이상하죠. 그래서 좋은 작품이 나왔던 것 같아요.
0: Okay, I think she's being really humble. So she thinks the praise that she received, the comments, are too much for her. But the direction, the acting of the starring actors, as well as the arts of the stage arts, they were all amazingly beautiful. So she had to meet that standard and had to be amazing as well, which is why this became a perfect project overall. All right, well, I heard you were once a stage actor yourself. When you see actors performing on stage, like in your costumes, do you ever feel that urge to go on stage again?
2: 사실 젊은 시절에 선생님께서도 연극 배우로 활동을 하셨잖아요. 네, 우리 그 방송 전에도 짧게 에피소드 하나 말씀을 해주셨는데 배우들이 디자이너님의 의상을 입고 연기하는 모습을 볼 때 혹시 다시 무대에 서고 싶다 하는 그 배우의 피 끌린 적은 없을까요?
1: 그 시절은 이미 오래전에 지나간 것 같아요. 제가 작년에 10분 연극제를 잠깐 네. 했었는데 네. 그때 10분 동안 하는 그 연기 중에 10분 동안 계속하는 것도 아니거든요. 네. 근데 그게 100분 같았어요.
0: Okay. So the days of her acting was way, way in the past. And she actually was part of this 10-minute play last year. And she wouldn't act for the whole 10 minutes. But even that little moment felt like 100 minutes for her. So I guess she doesn't want to act on stage anymore.
2: 그 찰나의 순간도 100분 같았다.
1: 네.
2: 그렇군요.
1: 할 수 있는 것과 네. 하고 싶은 것은 되게 다르다.
0: Okay. So what you can do and what you want to do are completely different.
2: 그러면 지금 하고 계신 일이 제일 좋다. 연극을 하고 싶은 마음은 없다로 이해하면 될까요?
1: 네. 연기자는 너무 힘든 것 같아요. 그 떨림을 와, 저걸 어떻게 견디지?
0: Okay. Yeah, being an actor on stage is just too difficult. How can you bear that nervousness, that anxiety, anxious feeling that you have on stage is what she said. All right, you know what? Let's dive deeper into your story through our keywords now.
2: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는 저희 키워드를 통해서 한번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키워드 오픈해 주시겠어요?
1: 네.
0: The first keyword is... Ta-da! Difference! Alright, so what meaning does this keyword have?
2: 이 키워드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죠?
1: 차이는 저의 어떤 인생 모토이기도

0: 해요. 그러니까 이게 화해부동이라는 어떤 의미하고도 비슷한 건데 그 서로의 어떤 그 다름을 존중하고 같이 화합해서 나아간다는 의미거든요.
1: 아.
0: 그러니까 이게 되게 다르잖아요.
1: Uh-huh.
0: 다른데 의미가 있다는 거죠.
1: Okay, 네. So difference. In Korean, that would be 차이. And it's a life motto for Youngjin as well. But, you know, there's that saying, you have to respect the differences that we all have. Okay. All right. So it has a very profound meaning in this keyword. Now, you once worked for luxury brands before, right? And had what many would call a very successful career, but then chose the path of a hanbok designer. What led to that decision?
2: 과거에 명품 브랜드 슈퍼바이저로 소위 성공한 삶을 살다가 돌연 한복 디자이너로 이 진로 아니면 삶을 바꾸셨어요. 그 계기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어떤 계기가 있었던 거죠?
0: 번아웃이 왔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그런데 제가 광장시장에 한복 원단의 그 컬러풀함을 보고 그러니까 치유받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1: Really? So you were burned out, but you went to the 광장 traditional market, saw some 한복 fabrics, and you were healed. Okay.
0: 그래서 컬러가 주는 어떤 그 저의 정신적인 거나 육체적인 것을 이렇게 뭔가 바꿔줄 수 있겠다. 그리고 제가 우리 것이라는 거에 대해서 어릴 때부터 배우기도 하고 뭐 이렇게 무용문화재 선생님들한테 뭐 춤도 배우고 그러면서 굉장히 한복이 궁금했었죠.
1: Okay, so when she saw that fabric, the different colors, she thought her mind and body could be healed and she wanted to learn hanbok. And she even learned like dances, whatnot, traditional cultural arts from the intangible assets in the past. And that's how she decided to learn about hanbok. Moving on. Okay. 그러면 한복 디자인을 배우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뭐였는지도 궁금하거든요. So what was the first thing that you did to study 한복 디자인?
0: 일단 저는 무용문화재 선생님한테 네. 한복을 배웠어요. 그래서
1: 네.
0: 베네쪼 고리부터 배웠거든요.
1: 오케이.
0: 그래서 하나하나 배우면서 그 한복에 대한 이해도를 익혔죠.
1: All right, so she first of all went to meet an intangible cultural asset in hanbok, and she learned how to make that top hanbok that you wear when you're a baby, you know. So she learned step by step from an intangible asset just like that. All right, well, as a latecomer, though, entering the world of traditional artisans, I imagine it wasn't easy. What was it like?
2: 이제 전통 장인들의 세계에서 늦가기 학생으로서 힘든 상황도 많았을 것 같거든요. 어떠셨어요?
0: 뭐 듣보잡이라고 그런 얘기도 많이 들었는데 저는 사실 제가 했던 모든 어떤 일들이 뭐 슈퍼바이저로 일했던 명품에 그렇게 패션 쪽에 일했던 게 지금에 너무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복을 그의 시설만 보지 않고 그들만의 리그로 보지 않고 굉장히 세계적인 시선으로 소재 같은 것도 되게 다양하게 쓰고 되게 많은 그런 도움을 네. 받았습니다.
1: 아, okay. So because she had that experience working in the fashion industry even before as a supervisor of a luxury brand, whatnot, even though people in the beginning said, who is she? We don't know her. She was able to move forward and she wouldn't think of hanbok as a different sort of fashion, but it's all part of that big fashion industry and the field, right? And what she had done in the past, all her work experience, helped her a lot with hanbok design. All right, well, was there a phrase or perhaps a motto that kept you going during like hard times? Could you share it with our crunchers?
2: 힘든 상황들이 이제 과거에 많으셨을 텐데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또 과거의 경험들을 통해서 물론 극복하시긴 했지만 그런 순간순간에 디자이너 김영진의 마음을 다 잡아주고 좀 주저앉지 않게 만들었던 문장이나 모토 있으면 우리 크런처들이랑 공유해 주실 수 있을까요?
0: 일단 네. 저는 제가 마음이 복잡하고 힘들 때 공연을 보러 가요.
1: Oh, 네. So you go watch like plays yeah. when you're in difficult times.

0: 공연을 보면 일단 그 극장에서 주는 극장 안에 내가 객석에 앉아 있을 때 그 고요함이 저를 좀 정화시켜 준다 그래야 되나?
1: So the quiet stillness that you feel as an audience in the play, sitting down, ready to watch the play, it sort of purifies you. Okay. Interesting.
0: 또 뭐 전시도 보러 가고 이제 그러면서 머리를 계속 다른 데에 이렇게 집중을 하면서 네. 제 자신을 갖다가 좀 도닥여주는 것 같아요.
1: What a great way. She also goes to watch exhibitions. So she would take her thoughts away from the things that make her, you know, suffer or the difficult thoughts that she has. She would get rid of it as she watches plays and exhibitions.
2: 그럼 문장이나 모토가 있다기보다는 그렇게 몸을 움직여서 공연을 보고 전시를 보시는 거네요.
0: 네.
1: Okay, so she would move herself actively to watch plays and exhibitions during these difficult times to overcome them. All right, moving on then. Your brand name is Chai. Does it mean difference?
2: 이 과정을 겪고 만든 브랜드 이름이 차이잖아요. 제가 알고 있는 그 difference의 의미일까요?
0: 네, 맞습니다.
1: Oh, okay. It is.
0: 네. 왜냐하면 그 패션을 하고 제가 한복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작은 차이가 큰 것을 이루는 거를 저는 많이 경험을 해서 이 차이를 꼭 쓰고 싶었고요. 그리고 또 이 개성, 유니크함이 또 이 차이 안에 있잖아요.
1: Of course.
0: 예, 그래서 그 브랜드 네이밍을 했습니다.
1: So you know, differences. It's always the small differences that lead to big differences, and that's really important when it comes to hanbok design and fashion. And uniqueness is within that word as well. So she wanted to use this as her brand name. Okay, then, what do you think is the unique difference only 김영진 can create?
2: 그러면 다른 디자이너들은 절대 흉내낼 수 없는 디자이너 김영진만의 독보적인 이 한 끗 차이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0: 참
2: 그
0: 어려운 거.
2: 차이, 네, 네, 작은 차이.
0: 좀 컬러감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요. 컬러감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저는 끊임없이 좀 고민하는 것 같아요. 이런 비율이라든가 뭐 어떤 그 내 옷에 뭔가를 계속 고민하는 거 그래서 이렇게 수정하고 하는 거 그게 제 힘이 아닐까요?
1: Okay, very nice. So she often gets praised for her sense of color. That color, and she constantly modifies and changes the designs she has moving forward to make them better. And that is the small difference that only designer Kim Young-jin displays and has. So if you had to describe what hanbok was to our global listeners in one sentence, what would you say?
2: 글로벌 청취자분들에게 한복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한마디로 말씀해 주신다면 뭘까요?
0: 정체성.
1: Okay, 정체성, identity. Why is that? 왜 그렇죠?
0: 한국 사람이 입는 어떤 옷이잖아요. 그래서 그 자체가 정체성이라고 네. 생각합니다.
1: 네, 네. So this is the costume or clothes that Koreans wear. And so it's a way of expressing our identity.
0: 제가 영국에 갔을 때
1: 네.
0: 한복을 입었었거든요.
1: Okay. So when you went to England, you were wearing the 한복.
0: 근데 뒤에 학생들이 막 쫓아오는 거예요.
1: Oh, and students were following her from behind. Okay.
0: 네. 자기가 패션 전공하는 네. 학생인데 이런 옷을 처음 봤다면서 이렇게 아주 그 굉장히 개성 있고 이런 디자인을 처음 봤다고 그러면서 제 옷에 대해서 너무 관심을 보이면서 너무 놀라워하는 거예요.
1: 네. So the students were actually majoring in fashion design and they were amazed to look at hanbok saying they've never seen anything so unique like this and they were so interested in what she was wearing.
0: 제가 그때 영국 레이스하고 네, 한복의 원단을 믹스해서 입고 갔는데 그런 것들이 굉장히 새로움으로 다가왔던 것 같아요.
1: So her hanbok was a mix of the English laces and the fabric of hanbok, and that mix, the combination, was really appealing and interesting in those people's or students' eyes.
2: 그래서 정체성이다.
1: All right, so hanbok would be identity, 정체성 in Korean as young.

0: Jin just explained, and she shared her own personal story as well. All right, let's move on to the second keyword now. 이제 두 번째 키워드 오픈해 보도록 할게요. 제가 오픈해 보겠습니다. 네. The second keyword is authenticity. All right, so what meaning does this keyword have? 이 키워드는 어떤 의미를 담고 골라주셨죠?
1: 진실됨, 나다움, 그게 제가 표현하는 모든 것이라고 생각해요.
0: 네.
1: 나다움이 없으면 뭐 어떤 것을 만들었을 때 굉장히 창피하거든요. 그 나다운 게 뭐냐. 그거는 진실함인 것 같아요.
0: Okay, so authenticity. That's really about being your true self. When it comes to fashion and designing, if you're not yourself, then you could feel embarrassed, you know? So that's what authenticity is about, being yourself. All right. Well, your hanbok designs keep traditional lines while adding bold and even modern elements to them. Did people in the traditional hanbok industry, like in the beginning, react negatively, perhaps?
2: 디자이너님의 한복은 전통의 선을 지키면서도 또 과감하고 파격적인 그런 디자인이 가미가 돼 있잖아요. 초창기에는 전통 한복 업계에서 눈총을 보내지 않았을까 조금 조심스럽게 추측이 들기도 하거든요. 어땠나요?
1: 처음에 물론 그랬죠. 그래서 근데 제가 이렇게 정당성을 얻었다고 하는 건 네. 항상 그 근본이 있었다는 거거든요. 그 어디에서 이게 뭐 전통 당에서 오건 원삼에서 오건 네. 어떤 그런 베이직을 네. 제 스스로가 부끄럽지 않게 탐구하고 노력했다는 거. 그래서 네. 제가 할 말이 좀 많았어요.
0: 네네. So she always had justifications to those who had reacted negatively to her because she always had that basic roots, that basic foundation when it came to her hanbok design. She would explore by herself what the traditions are before designing. So she had a lot to say to them.
1: 한복은 패션이거든요. 계속 시대마다 변했고
0: 네.
1: 또 그 분위기에 따라서 달라지는 옷이기 때문에 그걸 굉장히 강조하고 싶었어요.
0: 아, 그렇군요. All right. So she thought hanbok is of course fashion, right? And it changes over time, over different historical eras, and it also changes depending on the atmosphere and the setting. And she wanted to express that as a hanbok designer. That's amazing. All right. Well, your hanbok designs were worn by global stars like BTS, Tilda Swinton, Naomi Campbell, so and so and on. It became a huge topic worldwide. What compliment or reaction has stayed with you the most? BTS부터 나오미 캠벨, 틸다 스윈튼까지 전 세계 글로벌 스타들이 작가님의 한복을 입어서 화제가 됐잖아요. 그래서 궁금한 게 이들의 리액션이나 칭찬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말이 뭐였는지 궁금해요.
1: 저는 사실 네. 그런 그 리액션이나 칭찬 뭐 나오미 캠벨 너무 개성 있는 옷을 만들어줘서 너무 고맙다고 쪽지까지 남겨주고 뭐 가고 그랬는데
0: 네.
1: 저는 한효주 씨가 네. 되게 인상에 남아요.
0: 네.
1: 네.
0: Okay, so of course, every one of them left good comments. For example, Naomi Campbell, she even left a note for designer Youngjin saying, thank you so much for creating this unique design of hanbok. But what really stays with her is what actress Han Hyo-ju said. What did she say? 뭐라고 하셨나요?
1: 저는 그 배우가 맘씨, 몹씨, 맵씨가 다 있는 배우라고 생각을 해서 제 네. 한복에 대해서 굉장히 존중해주고 그런 모습들이 너무 예뻤어요.
0: I see. So designer Youngjin thinks Han Hyo-ju has a nice kind heart and she is also really able to pull off that look of the hanbok really perfectly in her opinion. So she has everything really when it comes to hanbok and even the personality, the character, and she thought that actress was the most memorable that wore her hanbok design. Okay, 그러면 내 디자인을 완벽하게 소화했다라고 느꼈던 원픽 셀럽도 한효주 씨겠네요?
1: 네, 근데 또 심은경 씨도 또 제가 빼놓을 수가 없는 게 네. 이번에 공연을 하면서 그 옷을 어떻게 하면은 예쁘게 입고 자기가 이렇게 무대에 서야 될지를 굉장히 고민하는 배우더라고요. 그래서 뭐 원픽이

0: 라고 할 수 없어요. 배우는 그 각자의 개성과 아름다움이 또 김태리 씨도 그렇고 뭐 여러 뭐 한선아 배우도 이제 앞으로 제 옷을 입을 거지만 또 그런 배우들이 굉장히 저는 멋있다고 생각합니다.
1: I see. Okay. Well, even 심은경, who is also in the play 반야아재 or Vanya, Uncle Vanya, also thought a lot about how well she could wear your design of hanbok, right? And also Kim Tae-ri and Han Seon-hwa, who will also be wearing your hanbok too. All these actresses, you can't really pick out one person because they all have their own unique characteristics.
0: Yes.
1: Yeah, and they're able to pull off what you have designed for them. All right. Okay, so through OTT platforms, people around the world are falling in love with the charm of hanbok. As a hanbok designer, like when you watch these content, do you instinctively start analyzing the hanboks that you see? I wonder. 요즘 OTT 플랫폼을 통해서 전 세계인들이 한국 드라마 속 한복의 미학에 푹 빠져 있잖아요. 그래서 한복 디자이너로서 콘텐츠를 보면서 약간 직업병이 튀어나올 때도 있지 않으세요? 한복 보고 분석을 한다든지.
0: 많이 있죠. 근데 될 수 있으면 좀 안 보려고 그러고요.
1: 아, 네.
0: 그리고 저는 사실 OTT를 보면 다른 거를 많이 봐요. 예를 들어서 뭐 크라운처럼 굉장히 그 다른 나라의 옷이지만 디테일이나 그런 아름다움이 있는 옷들을 좋아하죠. 그래서,
1: okay. 네. So you wouldn't watch too much of Korean contents with hanbok displayed in them, but you would watch contents like Crown to see the detail and the different beauty that they display. Ah, okay, all right. And you do also design, I mean, analyze hanboks that you see on content. Okay, well, do you get inspiration from music when designing?
2: 여기서 또 궁금한 게 혹시 디자인 작업 하시면서 음악을 통해서 영감을 얻기도 하시나요?
0: 그럼요.
1: 그럼 이쯤에서 추천곡 한번 들어볼까 하는데요.
0: 네.
1: We'd like to listen to your recommended song. 그럼 저들에게 소개해주고 싶은 곡이 있다면? 어떤 거죠?
0: 김동률의 희망.
1: Okay. 김동률's 희망 is one of the recommended songs that our designer would like to introduce. 왜 이 곡을 선곡해 주셨죠? Why did you choose this for us?
0: 제가 30대 초반에 좀 많이 힘들었어요. 근데 그 정신적으로 되게 많이 위안을 준 굉장히 위안을 준 음악이어서
1: 네.
0: 곡이어서 꼭 추천을 했습니다.
1: Okay. So this song, 희망, Hope by Kim Dong-yul is actually a song that she really listened to a lot and found comfort in her early 30s when she was going through a really difficult time. Let's enjoy the song together. It's Kim Dong-yul's 희망, Hope. Stay tuned for more.

0: Thursday's Brunch Club continues with hanbok designer Kim Young-jin. Now we'll open up the third keyword of Brunch Club. 이제 세 번째 마지막 키워드 한번 열어볼까요, 선생님? The keyword is... Ta-da! It's gorgeous! Okay, I love this word. What meaning does this keyword have? 이 키워드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죠?
1: 멋짐, 근사함, 뭐 이런 의미예요.
0: 네. 네. 너무 좋아하는 단어예요. It means, of course, beauty, something amazing, just like the word means.
1: 제 옷에 누가 이렇게 gorgeous하다, 멋지다, 근사하다 이런 표현을 해주는 것 정말 좋거든요.
0: 아, 그렇죠. If someone says, oh, your designs are gorgeous, your creations are amazing, it feels great.
1: 그리고 그 사람이 또 근사하고 또 멋지다 이런 것들이 그렇게 멋지려고 우리가 옷도 입고 또 그렇게 멋지게 보이기 위해서 또 뭔가를 배우려고 하고 그러잖아요.
0: 그렇죠. So even us, we try to become gorgeous people by wearing beautiful clothes or by learning things, right?
1: 그래서 저는 이 단어가 되게 네. 중요한 것 같아요.
0: Oh, definitely. So she believes this word, gorgeous, is very important, not only when it comes to design, but also for us human beings. All right, well, you know what? You create some of the world's most special hanbok. So I'm curious, what kind of clothes do you personally enjoy wearing? 세상에서 가장 특별하고 gorgeous한 한복을 만드시잖아요. 근데 평소에 옷장에는 어떤 옷들이 있는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알려주시겠어요? 평소 어떤 옷 즐겨 입으시는지?
1: 일단은 제가 만든 옷도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여기 자켓 보시잖아요.
0: 네.
1: 이거는 제가 되게 좋아하는 신경옥이라는 인테리어 디자이너인데 당신의 옷을 갖다가 리폼해서 저한테 이렇게 제가 사겠다고 그랬어요.
0: 네, so this is actually a clothes or jacket designed by one of her favorite interior designers, Shin Kyung-ol, and it was reformed and she bought it from that person.
1: 예. 그리고 이 디자이너가 이 옷에다가 이렇게 자기가 쪽지를 이렇게 남겨줬어요.
0: 와. 네.
1: 내가 생각하는 것은 내가 생각하는 만큼 내가 행동하는 만큼이다.
0: 네,
1: 이렇게 재밌는 저는 디자이너들의 옷을 스토리가 있는 디자인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0: 하고요.
1: Okay, 네. so if you take a look at this little note, it's actually a note by Shin Kyung-wook, the person who designed the jacket, and it says, "What I think is how much I think and how much I behave and act." So isn't this fun? Like our designer Youngjin likes to wear clothes by designers who has stories like this. 그럼 이런 쪽지는 서프라이즈로 넣어두시는 건가요? 아니면 사면 이렇게 하나씩 주시는 건가요?
2: 선생님이 네. 본인이 이렇게 만들 때 그 입는 사람이 어떤 자기의 생각을 공유하기를 원해서 미리 이렇게 넣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얘기 안 하고
1: 서프라이즈네요?
2: 근데 이분이 이렇게 한복 디자이너나 패션 디자이너가 아니고 네. 인테리어 디자이너잖아요. 네. 근데 너무나 재미있게 이런 걸 하시는 이런 디자이너를 제가 옷을 많이 사고요.
1: 그렇네요. So this designer who's an interior designer, they actually put these notes to surprise the person who buys their clothes. And even though they're not a fashion designer, they create this really fun, interesting costumes.
2: 그래서 저는 다른 디자이너들 옷도 많이 그래서 구입을 합니다. 재밌는 디자인.
1: Okay. So she likes to buy clothes from designers that she likes and she finds interesting. And she also, of course, has clothes that she has designed herself in her closet as well. So for those of you who are not able to see the screen right now, Youngjin, our designer, is wearing this jacket and on her right chest, there's a really, really cute dog that's hanging on the jacket. So I wanted to ask her, is this your favorite brooch or something?
0: 이제 옷에 제가 아까도 너무 궁금했는데 너무 귀여운 강아지 브로치가 있거든요. 어떻게 최애 브로치인가요? 좀 스토리가 있으면 알려주시겠어요?
2: 뭐 그건 아니고요.
0: 네.
2: 이게 작년에 네. 올해 초였군요.
0: 아, 네. 네,
2: 치앙마이의 죽바클이라고
0: 아, 네.
2: 죽음의 바느질 클럽이라는 게 있어요.
0: 네.
2: 그래서 제가 치앙마이 가서 죽도록 일주일 동안 바느질만 하는 거거든요. 밥 먹고 바느질하고.
1: Okay, 네. so it's actually something that you got from Chiang Mai,
2: 네.
1: from this club called 죽바클.
2: 네.
1: So you would sue until death, basically. Okay.
2: 거기에는 이렇게 공예로, 그러니까 손으로 만든 그런 것들을 많이 파는데 요 강아지가 너무 재밌어서 손으로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이것도 구입을 했습니다.
1: 그렇구나. And it's actually a handcrafted dog brooch. And she bought it from Chiang Mai, from that handcraft club who only sews like the whole day, like eat so, you know. And that's a brooch that she got from there. Oh, it's really cute. 너무 귀여워요.
0: 네.
1: 진짜 시선 강탈 강아지예요. All right. So I couldn't keep my eyes off it. But moving on to the next question now. People's sense of style, you know, changes over time. So how is the style Kim Youngjin admired in her 20s and 30s, in your 20s and 30s, different from what you now consider true style?
0: 세월이 흐르면서 사람의 취향도 변하잖아요. 그래서 20대, 30대 시절에 김영진이 생각했던 멋이랑 지금의 김영진이 생각하는 진짜 멋은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2: 크게 바뀌진 않는 것 같아요.
1: Didn't change hugely, okay.
2: 왜냐하면 취향이 있기 때문에. 나만의 취향이 있죠.
1: Okay, so you have your own preference. That's why your style didn't change too much.
2: 그렇지만 옛날에 제가 생각하는 한복이 너무 이렇게 칙칙한 색이 멋지다고만 생각해서 그런 게 싫어서 굉장히 새로운 색을 아주 밝은 저만의 차이킴의 컬러를 만들었는데
1: 아, so you created your own sort of colorful color for Chai Kim.
2: 근데 지금은 그것도 좋지만 새로운 어떤 텍스처의 어떤 그런 것에 많이 취향을 좀 두고 있어요.
0: 오, 네네네. 그러면 컬러보다는 텍스처에 조금 중점을 두고 계신 거라는 말씀이시죠?
2: 네, 그다음에 비율이나 라인.
1: Okay, so she would now focus more on the texture more than the color, even lines and proportions. So that would have changed the focus of style, changed over time for Youngjin. Now, between running your brand and directing costumes for productions, you must be incredibly busy, you know. Have you ever experienced

0: experienced burnout working as a 한복 designer, 브랜드 운영 그리고 무대 의상 감독까지 하시려면 몸이 열 개라도 모자르실 것 같거든요. 번아웃이 온 적은 없을까요?
1: 매번 번아웃 오는 것 같아요.
0: Oh no! Every time 네. you're burned out, that's 전, not good. 네, 네.
1: 저는 제가 강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굉장히 약한데 그 바람에 따라서 이렇게 움직이는 사람이 되려고 해요.
0: Oh wow, how beautiful. So she doesn't believe she's a strong person. She's a weak person. But she wants to become someone who would just ride the wind, you know?
1: 네. 네. 그래서 그냥 견딜 수 있어요. 그리고 네. 이번에 반야제에 네. 그 은희가 하는 대사가 있거든요. 그 대사가 그냥 일을 하며 견디어야 된다는 그런 의미인데 그 대사를 들으면서 내 얘기를 하는 것 같았어요.
0: Okay, all right. So there is a line from 반야제. Vanya, Uncle Vanya. It says you have to just work and just withstand. Everything that you get experience and go over that in the end. Okay, well, is there any like ways you recover or recharge personally?
2: 뭐 이렇게 번아웃이 매일 오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나만의 혹시 극복 방법이나 힐링 방법 있을까요?
1: 일단 저는 목욕을 해요.
0: Okay. You bathe yourself. Yeah. Okay. Yeah.
1: 예전에는 한증막도 많이 갔던 것 같아요.
0: Okay. And you also go to Korean saunas.
1: 예.
0: Uh-huh.
1: 그러면 가서 명상을 할 수 있거든요. Uh-huh. 그래서 그런 거로 내 스스로가 좀 치유를 한다고 할까?
0: Okay. So she meditates there and she has her own sort of therapeutic time while she bathes or goes to the sauna. Okay, 뭔가 몸이 이렇게 편안해지면 마음도 편안해지는 것 같아요, 확실히. Yeah, when your body feels comfortable and relaxed, your mind is able to relax as well. So those are her ways to recover and recharge. Now, is there any routine, perhaps, like a daily routine that you do to sort of end the day? 그러면 하루가 끝나기 전에, 그러니까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하는 나만의 루틴 같은 게 있으실까요?
1: 일단 목욕제기를 하고.
0: 네. Bath first. 네. Okay.
1: 네. 그리고 편안한 옷으로 갈아입고. Uh-huh. 제가 만든 잠옷.
0: Oh, change into comfy clothes. The pajamas that you made, okay.
1: 그게 그 전통 그 속바지로 만든 오가닉으로 만든 면바지를 입고.
0: Okay, 네. an organic pants 네, 네. that you made using organic fabric. 네. Okay.
1: 그리고 차 한 잔을 장미차를 마시면서 넷플릭스를 봐요.
0: Okay. And she has a cup of tea, rose tea, and watches Netflix. What do you watch? 어떤 거 보세요?
1: 되게 다양하게 보는데 일단 저는 클래식한 걸 좋아해요. 그래서 시대물? 시대물을 보면서 일단 상상을 많이 하고 내가 만약에 저 옷을 만들면 어떻게 만들지 뭐 그런 상상도 하고 또 재밌는 또 스토리도 이렇게 듣고.
0: So you like to watch various content on Netflix, but you like the classics. You watch historical dramas and series. You like to imagine the situations, imagine what sort of clothes that you will create or design. So like listening to you, you sound like a very inquisitive and imaginative person. Is your MBTI N by any chance? 이렇게 상상하는 거를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또 디자인 하시려면 뭔가 이런 시각적으로도 상상을 해야 될 테고 MBTI가 혹시 N이신가요? 뭐뭐 N이잖아요. N 혹은 S인데
1: 그거 네. 누가 보내줘서 한번 해봤는데 네. 잘 모르겠더라고요. 저는 다 그
0: Okay. So someone sent her that to try out before, but she wasn't so sure if she was on one side. She's in the middle of all the letters of the MBTI. All right, moving on then. You're not only designing 한복, but also archiving its legacy.

0: What kind of inspiration or direction do you hope your work gives future young designers? 이제는 디자이너를 넘어서 한복을 아카이빙하는 리더의 위치에 서 계신데요. 내가 만들어놓은 이 기록들과 옷들이 다음 젊은 세대 패션 디자이너들에게 어떤 나침반이 되기를 바라시나요?
1: 이 포토그래퍼 중에 비비안 마우어라고 내니였어요. 부모. 근데 살아 생전에 한 번도 전시를 해본 적이 없는데 이 우연한 기회에 그녀의 필름이 발견되면서 너무 굉장한 작가였던 거죠.
0: 그렇구나. 네. So there's this photographer named Vivian Maurer. She was a nanny, but her film, she's never done an exhibition personally before, but the photos that she's taken was found by someone by chance, and it was people realized that she was a great photographer.
1: 근데 그녀의 사진을 보면 너무 사랑스럽고 인간에 대한 어떤 따뜻함이 보이고 어쩜 이렇게 사진에 그 아름다움이 있거든요. 네. 비율적으로도 그렇고.
0: 아, 네네.
1: 근데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너무 지금 존경한다고 하거든요.
0: So looking at her photos, you can feel the human warmth as well as the beauty of proportions, and many people admire her photography these days.
1: 그래서 저는 제가 뭐 유명해서 이렇게 그게 아니고 제 옷을 봤을 때 그 젊은 사람들이 어떻게 저 당시에 저런 생각을 했지? 라는 생각을 하면 되게 고마울 것 같아요.
0: So Youngjin thinks she'll be really grateful if the young designers look at her designs and creations and think, you know what? How does she think about that? How does she think about those creations, designs back then? Then she'll be really grateful if the young designers thought that about her. Well, my question to you is if you were to give any advice to these young designers, then what would it be? 그러면 이제 막 한복 세계에 뛰어든 젊은 디자이너들에게 조언을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1: 일단 저는 필드에서 일하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해요.
0: Working in the field is the best. 네. Okay.
1: 왜냐면 공부한다고 이 일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0: It's not about studying. 네. Okay.
1: 패션이기 때문에 계속 바뀌고 네. 문법이 달라지기 때문에 네. 그 필드에서 일하면서 배우는 것이 저는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0: 아, 네. Because it's fashion, it constantly changes. And so you have to be in the field, really be able to sense the change to your skin and really put yourself in that industry to be able to learn a lot.
1: 그렇지만 자기 세계를 구축은 해 갖고 있어야 되죠. 내가 뭘 원하는지, 내가 뭘 추구하는지, 인간에 대한 어떤 식으로 시선을 바라보는지 그런 종합적인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0: 네, 네. But at the same time, you also have to create your own world, your own perspective. Think about what you want and what you want to pursue in fashion while you work in the field. So you have to be creating something that's your own as well. Okay, well, you're known for constantly surprising people with new ideas. Could you give us a small hint about your next project, perhaps?
2: 항상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 아이디어를 가진 분이시잖아요. 대중들을 깜짝 놀라게 할 김영진의 미래 프로젝트에 대한 약간의 힌트를 주신다면요?
1: 제 옷을 가지고 네. 놀고 싶어요.
2: 오,
1: 놀고
2: 우와.
1: 싶어요.
2: 너무 기대돼요, 벌써.
0: Okay, so she wants to play with her clothes. What a big hint.
2: 너무 기대되는데요.
0: I'm really excited and looking forward to that future project. Oh my gosh.
2: 더 있을까요, 힌트?
1: 아니요, 더 이상은.
0: 네, 거기까지 약간의 네. 스포일러였습니다. 네. Okay, that's the hint that she shared about her future project. But I'm already so excited and looking so much forward to what it would be. Are you ready to be surprised as well, Crunchers? All right. Well, it's been such a wonderful 1 hour with you. Thank you so much for joining us today.

0: Your best choice. BEFM, Busan 영어 방송.
1: English with
2: 부산 아지매.
1: 우리 소상공인 사장님들, 매장에 방문한 외국인 손님 때문에 당황한 적 있으시죠?
2: 그래가 듣고 바로 써먹는 영어 한마디 알려주려 갑니다. 배울 준비 됐지예? 부산 아지매와 배워보는 영어 시간.
1: 오이소, 보이소, 사이소,
3: 영어 하이소.
2: 너무 슬프다. 내 사랑이 이렇게 오늘 끝나버리다니. 대니얼은 어떻게 그렇게 매정하게 차버릴 수가 있지?
4: Hello, today's a wonderful sunny day, isn't it? What can I get started for you today?
2: 아, 그래. 오늘 기분 전환하려고 브런치 카페

0: 그래 맞아. 세상엔 쉬운 게 많은데 사랑은 왜 이렇게 어렵냐고요. No, not easy, difficult.
1: I'm sorry. I meant, how would you like your eggs? Over easy, maybe?
0: 그러니까요, maybe. 저번 사랑도 떠나고 이번에는 이 사랑이 진짜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또 떠나더라고요. 뭐, 나만 바보지. 사랑의 바보.
1: Okay. Please choose how you want your eggs to be done.
0: 아니, 이거 주문을 다 했는데도 안 가고 내 옆에 서가지고 이렇게 내 이야기를 들어준다는 거. 이 사람 참 마음에 드네. 뭐, 내 전화번호 달라는 건가? 폰 넘버 오케이? 제 번호가요. 010-1234. 적고 있죠? 오늘 배워볼 표현. 계란은 반숙으로 해주세요. 영어로 뭐라고 해?
1: Eggs over easy, please. Eggs over easy, please.
2: Eggs over easy, please.
3: 계란 반숙은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한쪽만 익히고 노른자가 그대로 흐르는 스타일은 sunny side up. 아직 노른자는 다 익지 않는 반숙은 over easy라고 합니다. How would you like your eggs? Over easy, please. 라고 하면 되겠죠.
2: 부산 아지매가 알려주는 오늘의 영어 표현. 계란은 반숙으로 해주세요.
1: Eggs over easy, please.
2: 내일도 부산 영어 방송에서 만나요.
1: See you tomorrow.
4: Your best choice. BFM, 부산 영어 방송.
5: 여러분은 영어 왜 배우시나요? 영어 드라마를 자막 없이 보기 위해? 아니면 해외 여행지에서 현지인과 자유롭게 대화하기 위해? 더 넓은 세계와 연결되고 싶은 여러분만의 영어 여정이 있으신가요? 영어를 배우게 된 계기부터 나만의 영어 공부 팁을 BFM에서 함께 나눠보세요. 영어가 내 삶을 어떻게 바꿔놓았는지 그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줄 주인공은 바로 당신입니다. 부산 시민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 자세한 사항은 부산 영어 방송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6: Stuck in traffic again. No parking spaces anywhere. All I've done is drive. And I'm already completely drained. Maybe I'll skip the drive today. Instead of driving, every ride is my time. Put on my headphones, catch a quick nap, or simply gaze out the window without a thought. A morning that used to rush by, finally, feels like my time. Less driving, more living. Take back your time. Public transit is the easiest way to reclaim your day. This campaign is brought to you by BEFM Busan Young.

아직도 기억해 작은 무대 위에서 시작된 꿈 수많은 밤들을 지나 여기 우린 같은 노래 부르고 있지 우리 사랑했던 추억은 영원토록 기억 안에 담겨 그 찬란하던 모습들도 가슴

0: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중국어와 한국어를 알려드릴 지영쌤입니다. 大家好,我是 Jin 老师.
1: 네, Jin 쌤 모두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네, 논검 우리 네. 지난번 기내편 정말 유익했잖아요.
1: 아, 그렇죠.
0: 드디어 목적지에 잘 도착했으니 이제 여행의 꽃이자 필수 코스인 쇼핑을 하러 가볼까요?
1: 와, 메소. 나 당니 여행 라이더 이거 신의 도시的时候, 怎么能够 忍住不去当地的购物中心呢，去血拼一下呢，去买买买，哎，对不对？当然，说到中国的购物中心、商场，去过的朋友应该都知道，那对规模可不是一般的大哈，而且呢，逛起来呢特别有意思，可以说是应有尽有。对，不过呢，正因为地方大，所以呢，如果你想找自己喜欢的东西，或者你想请服务员帮忙的时候。 对，那这个时候呢，基本的中文是不是就应该要派上用场了呀？
0: 맞습니다. 중국 대형 쇼핑몰들은 규모가 엄청나서 구경하는 재미가 쏠쏠하지만 넓은 만큼 내가 원하는 걸 찾거나 직원에게 문의할 때 중국어가 꼭 필요하죠.
1: 是.
0: 마음에 드는 옷을 발견했을 때 입어 볼 수 있는지 물어보거나 다른 사이즈가 있는지. 혹은 할인이 되는지 확인할 때 유용한 표현들이 정말 많잖아요.
1: 所以呢，我们也应大家的需求，就是为了解决刚刚志英老师提到的以上种种这种困惑的时候，然后呢，我们专门为大家呢准备了三个最实用的，购物商场、购物场景以及几个非常常用的一些句型，那保证让大家呢在。 购物中心呢去买买买的时候啊，你可以做到这样自信的买买买。
0: 쇼핑몰 옷가게에 가면 눈으로 보는 거랑 직접 입어보는 거랑 느낌이 완전 다르잖아요.
1: 不一样哦。
0: 对， 마음에 든 디자인을 발견했을 때 이거 한번 입어봐도 될까요?라고 직원에게 정중하게 물어보고 싶어요.
1: 哎，这个真的很实用。 也成为我觉得是必须会的一句话。一定要会。对，因为什么呢？刚刚这位老师说了，衣服其实要上身试穿过才知道适不适合自己的风格，大小到底合不合适，版型怎么样，对不对？那刚刚我们这句话当中呢，一个字试，
0: 试是哪一个试啊？试穿尝试的试。哦，嗯，그래서我可以什么什么吗？ 이게 내가 뭐뭐 해도 될까요라는 허락을 구하는 표현이니까 시이시야 한번 입어보다를 붙여서 我可以试一下가 되는 거군요.
1: 是的.
0: 네, 롱거 만약 탈의실이 어디 있는지 물어보고 싶을 땐 그럼 어떻게 할까요?
1: 아, 那你就可以加上试衣间 这个词。试衣间。对，试衣间就是我们换衣服的地方。在韩国的话呢，탈의실。
0: 탈의실.
1: 아, 오케이. 或者 有的时候我发现用英文写比较多，就 fitting room.
0: 哦，没错没错。是吧？所以，那你可以怎样的问店员说，请问试衣间在哪儿？哎，他们就会给你指引方向了。哦，这边走。 그래서 试衣间이 옷을 입어보는 공간, 즉 탈의실이군요.
1: 是.
0: 네, 试이라는 글자가 시험하다. 시도하다라는 뜻이라
1: 是.
0: 쇼핑할 때 정말 자주 쓰이겠어요.
1: 没错.
0: 신발을 신어볼 때도 이 표현을 쓸 수 있을까요?
1: 오, 当然可以了。无论是衣服、裤子、鞋子、帽子，对，只要是你想试戴或者是试穿试用，对，都可以说我可以试一下吗？对，所以可以说这句话是不是？ 万能的表达.
0: 네, 정말 유용한 것 같아요. 옷이든 신발이든 다 쓸 수 있다니 꼭 외워야겠어요.
1: 에이.
0: 네, 그럼 우리 같이 소리내서 연습해 보도록 할까요?
1: 是, 大声读出来跟我读.
0: 이거 한번 입어봐도 될까요?
1: 이거 한번 입어봐도 될까요?
0: 이거 한번 입어봐도 될까요?
1: 이거 한번 입어봐도 될까요? 中文你可以说我可以试一下吗?
0: 我可以试一下吗？我可以试一下吗？我可以试一下吗？哎，非常好，是我们已经掌握了第一句了。来，我们继续。네, 옷을 입어봤는데 생각보다 너무 딱 맞거나 품이 클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더 큰 사이즈 또는 작은 사이즈가 있나요?라고 물어보고 싶어요. 혹은 다른 색상이 있는지 궁금할 때도요.
1: 没错，确实这也是在购物的时候呢，蛮常遇到的一个状况哈。就是，你可能觉得衣服小了需要大一码，或者是呢太大了你需要呢小一码。这个时候你可以问什么呀？有大一点的吗？有大一点的吗？那当然，反过来衣服太大的话，您需要小码的就可以说什么呀？有小一点的。

0: 여마.
1: 그래서 이 요가 있다이고 따이디알더가 조금 더 큰 것이니까 문장 그대로 조금 더 큰 거 있어요가 되는 거네요.
0: 네, 그대로예요.
1: 그럼 롱거 사이즈라는 단어를 직접 넣어서 말하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0: 其实呢，在中文哈，那衣服和鞋子，那当然包括帽子，有的时候呢，它会有尺码哈。那衣服和鞋子通常呢用码或者是号来表示，所以呢，你也可以说。 大一码的吗？小一码的吗？哎，就可以了。
1: 그래서 마나 하우라는 글자를 쓰는군요. 그럼 만약 다른 색상이 있는지 물어보고 싶을 때는요. 예를 들어 블랙 색상 있나요?처럼요.
0: 是，好吧，韩国人非常爱的黑白灰哈。哎，那就更简单了，就是你可以问有别的颜色吗？有别的颜色吗？ 当然，如果说呢，你有特定想要的颜色，比如说志英老师喜欢的黑色，你就可以说有黑色的吗？那白色怎么说呀？有白色的吗？你会了吗？
1: 네, 그래서 요 샤머 샤머마 이 구조만 잘 기억하면 사이즈든 색상이든 단어만 쏙쏙 바꿔서 다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0: 没错.
1: 네, 이것도 큰 소리로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0: 来，跟我们读。
1: 더 큰 사이즈 있나요?
0: 더 큰 사이즈 있나요?
1: 더 큰 사이즈 있나요?
0: 더 큰 사이즈 있나요? 중文怎么说? 有大一点的吗?有大一点的吗?有大一点的吗?有大一点的吗?有大一点的吗?有大一点的吗? 诶,没错。来,我们继续,加油!
1: 쇼핑의 하이라이트는 역시 계산대 앞이죠.
0: 是.
1: 특히 세일 기간이거나 행사를 할 때 이거 할인되나요? 혹은 할인해서 얼마예요? 라고 확인하고 싶을 때가 많은 것 같아요.
0: 是的, 是的.
1: 중국어로 어떻게 말하면 매끄러울까요?
0: 是, 你可以说, 아, 这个打折吗? 哎，那打折首先来会一下这个单词哈。打折这个动词呢，就是降价、优惠的意思。不过呢，中国的这个打折的方式呢，和韩国不一样哦。不知道大家知不知道？네,
1: 맞습니다. 많은 외국인 분들이 헷갈려하시는 부분이에요.
0: 是.
1: 한국은 30% 할인이라고 하면 30%를 깎아준다라는 뜻이잖아요.
0: 没错.
1: 하지만 중국은 打七折라고 표현을 해서 원래 가격의 70%만 받겠다. 라는 뜻이 되니까 결국 30% 할인이라는 의미가 되더라고요.
0: 很多外国朋友呢很容易搞错，所以呢，如果说你想知道呢折后的价格的话呢，你就可以学会这句话，什么呀？打完折多少钱？
1: 와, 打完折多少钱? 이것도 완전 꿀표현인 것 같아요.
0: 是的.
1: 네, 계산도 앞에서 꼭 써먹어 봐야겠습니다. 자, 그럼 이 문장도 같이 따라해 보도록 할까요?
0: 来, 그럼도.
1: 이거 할인되나요?
0: 이거 할인됐나요?
1: 이거 할인되나요?
0: 이거 할인됐나요? 这个打折吗?
1: 这个打折吗?
0: 这个打折吗?
1: 这个打折吗?
0: 네, 好, 你学会了吗?
1: 아, 그리고 여행객들에게 가장 중요한 텍스 리펀, 즉 연세도, 면세 혜택도 빼놓을 수 없죠?
0: 그렇죠.
1: 네, 면세 가능한가요?는 어떻게 말할까요?
0: 免税或者退税. 就可以了。哦，当然，不过呢，在商场里面呢，一般呢，我们会用退税这个词呢更多。对，意思呢就是把税金退还给你，返还给你。所以你可以问，可以退税吗？如果可以的话，服务员呢会帮你办理退税相关的手续。哦，可以退税吗？
1: 면세 받을 수 있나요? 쇼핑 예산을 아끼는데 아주 결정적인 한마디가 될 것 같아요. 오늘 배운 표현들만 있으면 백화점이든 아울렛이든 무서울 게 없을 것 같아요.
0: 맞아요, 맞아요. 所以你买衣服呢要试穿，有优惠呢，当然呢要问清楚，这样呢你才能够呢买得开心，买得划算呀。
1: 맞습니다. 오늘 배운 피팅, 사이즈, 할인 표현의 보너스 팁까지 알차게 챙기셔서 스마트하고 즐거운 쇼핑 즐기시길 바랍니다.
0: 맞아요. 当然，那最后必须要有。 一个小小的礼物送给大家，也是一句话，那就是买自己喜欢的包，走自己想走的路。
1: 아, 내가 좋아하는 가방을 사고 내가 가고 싶은 길을 걸으라는 아주 유쾌하면서도 멋진 말이네요.
0: 是的.
1: 여러분들의 지갑은 가벼워져도 두 손과 마음은 풍족한 쇼핑이 되길 바라며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0: 没错, 最后呢, 祝大家都能够购物愉快，满载而归。让我们相约下期再见吧。 拜拜。好的，我们的韩中对对碰之后呢，继续听歌吧。来，接下来为大家准备的是来自郭靖的《心墙》。一个人眺望碧海和蓝天。

0: crave when you need energy or comfort. 여러분은 뭔가 뭐 힘내고 싶을 때 어떤 음식이 가장 땡깁니까? 네. 뭐 형은 뭐 barbecue, spicy food, sweets or maybe late night chicken. 형은 뭐 주로 어떤 걸 선호해요?
1: 그 같아요. 이제 족발인 것 같아요.
0: 아, 족발 맛있지.
1: 그러니까 약간 땡기는 거는 네. 평상 시간에 안 먹는 음식인 것 같아요. 평상 시간에 치킨은 거의 안 먹어요. 그거는 그냥 밤에 뭐 약간 뭐 일하다가 치킨 시킬까.
0: 그렇죠. 살짝 땡기.
1: 뭐 일하다가 족발 시킬까 뭐 이런 생각이 있는데요.
0: 근데 you find yourself wanting 족발 more?
1: I think so.
0: Yeah. 저는 그거 좋아해요. 뭐 of course 치킨, 뭐 떡볶이 이런 거 다 좋아하긴 하는데 최근에 요즘 I don't know if you've had this 그 떡보삼 드셔봤어요? 떡보삼?
1: 아니.
0: 떡보삼 is basically your 그 you know 돼지 수육. Oh. 돼지 수육 and you have your like you know 그 면 and you have your like 그, you know like 반찬.
1: 떡은
0: 근데 you wrap it in 떡. 그 얇게 그 피 만두피 같이 생겼는데요.
1: Oh.
0: And then you wrap it in the 떡 and you eat it.
1: 거의 조금 쌈 느낌 나면서 만두 느낌도 나겠네.
0: 네, 그래서 떡보 쌈입니다. 떡보 쌈.
1: 저는 사실 부산 내려와서 가끔 뭐 시키거든요.
0: 네.
1: 회식해요.
0: 오.
1: 왜?
0: 아 그냥 시키는 게 아니라 맨날 회식해야 돼.
1: 아니 여기는 너무 싱싱하고 바로 it's like delicious. You can just get like a like raw like the sashimi.
0: 그렇죠.
1: Straight
0: 회,
1: from the,
0: 회.
1: Yeah,
0: 네.
1: So great.
0: 맞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뭐 고기가 너무 먹고 싶고 뭐 그럴 때 있잖아요, 여러분. So a joint research team from KAIST found that the gut, your stomach, actually sends a protein shortage signal to the brain when your body needs protein. 여러분 이거는 그냥 뭐 그냥 너무 쉽게 땡기는 게 아니라 장이 내보내는 단백질 부족 신호 때문이라고 합니다.
1: 그런 것도 보내는 것 같아요. 아이스크림 신호.
0: 맞아요. 케이크 신호, 커피 신호. 진짜 항상 근데 밤 늦게 왜 그 신호가 오죠, 저는?
1: 아, 그러니까 그게 어떤 거는 맞을 수 있고 약간 이제 진짜 몸에 나쁜 것들 딱 땡길 때 이거는 그냥 몸이 필요해서 그런 거 아니고 원해서 그런 거 같기도 해요. It's like your body wants it. It's not really what it needs it.
0: 맞아요. But I guess there's scientific reason behind this,
1: I know,
0: right?
1: So, it's so random that late night meat cravings actually for protein actually have a scientific reason.
0: And apparently when the body lacks protein, we naturally start craving protein rich foods instead of sweets.
1: Yeah.
0: 네.
1: So I would say like the 보쌈, just like regular 보쌈 would be something really good for like protein.
0: Oh yeah. 그냥 고기를 먹게 되니까. Yeah. Or sometimes, and you get your vegetables in there
1: sometimes
0: too.
1: They have like roasted chicken also. That would be okay too.
0: 맛있겠다. 형 요즘
1: 튀긴 거 말고 약간 이제 전기구이나 이런 그런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0: 저랑 저희 딸 요즘 뭐에 꽂혔냐면요. 그 누룽지 통닭 먹어봤어요?
1: 먹어봤어요.
0: 너무 맛있어, 누룽지 통닭.
1: 그 안에 그 누룽지?
0: 아니요, 그 이렇게 바닥에 깔아요. 누룽지를 바닥에 깔고 and then they put the roasted chicken on top. You know like the Coast Thing에서 파는 그 로스트 치킨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like they put it on that spinning that rotisserie.
1: 그러면 그 the juices
0: come. The juices it seeps into the 누룽지. Right? Me and my daughter like we crave it even at night.
1: 그거
0: 근데
1: delicious.
0: 서울에 있어요?
1: I don't think I had that. 뭐 다른 건지 알았어요.
0: 피디님 이거 이 장사 서울에 하면 대박 날 것 같은데.
1: 네. 네. 방송하면서 같이 하시려고요.
0: 좋아요. 네. 자, 여러분 그렇다면 뭐 특정 음식이 땡길 때 영어로 뭐라고 하면 될까요? I'm craving. I'm craving. 그래서 I'm craving 나는 뭐를 땡긴다. 그래서 뒤에 음식 이름 넣으면 됩니다. 예를 들어 I'm craving Korean barbecue. 한국에서는 Korean barbecue라고 하면 안 되죠. 여러분. 그냥 barbecue라고 하면 되죠. So I'm craving 뭐 삼겹살. I'm craving 누룽지 통닭.
1: 따져보면 네. 뭐 삼겹살도 barbecue라고 보면 되네요.
0: 그렇죠.
1: Right?
0: Barbecue니까.
1: Yeah. It's like you're barbecuing it.
0: I mean, it's any and all kind of meat that you're like, you know, maybe putting on the grill.
1: Yeah.
0: It can be considered all barbecue. 그래서 I'm craving 음식 이름을 넣을 수 있고요. Or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 저 스테이크 진짜 좋아하는데 A juicy steak would really hit the spot.
1: Hit the spot.
0: Hit the spot.
1: 딱 그 공간을 딱 그
0: 채워주는 거죠.
1: 딱 채워주는.
0: 네, 이 딱이다라고 그 말이잖아요.
1: 그 빈 공간을 채워주는.
0: 맞습니다.

0: 그래서 여러분, what do you crave these days? 혹시 여러분 고기가 좀 땡길 때 많습니까? Well, that's your body telling you you need protein.
1: 근데 아마 고기 땡기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뭐 떡볶이나 이런 거 더 땡기실 것 같은데.
0: 그렇죠.
1: 불닭 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0: 아, 근데 전 닭발 안 돼요.
1: 아, 근데 뭐 드시는 사람들
0: 모양 때문에 그렇고.
1: 근데 먹어본 적 있어요?
0: 먹어본 적 있죠. 나 맛있긴 하긴 한데 I don't find myself craving it too often.
1: 눈 감고 이렇게 먹으면 또 맛있어.
0: 자, 여러분, welcome to the Thursday edition of All Star English. 오늘 어떤 코너들이 기다리고 있죠?
1: We have Hani's Flop Trick. That's right. Live songs picked by me. Basically, put the stories when I was becoming a singer, and we talk about those songs that I practiced and the stories behind them. And it's actually a good way to learn some English while we do it.
0: That's right. After that, Globetrotting with Ange, a fun and honest talk show on K-culture and global vibes. 한국 10년차 외국인의 시선으로 보는 글로벌 리얼 토크도 이어집니다. All right, let's get time for Hani's Vibe Check.

0: 제목부터
1: Cracks
0: 있잖아요.
1: of a broken heart가 뭐 상처난 마음의 틈 사이로.
0: 맞아요. Cracks 이렇게 틈 예. 말하는 거잖아요.
1: 약간 그 깨졌던 그 하트가 깨졌을 때 금이 가잖아요. 네. 그 사이.
0: 그 벌써부터 너무 슬프다.
1: 그 사이 뭐 사실 그런 표현 자체 그 생각도 안 해봤거든요. 네. 지금 생각해 보니까. 네. 근데 그 하트가 이렇게 깨져서. 깨진 것보다 그 사이가 뭐가 있는지 그 설명하는 그런 노래.
0: It's like 좋아.
1: Basically talking about the space between the crack. What happens and the feelings in that broken heart.
0: 맞아요. 좋아요. 자 그러면 let's get to the lyrics of today's song.
1: All right, let's start it out. It starts off with maybe we need just a little more time. 하지만 우리에겐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한 걸지도 몰라. Time that can heal what's been on your mind. 내 마음속의 상처를 치유해줄 시간이 말이야.
0: 그렇죠. On your mind 이 표현이 이게 자기 마음속에 생각 뭐 하는 그런 뭐 생각들 마음가짐 on your mind을 말하잖아요.
1: You could find what we lost before it all slips away. 모든 게 사라져 버리기 전에 우리가 잃어버린 걸 다시 찾을 수 있어.
0: 맞아요. So slips away 이것도 이게 사라지다. 뭐 떠나가다,
1: yeah.
0: 그렇죠?
1: Like 사라져 버리기,
0: 사라져 버리다. 예, 예를 들어 뭐 time slips away, 시간이 계속 이제 없어지고 있어라고 그런 표현으로.
1: We need time to mend from the mistakes we've made.
0: 이 단어, I don't think we ever mentioned this
1: mend?
0: word before. Mend, yeah. M-E-N-D. 뭐를 이렇게 특히
1: 낫다는 얘기죠.
0: 그렇죠, 나아지다, 뭐 고쳐지다,
1: 상처가 아물어진. 약간 그런 느낌인데요.
0: 네.
1: 내가 저질렀던 실수로 생긴 상처도 시간이 지나면 아물어야 하니까.
0: Yeah, especially when you're talking about like cracks, 이 틈새를 말하잖아요. 그 틈을 이제 고치려면 you mend those cracks. 이게 그 사이에 있는 그 공간을 이렇게
1: 그 금이 갔던 부분을
0: 그렇죠. 이렇게 채워주는 거잖아요. 네. Right?
1: 가끔 그 금이 갈 때, 네. like 뭐 건축도 그렇고 아니면 뭐 물 살 때 금이 가면 네. 일단 거기에 그 금만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또 깎아야 돼요.
0: 맞아요.
1: 안에 파야 돼요.
0: 맞아요.
1: 그럼 그것도 내 마음은 쑤셔놔야 돼요. 다 제거해야 되고
0: 더 크게 만들어야 돼.
1: 그럼 너무 아파.
0: 맞아. 특히 뭐 이제 뭐 물 파이프 이런
1: 그렇죠.
0: 거 물도 꺼야 되잖아요.
1: 물도 끄고 그냥 내가 정리하려면 그 더 아파.
0: 쉽지 않습니다.
1: 그 상처가 원래 아픈데 이거 치료하려면 더 아파. 근데 좋기 위해서 한번 혼을 놔야 되는 거죠.
0: 맞아요. 여러분 뭐 배수에 나는 이 틈 하고 우리 마음에 나는 틈 똑같습니다. 네.
1: 일단 골치 아파요. God only knows what a heart can survive. 사람의 마음이 어디까지 버틸 수 있을지 신만이 알겠지.
0: 이 표현요. God only knows. 이거는 이거 뭐 드라마나 좀 어른들이 좀 많이 말하는 것 같아요. 뭐 신만이 알겠지. 뭐 God only knows. 예를 들어 아 내가 얼마나 힘들고 지금 엄청 you know 힘들게 하고 이렇게 스트레스 받게 일하고 있는데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 없잖아. Only God knows.
1: That's right.
0: God only knows. 막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1: So many tears from all the pain in our lives. 우리의 삶 속에 아픔 때문에 정말 많은 눈물이 흘렀어. And where else could we go after all we've been through? 이 모든 일을 함께 겪고 나서 우리가 또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 I still believe my life is right here with you. 난 아직도 믿어 내 삶의 자리를 내 곁이라고.
0: 어떡해.
1: So, just hold on. 그러나 조금만 더 버텨줘.
0: Hold on. 버티다.
1: Yeah.
0: 왜냐면 전화로도 hold please 뭐 이거 좀 뭐 버텨주세요라고 이 말보다 뭐 기다려주세요라고 하는데 hold on 뭐가 지금 내가 이걸 나면 나도 뭐 이렇게 뭐 떨어질 것 같고 날아갈 건데 but keep holding on 놓지 말고 그쵸
1: 누구 보고 조금 좀 버텨줘
0: 네
1: 이것도 약간 정이 있으니까 할 수 있는 거
0: of course
1: 모르는 사람한테 잠깐만 아니 뭐 전화로 잠깐만요. 뭐 1분 2 뭐 아니 몇 초만 그렇죠. 근데 네. 내 마음은 좋아질 때까지 잠깐 홀던 이거는 뭐 이제 약간 사랑하는 이런 진짜 가족 아니 이런 사람이 아니면 안 되잖아요. So just hold on and it won't take long. 그리 오래 걸리지 않을 거야. I hope that you can love me when the pain is gone. 아픔이 사라진 후에도 내게 날 사랑해 주길 바래. I don't want us to fall through cracks of a broken heart. 상처난 마음의 틈 사이로 우리까지

0: 무너져 내리진 않았으면 해. Don't want us to fall through the cracks of your broken heart. 너의 부서진 마음 틈 사이로 우리가 사라지지 않았으면 해.
1: 네. 자, 이 뭐지 그 타이틀도 있고요. Fall through the cracks라고 말했잖아요. 근데 이거는 좀 뉴스에 많이 나오는 그런 말이거든요. 이 뭐 어느 시스템 안에서 사람들이 뭐를 놓칠 때, 예를 들어 I don't know like 뭐 policies, laws, right? 딱 진짜 잘 차린 것 같은데 이게 잘 시행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근데 내가 생각을 못한 부분이 있어요. 놓친 부분. 그거를 이제 뭐지 그 if you can't pay attention to that, if you don't pay attention to that, that's called falling through the cracks.
0: 그러니까 그 좋은 뭐 사실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약간 네. 뭐 예를 들면 뭐 법이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됐는데 보니까 거기 사람들이 피해자들이 있어 이 법 때문에.
1: 네.
0: 그리고 fall through the cracks 이 사이로 이런 일이 생겼더라고요.
1: 맞아요.
0: 약간 그러면 이제 안 됐던 사람들 되게 뭐 너무 안쓰럽고 뭐 그런 부분이 있죠. So it's very, very sad that there are probably people that fall through the cracks of a broken system sometimes.
1: Exactly. But Eric Benet, he's falling through the cracks of a broken heart. Obviously, because the heart is not mended yet. 아직 이제 고치진 건 아니잖아요. 이 마음이. 계속 이 슬픈 그러면 이 feeling 이 슬픈 vibe에 계속 빠져 있는 거잖아요. 에릭 베네가
0: 아직도 진행 중인 나의 그 회복 언젠간 좋아지겠죠. 근데 네. 지금은 내가 이래. 약간 이런 노래인 것 같아. So it's like I'm not there yet, but if you can just hold on, I'm going through this. So I'm going through this part, so
1: 맞아요.
0: I'm here. So just wait a little bit, please.
1: 질문이 하나 들어왔는데요. Hang in there이랑 hold on이 무슨 차이인가 물어보는데요.
0: Hang in there, hold on 거의 비슷해요.
1: 비슷한데 일단 버티자, 뭐 네, 버텨라고 버티자. 말하는 건데 Hang in there는 좀 이렇게 뭐라고 좀 사람을 위로해 주려고 하는 말인 yeah. 것 같아요. Hey, 뭐 it's gonna 뭐 괜찮으실 거야. It's gonna be okay. Just hang in there. 조금 더 버텨.
0: 근데 hold on은 네. 약간
1: 조금 저 생각에는 hold on이 조금 무게감이 조금 더 있는
0: 그렇죠.
1: 것 같아요.
0: Hold on is like 나한테 기대 좀 해봐.
1: 맞아요.
0: Or like 좀 기다려줘.
1: 그렇지 기다려줘라고 그런 느낌이죠.
0: For me.
1: 네.
0: 나 조금 시간 줘.
1: 이게 놓지 마.
0: Yeah. Hang 그렇죠. on은 나 조금 기다려줘 아닌고
1: 네.
0: Hang on은 너 지금 힘든 시간이 있으니까 You're 그렇죠. going through a hard time so 조금 버텨
1: Hang in there, hang on
0: 버티면 돼
1: 그렇게 말할 수 있죠
0: 버티는 느낌 주고 여기는 약간 날 좀 기다려줘 느낌인 것 같아요
1: 왜냐면 이 노래 Just hang in there 이렇게 말하면
0: no.
1: 별로
0: 너 약간 좀 hang in 좀 해
1: 네. 너무 좀 좀 아재 느낌 난다 그리고 just hang in there 뭐 나도 너
0: 나는 때, 괜찮은데 너 좀 hang in 하면 될 것 같고
1: 나 때는 말이야 뭐 이런 거 뭐 껌도 아니었어
0: hold on은 네. 약간 내가 이리니까 조금 can you hold on
1: 맞아요
0: 좀 뉘앙스가 다르죠
1: 맞습니다 so Eric Benet's Cracks of a Broken Heart 가사 breakdown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0: those are good lyrics
1: 맞아요 좀 슬프다 오히려 이 뭐냐면 저희가 그 아까 에릭 베네에 좀 스캔들이 있다고 했잖아요. Mm-hmm. 제가 알기로는 에릭 베네가 바람핀 거거든요.
0: Oh yeah.
1: 근데
0: 그 사람들이
1: 네.
0: 어떻게 헨리 베리란 여자하고 결혼을 해서 바람필 수가 있을까?
1: 진짜 여러분 헨리 베리가
0: 전 세계에 제일 예쁜 여자로 선정된
1: late 90s, early 2000s 이때 있잖아요. 2000 초반 때 맞아요. 한국에 우린 전지현 있었잖아요. 그러면 미국에는 Halle Berry가 있었습니다.
0: 그렇죠.
1: 네. 근데 Halle Berry랑 결혼도 했는데 어떻게 Halle Berry? 일단 이거는 it's time, you know, this could be for another day. For
0: 그
1: another
0: 커리어가
1: day.
0: 네. 그걸로 약간 그걸로 이제 좀 안 됐죠.
1: 아마 에릭 베네도 이런 노래로 통해 이제 자기 그 미안함을 이제 표현하는 것 같긴 한데.
0: 근데 사람 그 다른 노래도 있어요. 당신들이 생각하는 그런 삶이 아니었어. 당신들이 모르는 것도 있어. 이런 노래도 있어요.
1: 네네네.
0: 그래서 약간 호호호.
1: 일단 뭐 그런 노래는 뭐 다음에 하고요. 일단 오늘 갖고 온 노래 에릭 베네's Cracks of a Broken Heart. 자, time for 우리 허니 형의 미니 콘서트. 진짜 꿀 보이스 우리 허니 형. Are you ready?
0: Yeah, let's go.

0: 아 진짜 아 형 아 왜 그래요 진짜 이거 진짜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았고요 여러분 아, 김정환's rendition of Eric Benet's Cracks of a Broken Heart 와 이렇게 들으니까 I want to go back and listen to like more Eric Benet songs
1: Oh yeah he's 네. special
0: 제가 미국에서 고등학교 때 시작했을 때 그 듀엣가 진짜 큰 히트였거든요.
1: 타미야랑
0: 타미야랑 에르베네
1: Spend my life with you. Yeah.
0: 네. 아, 근데 그때부터 에르베네를 알게 됐고요. And from then on just listening going through his discography and his you know catalog. 진짜 여러분 에르베네 아까 우리 브라이언 맥나이트 말도 많이 했고 뭐 루터 밴드롤, 스티비 원더 이런 가수들 많이 했잖아요. 에르베네 I think he you know 좀 어느 정도 그런 아티스트도 충분히 따라갈 수 있는 아티스트입니다.
1: Oh, 네. he's I think Brian McKnight personally he peaked and he's sort of out but I think Eric Benet is just going to get stronger.
0: 아. 이 단어도 너무 뭐지 좋다. peaked.
1: Yeah.
0: 근데 그렇게 좋은 의미는 아니에요. So what peak means? peak가 정상이잖아요. 맨 위에. So if somebody peaked 일단 맨 이제 그 정상을 찍었다. 여러분 정상 찍었으면 계속 올라가는 거 아니잖아요.
1: 갈 데가 없거든.
0: 이제 다시 이제 하산을 해야 되잖아요.
1: 거기를 유지를 하든가.
0: 그렇죠. 네. 그건 유지하는 거를 플라토라고 네. 말하는데.
1: 근데 피크는 네. 사실 인생에 그게 없어요. 근데 나름대로 좀 괜찮게 하면 되는데 네. 브라이언 맥나이트는 약간 그게 좀 심하게 왔어요. So Yeah.
0: 그렇죠. 근데 you said it. I think you said it the best. Eric Benet, you know, his style of R&B is very him.
1: Yeah.
0: Very original. 그래서 자기는 다른 그냥 뭐 대충 아니, 사람들이 다 원하는 그런 스타일 말고 자기만의 스타일을 보여주는 거죠.
1: 저는 Eric Benet 들었을 때 I hear songs and I go, "Whoa. Everything just sounds different." 어떤 노래는 아, 여기서 이런 느낌. So, 예를 들면 we'll talk about Bruno Mars, right?
0: 네.
1: Oh, you know that new song? One of the things about Bruno Mars, he's like great. He's
0: I just might.
1: No, the ballad. Ballad.
0: Could Die With a Smile?
1: All for, 아니, 요번에. I'll
0: do anything that lasts for you.
1: 어, 난 이거 안 들어본 노래인데. Oh, that's a good song. But my thing, I was like, Bruno Mars is sort of notorious for sort of sounding like sort of something. So it sounds like Ribbon in the Sky.
0: 아,
1: for so
0: Wonder.
1: long, for this night I pray.
0: 다라라, 다라라. 아니, Bruno Mars는 뭐 Stevie Wonder하고 그런 아티스트들 배워서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1: So my thing is it's sort of like the money chord where he'll learn that part and just use those parts, but he won't get caught for them. So it's a little different. There's a lot of people who say that, but Eric Benet doesn't have any of that.
0: 맞아요.
1: He doesn't use like something that's always brand new.
0: 좋아요. Well, today's honey vibe check. Eric Benet의 Cracks in a Broken Heart. 너무너무 잘 들었고요. Tune in next week for more of Han Young's mini concert and more vibe check. Here we go. Before Ange comes in for today's Globetrotting, Eric Benet 노래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Cracks of My Broken Heart.

0: All right, we have Ange joining us here in the studio for another episode of Globetrotting.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세요.
0: Hi,
2: that's right, Ange. And then we have special guests.
1: Who is it today?
0: Abdul이었나?
1: Abdul이었어요.
2: Hi, Abdul. How are you doing, my friend? Yes, long time.
0: 이분 엔즈가 데리고 오는 거죠?
1: 예.
0: He's only coming when you come in.
1: 예, 맞습니다. 예, 예. 아마 저랑 계속 같이 여기 들어와서 안 보이게.
2: He doesn't get paid.
0: 그렇죠. 내 출연이 안 됩니다.
1: He's sneaking in here. I'm doing okay. How are you, Minsu?
0: Peachy.
2: Peachy. I think I need a puppet.
1: Peachy Keen.
0: 네, 형도 그렇죠. 그거 캐릭터 하나 더 필요한 것 같아요.
1: 아, sock puppet.
0: Sock puppet 하나 줘.
2: What are you doing? I don't understand.
1: Oh, look at that.
2: Very good.
0: 보통 이렇게 손 놓고 그 캐릭터 하는 거잖아요.
1: 맞아요.
0: 근데 아까 sock puppet. 형도 혹시 학교 미국에서 학교 다닐 때 그 sock puppet 만들어 봤죠?
2: Maybe I don't remember though.
0: 분명히 했을 거예요.
2: I've seen it before.
0: 미국에서는요, 그 초등학생들 항상 for like arts and crafts.
1: 맞아요.
0: They ask kids to bring one sock. Mm-hmm.

0: they bring the delivery to us.
1: Gone are those days here in Korea.
0: So like a lot of restaurants, you know, especially if you phone them a lot and you order a lot, like they will know your order off by heart and you phone. It's very, very personable still. Yeah. But I mean, here in Korea, it's just click, click. It's there. Yeah.
2: It's sort of sad because for us, it's really good.
1: Yeah.
2: But sometimes for the stores, the margin is not that big. So it's sort of hard on them. But, you know, overall, I guess they look at the customer being the most important part of this transaction. Mm-hmm. So it's good for us. But yeah, I guess we'll have to figure that out as we go. Right? Yeah.
0: Sometimes I miss the, you know, the interaction with, you know, people.
1: You know what? If we do it through the app, the businesses, they also have to pay a certain percentage
0: to the
1: delivery app company.
0: Yes. Yeah.
2: Right? It's actually getting bigger and worse. So it's really hard on them. Too.
0: Yes, but so convenient. Yeah.
1: 아까 뭐 you miss those days where you like you know, have a conversation. 배달원이랑 무슨 대화를 했어요?
0: 그냥 뭐
1: 식당 뭐 사장이랑
0: 네네네 그냥 이렇게 전화하고 NG예요. 네 NG 다시 그거 먹고 싶어요. 네네 다시 주문할게요. 야,
2: 지금 몇 시인데 그걸 먹어요. 지금 자야 될 시간에 이걸 먹으면 안 되는데. 미안해 내가 너무 친해져서 얘기하면 안 되는데.
1: 근데 저도 그리워요. I miss those days where like you know you call your you know favorite Chinese restaurant and you order food. 그리고 그 들고 오는 그 뭐지 새 그거 그 뭐지 가방 같은 거 있잖아 철가방
0: 그리고 거기
1: 이거 그 뭐지
0: 이거 그 국물이 다 있고
1: 슝 열고 칸마다 한 이렇게 막 꺼내고 그쵸
0: 아 너무 좋아요 네
1: 그때 뭐가 조금 더 맛있었는 그런 느낌 들었는데 네 그리고 혹시 우리 미드피님 그런 거 압니까 그 철가방으로 막 이렇게
0: 맞아요 저도 알고 있어요
2: they were so the drivers were so good that they didn't even have a basket in the back sometimes they would just drive one hand and
0: really?
2: One hand
0: really wow that's amazing
2: it's not good but that's what they did
0: that's amazing I still get excited when you know you order 짜장면 짬뽕 그렇게 아직도 네. 오고 있어요
1: 식당도 맞아요
0: 네
1: 진짜 but that's like retro these days
0: 그거 진짜 맛집이에요
1: 찾기 어려워요 와 그럼 배달앱 한국에 와서 깜짝 놀랐겠다
0: 진짜 놀랐어요
1: 혹시 뭐 다른 거 뭐 convenience
0: 느낌 그리고 식당 갈 때는 네. 항상 뭐 먹으면서 그 음료 없어지고 다시 주문하고 싶은데 남아공에서 항상 손 들고 이렇게 기다려야 하는데 한국에서 그냥 버튼 누르고 뭐 음료 술 음식
2: 맞아. 요즘은 키오스크 같은 거죠. 예.
1: 요즘 맞아요. 왜냐면 테이블마다 그 call 버튼이라고 하잖아요.
0: 맞아요.
1: 미국에는 거의 없었거든요.
2: 아니 콜뿐 아니고 요즘 거기서 다 시키고 계산까지 하잖아요.
0: 맞아요.
1: 근데 요즘에는 형 말로 그 뭐지 그 테이블에 그 뭐지 그
0: 화면 나오고
1: 태블릿,
0: 있고
1: 그 태블릿 그 화면에 뭐를 필요한지 정확히 말할 수 있어요. 뭐 직원 호출, 뭐 물 리필, 반찬 리필,
0: 맞아요.
1: 뭐 이런 거를
2: 그게 좋은 것 같아요.
1: 그렇죠.
2: 아니 네. 사실 그냥 뭐 내가 주문했으니까 혹시나 틀리면 내가 잘못 누른 게 딱 있잖아요. 아 뭐 당신이 이제 말 잘못해서 뭐 이런 게 아니고 당신이 잘못 누른 건데요.
1: 네. 고객님이 잘못 눌렀는데요. 맞아. 근데 이거는 다 그 한국에는 이게 코로나 이후로 이게 그 뭐지 그 페이스 페이스 컨택을 조금 덜
0: 맞아요.
1: 하기 위해 그렇게
0: 그리고
1: 건데.
0: 그 문화 그냥 그거 적응돼서 네. 계속 그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1: 근데 아까 사우스 아프리카에서는 막 손 들고
0: 네 뭐, 이렇게 뭐 그 웨이터에게 네. 그냥 집중하게 만약에 너무 바쁘시면 네. 그 웨이터가 안 보여요. 계속 이렇게 뭐 10분 동안 손 흔들고
1: 근데 오히려 미국에는요 그 식당 가잖아요. 이렇게 하는 분도 있긴 있는데 오히려 조금 더 eye contact
0: 맞아요.
1: 하게 돼요. But in like a lot of like especially family restaurants in the US 그렇게 부를 필요 없이 그냥 자주 와요. 테이블에.
2: 네. You're supposed to when you're making your round what you do is you bust the tables, right? 그릇이 맞아요. 많잖아요. 그릇이 너무 막 쌓이면 안 좋으니까 하나씩 이제 비어 있는 거 딱 하나씩 챙기면서 한 바퀴 돌고 들어오는 길에 그냥 한번 딱 보고 왜 한꺼번에 다 달라고 하면 힘드니까
0: 맞아요.
2: 한번 조금씩 그러는 거죠.
0: 맞아요.
2: I know this because I was a waiter.
0: Me too. Yeah. Me too. Yeah. So
2: I bust the tables.
0: I did bust the tables too. But you know, I think sometimes when it gets really busy, so a lot of restaurants in South Africa, just like in Korea, you know, they have their busy times like on the weekend and stuff, and it is so tough to get the waiter's attention.
1: 맞아요.
0: You know. So 그 button.

0: over easy, please.
1: Eggs over easy, please.
0: 계란 반숙은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한쪽만 익히고 노른자가 그대로 흐르는 스타일은 sunny side up. 아직 노른자는 다 익지 않는 반숙은 over easy라고 합니다. How would you like your eggs? Over easy, please. 라고 하면 되겠죠.
2: 부산 아지매가 알려주는 오늘의 영어 표현. 계란은 반숙으로 해주세요.
0: Eggs over easy, please.
2: 내일도 부산 영어 방송에서 만나요.
0: See you tomorrow.
3: <웃음> 잘 잤다. 어머, 벌써 저녁 6시 8분이네? All Star English 할 시간이다.
4: Hey babe, All Star English time.
3: Let's tune in.
5: 맞다, All Star.
3: 아, 이피큐 신청해야지. 아, 인어잡도 신청하고 10만원 백화점 상품권도 받아야 하는데 보자, 어디 보자.
5: 어, 인어잡. 내가 먼저 신청했거든.
3: 아, 무슨 소리야. 내가 먼저 할 거야. 번호표 뽑고 오세요.
5: 아, 그래, 맞아. 올스타는 듣기만 하면 아까워. 자기가 먼저 인어잡 하고 내가 이피큐 해서 커피, 치킨 세트, 백화점 상품권 다 가져갈게.
2: 선물 받고 골라 듣고 참여하는 재미. 올스타.

0: All-Star Theater presents.
1: That's right. We have Hayeon in the house for another episode of All-Star Theater presents.
0: Hello.
1: 반갑습니다.
0: 안녕하세요. 네.
1: 네.
0: 혹시 좀 전에 우리 그 유튜브 라이브스트림에서
1: 네.
0: Was that a honey badger that just went by? 오소리 한 마리가 잠깐 이렇게 막 들어왔다 나갔나요? 우리 스튜디오에?
1: What do you mean? 무슨 말이죠?
0: A lovely little cute honey badger just came
1: 무슨,
0: in.
1: 아, 아까요? 네네네. 뭐 오소리라고 보일 수도 있는데
0: 너무 금방 지나가서 I didn't notice. Yeah.
1: 아니요, 저희 We have a rodent problem here. 그렇냐? 네. 뭐 이게 막 이렇게 자연스럽게 막 들어오고 막 나가 사람들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까? 저희 방송에?
0: 여름이 다가오니까 네. 뭐 이런 이슈들이 있네요.
1: 여러분 우리 문 열어놓고 방송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 막 잘못 들어오고 나가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0: 아, 네. 좋습니다.
1: 그냥 아무나 다 오세요. 우리 방송.
0: Welcome. Open door policy. 그런 표현도 있잖아요.
1: 네. 우리 open studio 진짜 literally open studio입니다.
0: Open heart, open studio.
1: 근데 오지 마세요. 좋아요. Hayeon, what did you bring for us today?
0: Oh, yes. 오늘은요. 이 그 대한민국에서 아주 아이코닉한 액션 로맨스 디텍티브 시리즈 하나 들고 왔습니다. 바로 다모.
1: 자, 아까 말했죠? 액션 romance detective and it's a historical piece.
0: It is. 네, 사극 드라마죠. It's a 네. period drama. 그 영어 제목은 보통은 이제 다모하고 네. The Legendary Policewoman 이렇게 있더라고요. 네. It's self-explanatory, 그죠?
1: 네, that's the whole plot in the title right
0: yeah,
1: there.
0: Yeah, this series was more than 20 years ago. 23 years ago. And it was a time where we had fewer options. 이렇게 좀 볼거리도 지금만큼 다양하지 않았던 때라서
1: 네.
0: 그 시대에 이 다모 이 인기로 인해서 그 드라마 페인이 된다는 그 표현이 또 되게 유행이 되기도 했어요.
1: 아 그래요?
0: 네.
1: People just couldn't take their. They were just glued to the TV.
0: They were just so glued to it that it felt like it was like eating up their life almost.
1: What was it? So I'll be honest. This is yeah. a drama that I did not. 이게 뭐라 그러지? 그 완 다 본 거 뭐라 그러죠? 완
0: You didn't watch
1: the whole thing.
0: 완주행?
1: 네, 완주행 맞죠. 그 완주행을 못 했거든요.
0: 아,
1: 이 드라마 갖고
0: 네네.
1: I saw bits and pieces. Obviously my wife saw everything
0: the
1: and
0: TV
1: she mentioned
0: critic.
1: You know, I told her, you know, this was this was our episode today and she's like don't mess it up.
0: Oh, I really think we should invite her one day.
1: 어차피 나 자기 방송 안 볼 건데 그래도
0: 오늘 거는 정말로 제대로 잘해달라고
1: 네.
0: 그래서 이 제목 다모가 무슨 뜻인가
1: I mean, 네.
0: 저도 그냥 oh, I'm sure it has something to do with being a detective
1: yeah.
0: 근데 이게 조선시대 관청에서

0: 일하던 여성 관원을 뜻하는 말이었대요.
1: Ah.
2: But the original meaning is interesting. Hmm. The original meaning of 다모 is a woman in charge of tea. The tea that we sip on.
1: Oh.
0: 원래는 이제 차를 담당하는 그런 여자라는 뜻이었던 게
1: 네.
0: 이제 처음에 이제 여성들은 그렇게 이제 그런 일들을 했었지만 이 조선시대 포도청의 다모는 그 단순히 차만 나르는 게 아니라 이 여자라는 점을 이용해서 they got involved in women involved cases.
1: Oh.
0: 그래서 이렇게 수사를 돕는 역할. So 다모 basically means a female police assistant.
1: Oh.
0: Yeah.
1: A little historical lesson for those that did not know.
0: Yeah. Oh. 이 드라마가 그 당시 이제 아주 영상미도 아주 감각적이었고요.
1: 네.
0: 액션 연출도 아주 빨랐고 it has a really like dramatic soundtrack. 네. 그리고 좀 제 기억에는 이게 사극이긴 하지만 그 연기 톤이 물론 대사는 사극 톤이었지만 그 전달하는 어떤 연기가 it was
1: 네.
0: pretty modern. 그래서 좀 뭔가 이 그 이서진 배우나 김민준 배우의 이 대사 전달이 좀 이렇게 특이했었던 기억이 나요.
1: 네. Okay, okay.
0: Yeah.
1: So what about, I mean, you mentioned 이서진 being one of the
0: yes.
1: actors.
0: So he played the character, the high officer at the police bureau.
1: Okay.
0: 그래서 그 좌포도청의 종사관 역할을 했고요.
1: 네.
0: And under him, 그 또 그 뭐죠 그 캐릭터 함께 일하는
1: 네.
0: 그 다모 역할로
1: 네.
0: 배우 하지원이 연기한 채옥이라는 캐릭터가 있어요.
1: 맞아요. 네. Hajiwon has become like this sort of like go-to. I don't know about these days, but before like go-to like action star.
0: Yes.
1: Like you know amongst like female actresses.
0: And
1: like
0: this
1: actresses.
0: Was kind of the beginning of her doing that.
1: Yeah.
0: Yeah.
1: Mm-hmm.
0: 아주 무술이 뛰어난 그런 인물을 연기했고요. There's also a third character played by actor 김민준.
1: 네.
0: 이 사람은 이제 반란군의 우두머리 장성백 역할을 했어요.
1: 네.
0: So the whole series is story. It's a tragic story of the three kind of this tragic triangle between the three characters. Yeah.
1: 자, 우리 the actors we're going to portray, the characters we're going to portray brought
0: Whoa.
1: To you by our media PD님들 for
0: Again.
1: Today's watch. 진짜 it looks the poster looks very official.
0: Very official.
1: 네. 진짜
0: 저는 지금 잠깐 제가 오늘도 안경을 쓰고 있어서
1: 네.
0: 제 얼굴이 또 민수 얼굴인 줄 알았어요. 점점 닮아가나요, 우리가?
1: 일단 뭐 혜연 씨 얼굴은 좀 많이 깎은 것 같고요.
0: Yeah.
1: Right?
0: Yeah.
1: Oh, I look good in a beard. 저도 너무 어울리는데 I've seen that person before somewhere. 제가 이거 하지원 캐릭터 제 얼굴 있잖아요. 나 이분 어디서 본 것 같은데?
0: 근데 저기 BFM 방송국에서 본 것 같아요.
1: 누구랑 진짜 닮았는데? 부장님도 좀 보이는데? 저도 그래?
2: A little bit, a little
1: 부장님도
2: bit.
1: 부장님도 가끔씩 안경 낄 때
2: yeah.
1: 저런 얼굴입니다.
2: I think so.
1: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너무.
0: Oh, 네. beautiful, beautiful. Yeah.
1: 좋습니다.
0: So yeah, we're going to do some scenes from 다모, the legendary police woman. And 우리 부스타 여러분도 그 시절에 또 저희랑 연배가 좀 비슷한 분들이 계시면 if you have memories from watching this show back then, let me know.
1: Sure.
0: Our media opinion, they mentioned that they don't know about the show, about the series, but they know one of the iconic lines.
1: 아, 그래요?
0: 그 명 대사, 여기에 나오는 또 그 아주 인기가 많았던 대사는 또 아시더라고요.
1: 와.
0: Yeah. 그 드라마의 대사가 이렇게
1: 모른다고 생각했는데.
0: 몇십 년 이어지는 거 보면 또 신기해요.
1: 아, 좋아요.
0: Yeah.
1: So scenes from 다모 will be portraying.
0: So this one is again a gender bending casting.
1: 네.
0: 그래서 또 미리 just to give you a heads up.
1: When are we not gender bending?
0: 네. 민수는 그 다모의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1: 네. 좋습니다.
0: Yeah.
1: 자, are you ready?
0: Yes.
1: Cue.
0: Jwapo도청 종사관인 황보윤이 채옥의 팔 부상을 치료해 준다.
2: An officer of the Left Police Bureau, 황보윤, tends to the injury of 채옥, who's a 다모 under his command.
3: 아프냐? Does it hurt?
4: 네.
3: 나도 아프다.
4: It hurts me too.
3: 넌 내 수하이기 전에 누이나 다름없다.
2: Before you are my subordinate, you're like a sister to me.
3: 날 아프게 하지 마라.
2: Do not cause me such pain.
4: 나으리 소녀

0: 7살 나이부터 나으리 곁을 지켜왔습니다. My lord, I have been by your side since I was 7 years old. 앞길에 몸을 바칠 수 있어도 걸림돌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I do not wish to become an obstacle in your way.
1: You do not have to worry about that.
0: 나으리를 모신 지 15년입니다. I have served you for 15 years. 지나오신 고통의 길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저 때문에 나으리 꿈이 물거품이 되는 걸 볼 수 없습니다. I cannot bear to see your dream ruined because of me.
1: 널 희생시키면서까지 내 꿈을 이루고 싶은 마음 없다. I have no wish to fulfill my dream by sacrificing you.

0: 반정부 세력의 수장 성백에게 진압군이 온다는 사실을 말하고자 산채에 온 채옥. 채옥 comes to the mountain hideout to tell 성백 that the government troops are on their way.
1: 나는 차포청에 타모여.
0: 이맘때쯤이면 소요산의 포도가 지천이지. It's the perfect season to make wine. 술 담그기 좋은 철이지.
1: 알고 있었소?
0: Did I not tell you to forget the past? 지난 일은 다 잊으라지 않았더냐. 무슨 일로 산채에 왔는지는 중요치 않다고. Why you came to this hideout does not matter. I waited for you to return. 돌아오기를 기다렸단다. Come with me.
2: At that moment, Cheok draws a sword from behind her back.
3: 카메라 안 봐.
1: 도대체 넌 누구냐?
0: 우리가 서로 칼끝을 겨누어야 할 사이였더냐? I am the leader of a band of rebels. 나는 화적패의 두령이고 너는 포청의 다모다.
1: You must come with me now.
0: I have insulted the noblemen. 양반님들을 능멸해 지방 투호와 수령들의 목을 친 게 수십이다. I've taken the heads of officials and landlords. 그 칼 좀 내려놓고 말 좀 하자꾸나. 강상을 물랑케 하고 살인까지 했으니 목이 당장 떨어져도 할 말은 없지. Even if my head were to fall this very moment, I would have no excuse.
1: Bandits who repent for their crimes may be allowed to return to life as common citizens. 죄를 뇌우치는 화적은 양민으로 귀속시키고.
0: I deceived you. 너를 속였고 포장과 종사관까지 감옥에 갇히게 했지.
1: 진압군이 올라오고 있다. The troops are coming up from the mountain. If you do not surrender now, 지금 투항하지 않으면.
0: 네가 입을 처음 열었을 때 고맙다 했던 말도 다 거짓이었겠구나. Were they all lies as well?
1: Silence! Say one more word and I will cut you down. 한마디만 더 하면 뺄 것이다.
0: My wish to save you as you were dying, that was sincere. 내 마음만은 진심이었다.
1: 왜 칼 계속 움직여 이거 진짜.
0: 칼이 그게 제구실을 못하겠구나. 채옥은 보윤 앞에서 애써 마음을 다잡으려고 한다. 하지만 신분의 벽과 흔들리는 감정 때문에 그녀의 마음은 점점 더 복잡해진다.
1: My lord, I cannot become your wife. 전 도로님의 아내가 될 수 없습니다.
0: 그건 내가 판단한다. That is for me to decide. You are coming with me. 너는 나와 함께 간다.
1: 전 아이도 낳을 수 없습니다. I cannot bear children. 스님께서 그리 말씀하셨습니다.
0: 내겐 너만 있으면 된다. All I need is you.
1: 나으리께서는 이미 정혼을 약조하셨습니다. You are already promised to another.
0: But that promise was made without my heart.
1: I am of low birth. 저는 나으리의 아내가 될 수 없는 비천한 몸입니다.
0: 괜찮다. 내가 비천해지면 된다. Then I will lower myself.
1: 나으리! I do not understand myself anymore. 그 자에게 칼을 들이밀어 할 제가 왜 이런지 모르겠습니다. The more I fight it, the deeper I fall. 혀를 물고 발버둥 치면 칠수

0: 쉬면 쉴수록 점점 더 깊게 빠져드는 저. I do not understand myself.
1: 가자. 저 장성백이 우리를 찾을 수 없는 먼 곳으로 가자. Let's go somewhere far away where he will never find us. 가자. 더 이상 날 속이면서 살지 않을 것이다. 너는 내가 있어 숨을 쉰다고 하지 않았느냐? Did you not say that I was the reason you could breathe? It is the same for me. 너 없이는 내가 살지 못한다.

0: dancing. Yeah.
1: 아니, 나 근데.
0: Yeah, yeah.
1: So I was trying to get into the moment,
0: yeah,
1: right?
0: Yeah, you were.
1: 최대한 집중하려고 했거든요.
0: 네네.
1: 아 진짜 저 여러분이 댓글 때문에 진짜 중간중간 빵 터질 뻔했어요.
0: I mean, our listeners have jokes.
1: 아니, 우리 피디님도 똑같이 난 뭐지 그 뒤에 제가 막 이제 우는 모습 보여주는데 갑자기 피디님이 왜 갑자기 유해진으로 변신했지라고 하는 거예요. 맞네, 나도 생각보니까 좀 유해진 목소리가 나오네.
0: 좀 근데 우리 둘 다 그런 것 같아요. 뭔가 둘 다 점점 그 유해진 스러운 그 대사들로 나오긴 했어요. 네,
1: 맞습니다. Yeah. 아니 나 근데 오늘 저 이 댓글 보고
0: I mean this is hilarious. User EG3님 민수는 다모가 아니라 다먹음 아닌가요? I mean, I love these punchlines.
1: 다모 아니고 그쵸 다먹음. And 우리 고수님, 아 우리 유저님이 민수 아프냐? 집에 가라.
0: I mean, facts. If you're sick, you should go home.
1: 맞아요. 그렇죠. 네. 근데 저는 이제 더 이상 아프지 않고 다 나아졌거든요. 어제까지는 아팠습니다, 사실. 네.
0: 좋습니다.
1: 근데 우리 뉴젠 미채님도 민수님 너무 웃겨서 집중이 안 돼요라고 하면 아 일단 I've done my job then.
0: You have. 근데 진짜 중간에 정말 이렇게 몰입하는 게 느껴졌어요. I felt it. You were really like really honing in.
1: 그렇죠.
0: 정말 집중하는 게 느껴졌습니다.
1: 네. 일단 여러분, if you enjoyed it, you know we've done our job. 네.
0: Again, 뚫기 젠더 좀 다 플루이드하게 우리가 또 해봤는데 어땠나요, 네. 여러분?
1: 어때 우리 희숙님 진짜 그 중에 칭찬이 하나 들어왔습니다. Real acting moves my heart. The sound of drawing a sword gave me goosebumps.
0: Oh, thank you, 희숙님.
1: 일단 희숙님 아마 라디오만 듣고 있을 겁니다, 희숙님은.
0: 희숙님 is a true fan of theater and
1: 맞아요.
0: cinema. I can
1: 진짜.
0: feel it. And 그리고 희숙님이 그 라디오로만 들어서 정말 감사해요. 왜냐하면 만약에 그 if you saw it visually 우리 유튜브 라이브 스트림으로 보이는 이 제가 소품으로 갖고 온 검은
1: 진짜 이거 우리 부스터분들은 칼이 너무 팔랑팔랑하고 있어요.
0: 대은군구님께서 칼이 너무 팔랑거려요.
1: 이거 칼 아니고 이거 부채입니다. 부채.
0: Yeah, yeah. yeah.
1: 좋아요. So, scenes from Tamil,
0: yes.
1: but of course we do have to get to a little bit of English.
0: That's right. 네, 아프냐. 너도 아프냐 나도 아프다 이 유명한 대사에서 나온 이 아프다는 표현을 우리가 또 다양하게 하는 방법
1: 맞아요 네.
0: So when it's physical pain 이렇게 물리적인 고통일 때는 I think the most common one is 아 나 지금 아파요 I'm in pain Yeah, when you're in pain
1: 네.
0: 그렇죠 그래서 뭐 이렇게 병원 갔을 때 좀 약간 어느 정도 아프세요 하면 지금 많이 아파요 I'm in a lot of pain right now
1: yeah.
0: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요 특정 부위가 아플 때 약간 나 지금 허리가 아파요 How would you say that?
1: 뭐 my back hurts.
0: Yeah.
1: 그렇게
0: my back
1: 하죠.
0: hurts
1: 네.
0: or my legs hurt.
1: 네.
0: 너무 너무 많이 아플 때 또 이런 표현도 있어요. Oh, my back is killing me.
1: Oh, it's killing me.
0: 오, 너무 아파서 죽겠다 이거죠.
1: 그렇죠.
0: Yeah.
1: 네.
0: Yeah. How about this? 약간 너무 심하게 아픈 것도 아니고 약간 뻐근한 정도. You know, after you work out.
1: I don't know. 그 무슨
0: you don't
1: 느낌이죠?
0: know? 오랜만에 이제 운동을 하거나 짐을
1: 네.
0: 가면
1: 네.
0: Your body is sore.
1: Sore.
0: Yeah,
1: 그렇죠.
0: 뻐근하게 좀 근육통 느껴질 때 있죠.
1: 맞습니다.
0: Yeah, but we also have emotional pain,
1: 그쵸?
0: right? Do you
1: 네.
0: feel emotional pain
1: Every
0: sometimes?
1: Day.
0: Every single day.
1: Every day from 6:08 p.m. to 7:50 around 53-54 mark.
0: That's
1: 네.
0: good. That's
1: emotional damage coming my way.
0: That's keeping you young and youthful.
1: 그래요.
0: 젊음의 비결이에요.
1: 일단 뭐 감사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글 때문에
0: 맞습니다.
1: 제가 오래 살 수 있겠군요.
0: Yeah. Mm-hmm. So 근데 잠시만요. 우리
1: 네.
0: 그 뉴젠 미채님께서 영어 리스닝 하려고 들어왔는데 개그 콘서트 같다고. you're welcome.
1: 일단

0: 거는 우리 뭐지 그 don't leave comments like this. 너무 자주 넣으면 안 돼요. 그럼 미술 일 제대로 하고 있나라고
1: 그렇죠. No, but
0: 이렇게
1: you know, with fun,
0: 의심한단
1: you learn more.
0: 말이에요.
1: 예.
0: 네, 영어 너무 잘 듣고 있습니다라고 이런 문자 가끔씩 올려주세요.
1: Fantastic. 네, 마음이 아프다는 표현은 we can say my heart aches. Yeah. So for example, my heart aches when I think about what happened. 그때 일 떠올리면 마음이 너무 아파요.
0: 그렇죠.
1: 그리고
0: This word aches, right? Because you hear it a lot in like other, we mentioned physical pain, but
1: stomach
0: like
1: ache.
0: stomach ache, headache, backache, right? But we could also be used for emotional, pain. Probably, yeah, like your
1: Heartache.
0: heartache.
1: Yeah, so like after a breakup, you know,
0: 네.
1: people experience heartaches. 막 심장이 뻐근하게 아픈 건 heartache라고 안 해요, 그렇죠?
0: 맞아요. Like, what's wrong? You broke up with your friend. No, like, oh, I'm like literally in pain right now. I need to go to the hospital.
1: Yeah, please call 911. Yeah. Or 아니면 또 이런 경우도 있죠. 누군가가 한 말이나 행동 때문에 상처받을 수도 있잖아요.
0: 네.
1: 그럴 때는 what you said earlier was hurtful. 아까 당신이 한 말이 좀 상처가 됐어요. That
0: 네.
1: was hurtful.
0: Mm-hmm.
1: Yeah.
0: 그래서 여러분. 영어로 이런 말 있잖아요. Sticks and stones may break my bones, but your words will never hurt me.
1: Oh, I like that.
0: 애였을 땐 잘 모르겠는데,
1: 네.
0: 근데 어른 돼서 진짜 뭐 sticks and stones보다 이 말 때문에 사람 상처를 더 받는 것 같아요.
1: 맞아요.
0: Right?
1: 그러니까 이게 좀 나이가 좀 많이 들면 괜찮을
0: 네.
1: 줄 알았거든요.
0: 네네네.
1: I still get hurt.
0: 맞아요.
1: Yeah.
0: 더 예민한 것 같아요, 저는. 나이 들어서. 여러분.
1: It happens.
0: I'm looking at you.
1: Yeah. 아시겠죠? 또 이 그 고통, pain이라는 표현이 들어간 약간 표현 다른 그 idioms도 한번 볼게요.
0: 네.
1: Well, this is a common one. No pain, no gain.
0: 이거, do you remember this shirt that a lot of people wore back in the States? They had like sayings like this, right?
1: Yeah.
0: A lot of the shirts, especially like gym bros would wear.
1: Yes.
0: 네.
1: No pain, no gain. 고통 없이는 얻는 것도 없습니다, 그죠?
0: 맞아요.
1: I mean, it's the same way with learning English, I think. You know, learning English is hard, but listeners, no pain, no gain, right?
0: 맞아요. There's never, I mean, you plateau, but you're always going to find that, you know, that one, that instance where you continue to like go up.
1: And so there's this little pain, but you just got to keep going, keep
0: 맞아요.
1: going. Yeah.
0: Mm-hmm.
1: Also, how about this one? A pain in the neck or the pain in the butt?
0: Oh, I use the butt more.
1: Yeah, me too. me too. Yeah. So 뭔가 좀 귀찮은 사람이나 누가 좀 골칫거리가 있을 때, for example, oh, at work, this paperwork is such a pain in the butt. Yeah. 아, 너무 골칫거리다 지금 이 서류 작업이.
0: 맞아요.
1: 그럴 때 있죠.
0: 이거 진짜 오랜만에 듣는다 이거.
1: Yeah, pain in the butt. I mean, there's also different variations. But that's one version of it.
0: 네.
1: Yeah. And do we 이번에는요
0: 네.
1: 그 반성하고 뉘우치는 거에 대한 표현을 한번 볼게요. So a very serious way of saying it is repent.
0: 네. And you hear this a lot in like in religious kind of like you know tones, right?
1: 그래서 오늘 우리 다모 같은 그런 시대극에는 좀 적합한 표현이죠. Repent, 깊이 뉘우치다라는 뜻입니다.
0: Repent.
1: So, yeah. So for example, he repented for his sins. 자신의 죄를 뉘우쳤습니다. But let's look at some more casual ways of saying this. A less serious way of saying this is feeling remorse.
0: Oh.
1: 네. Remorse는 이제 죄책감. 그래서요. 죄책감과 후회를 느낀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So,
0: 네. Remorse.
1: Yeah. So I can feel remorse for what I've done. Also regret. Yeah. 후회를 할 수 있죠. 뭘 잘못했으면.
0: 네.
1: So, Minsu, I regret what I said to you earlier.
0: Sticks and stones may break my bones, but your words, they hurt me.
1: So I feel remorse. I apologize.
0: Yeah.
1: Also, a super casual way of saying it is, I feel bad about something.
0: Yeah, this is how it's very light,
1: yeah,
0: I think,
1: yeah.
0: right? There, you might kind of be able to portray that you are sorry, but this is a very light way to do
1: 그러니까
0: it.
1: 그 뉘우치고 반성하는 그 행동들의 레벨이 있잖아요.
0: 네네네.
1: 그러니까 정말 정말 해서는 안 된 도덕적으로 나쁜 짓을 했을 때 I feel bad about it 하면 너무 이게 좀 안 맞을 수도 있어요.
0: 맞아요,
1: 그럴
0: 맞아요.
1: 때는 like I feel remorse 했는데 you know, let's say that oh, 좀 약간 a light mistake.
0: Sure.
1: I could say oh, I feel bad about lying to you.
0: Mm-hmm.
1: Yeah, 거짓말 그냥 가볍게 했으면 그러니까 거짓말 한 게 좀 마음에 걸리네요.
0: 네.
1: I can say that. Yeah. Yeah.
0: 여러분,
1: anything you want to come clean? Anything you feel bad about today?
0: 뭐 좀 찔리는 것 같은데.
1: 오늘 좀 찔리거나 좀 마음에 걸리는 거 오늘 하루 중에 없나요?
0: 아, 오늘 조금 바르게 살은 것 같아요.
1: Okay.
0: 네, 네.
1: Yeah.
0: 근데 봐봐. 이게 우리 부스타 PD님 보세요. 우리 부스타님들한테 이렇게 부탁하면 우리

0: 미채님도 영어 너무 잘 듣고 있습니다라고 하고요. 네, 우리 뉴제 미채님이 영어 리스닝 아 이게 아까 그 개코스 같다고 했잖아요.
1: 네, 너무 그래서 잘 듣고 있습니다.
0: 잘 듣고 계시는 분들 yeah. 너무 다행입니다. 네, 저희 아유. 방송을 통해 영어를 배우니까.
1: Yeah.
0: 네. 좋아요. So scenes from Tamil we just portrayed. Let's review the expressions we learned today, and we'll wrap it up.
1: All right. So when we talk about our physical pain, we learned expressions like I'm in pain, or it hurts, or for example, oh, my back is killing me. When it's more about like emotional pain, yeah. we can say, oh, that was hurtful, or my heart aches about something. 또 뉘우치고 후회할 때는요, we can feel remorse, we can feel bad about something, or if it's something super serious, 네. we can repent our sins.
0: 그쵸. Oh, we had a question that just came in from one of our 부스타. Pain과 hurt가 어떻게 다른가요? 라고 하는데, 그래서 pain은 I feel like it's more used in a physical sense.
1: Yeah.
0: 진짜 어느 진짜 우리 몸에 뭐 부위가 진짜 아프면 그때 맞습니다. 좀 pain 쓰는데 yeah. hurt는 두 개 다에 좀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Mm-mm. Right? Or like my arm hurts.
1: Yeah. But also like oh like that's like I'm really hurting
0: 네.
1: because of this experience.
0: Emotional 그런 고통도 그렇죠. yeah. hurt 많이 쓸 수 있죠.
1: 그래서 진통제는 이제 painkiller라고 하잖아요.
0: 그렇죠. 네네네.
1: Yeah.
0: Right. Well thank you so much for that question. 우리 후추님은 해달라고 하셔서 했는데요. 이런 문자 지워주세요. 꼭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건가요? 그냥 앞에 말 너무 예쁘게 잘 하셨는데 꼭 그렇게 뭐 이런 follow-up 메시지는
1: so
0: 꼭
1: funny.
0: 필요는 없습니다. 후추님. 네. 혹시 저는 오늘 이름 똑바로 이렇게 불러줬잖아요. 그쵸?
1: 후추님. Yeah.
0: 네. 계속 어제까지는 원추라고 불렀거든요.
1: 아 그렇군요.
0: 네.
1: But I appreciate your jokes, 후추님.
0: 감사합니다. Hey, thank you so much for another fun episode. We'll see you back here next week.
1: Alright, bye guys.
0: 여러분, in the meantime, 김범수가 부릅니다. 비가

0: 네, 안녕하세요. 문자 요정의 시간이 왔습니다. 헤드폰을 쓰려고 했다가요 2분밖에 안 남았대요.
1: 그래도 쓰세요. 네, 일은 해야죠.
0: 네. 네.
1: 혹시 뭐 머리 했다고 지금 헤드폰 안 쓰는 거 아니에요?
0: 오늘도 조금 머리가 좀 잘 돼가지고요. 네. 우선 좀 양해를 조금 부탁드리겠습니다.
1: 와. 네.
0: 이 머리가 살아야 저도 살거든요. 그래서 이 느낌 그대로 조금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 기분 나빠요. 그냥 내리세요 그러면.
0: 네네. 네. 자, 오늘은 이제 고수님께서 우리 닥터수님에게 이렇게 네. 안부를 물어보셨네요. 닥터수님 퇴근하셨는가요? 하신 것 같아요. 우리 민수 씨께서 보셨을 때
1: 이 시간쯤 되면 네. 오늘 야근인가?
0: 아직이라고 하십니다.
1: 와, 네.
0: 지금 시점에 퇴근하셨는지 모르겠는데 네. 답변으로는 아직입니다라고 네. 하셨고 터수님 이분이면 문제 요정 출연료 반납해야. 야근이 나은 것 같기도 합니다.
1: 아니 이분만 하지 날개도 없지 요술봉도 없지 헤드폰도 안 하지.
0: 네네네네. 지금요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1: 이대로 그냥 밖에 길가에 가서 또 하는 이거 한 똑같아요 지금.
0: 아니, 네. 아직 포텐이 안 터졌어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이제 우리 후추님께서 또 오늘의 날씨에 대해서 조금 말씀하셨어요.
1: 1분 남았대요.
0: 진짜 덥다. 더워 죽겠슈라고 하셨는데 네. 오늘 날씨 어떻게 보셨나요?
1: 근데 어제보다는 나았던 것 같아요.
0: 어제보다는?
1: 습도랑
0: 습해서.
1: 예, 그쵸. 진짜 불편했는데
0: 네네네.
1: 오늘은 버틸만 했습니다.
0: 네, 그 피디님께서 민수 여가 좀 쓸게요. 네, 이거 좀 전달하고.
1: 계속 한국말로 물어보고 있는데.
0: 그리고 이제 류젠미체님께서 퇴근길에 들으니 정말 유익한 채널인 것 같아요. 이 채널을 진작에 알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이게 지금 채널인 건지 아니면 쇼인 건지 아무래도 올스타겠죠?
1: 그거 좀 exactly 말해줘야 돼요.
0: 네네네.
1: 이것도 다 이 보고에 들어가거든요.
0: 그렇죠. 네. 그렇죠.
1: 그러니까 류젠미체님 BFM이라 하지 말고 All-Star English라고 하세요.
0: 네. 네.
1: 이게 네, 방송국 이렇게 말하지 말고
0: 그렇죠.
1: 그렇죠. All Star English 이 쇼가
0: 네.
1: 네.
0: All Star English인지 아닌지 우리 뉴젠미체님 28분 이후로 안 계세요. 네. 그래가지고 혹시 조금 빨리 복귀하셔가지고 답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1: 네.
0: 끝났나요?
1: 아니요. 이것만 읽어야 돼요.
0: 뭐요?
1: 왜냐면 우리 후추님
0: 네네. 네,
1: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하나 던졌습니다.
0: 네네네.
1: 후추님이 저 예전에 채팅 안 할 땐 올스타 잉글리시 구독자님들이 민수님 많이 놀린다 너무하다 생각했거든요.
0: 네네.
1: 그런데 최근 보면 민수님이 구독자들을 이렇게 만든 건지 아 닭이 먼저인지 계란이 먼저인지 모르겠어요 라고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But when I think about it 저도 이게 어떻게 시작된지 모르겠습니다. I don't know how this started. 여러분, did I cook first? Or did you cook first? That is the question.
0: 영원히 풀리지 않겠군요.
1: 네. 아무튼 계속 이렇게 갑시다.
0: 네.
1: 아시겠죠? 네, 전 이게 재밌어요. 네. 1분 훨씬 확 지났거든요.
0: 고맙습니다.
1: 출연료 반값.

0: 이쪽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1: 고마워요. 저는 한우 원뿔뿔 최근 스테이크 세트 A 주시고요. 미디엄 웰던으로 부탁해요. 노래 너무 좋다. 이게 무슨 곡이지? 궁금해. 제목이 알고 싶어 물어봐야겠어. 저기요, excuse me.
0: 네, 손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1: 이 곡이 무슨 곡이죠?
0: 아, 소고기입니다.
2: 영어는 소통입니다. 소통이 필요할 때 올스타 잉글리시.

0: your best choice. BEFM, Busan, 영어 방송.
1: 자갈치 시장의 활기찬 목소리. 영도 앞바다를 수놓은 은빛 윤슬. 우리가 지켜온 부산의 소중한 모습들입니다. 이제 부산은 그 이상의 내일을 준비합니다. 첨단을 달리는 에코 델타 시티의 일상부터 가덕도 신공항의 하늘길, 그리고 유라시아와 북극을 잇는 북극 항로까지 세계를 향한 거침없는 도약. 그 엔진은 바로 부산 사람입니다.
2: 우리가 부산입니다.
3: 우리가 부산입니다.
4: 우리가 부산입니다.
1: 당신의 자부심이 부산의 미래를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대선공익재단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5: Zero Waste Rangers.
6: To save Mother Earth, just remember the five R's.
7: Would you like a bag for that?
5: No, thanks. I brought my own bag. Number one, refuse. Just say no to things you do not need.
7: This shirt is so out of style.
5: Why not take it to a flea market? Number two, reduce. Buy only what you need and share with your neighbors.
7: One iced Americano coming right up.
5: Can I get that in my tumbler? Number three, reuse. Single use, that's not how we do things.
7: This is such a hassle. Let's just throw it all in together.
5: You've got to peel off the labels and rinse them out. Number four, recycle. Rinse it, peel it, and recycle properly.
7: This looks different from other sponges.
5: It's a biodegradable loofah. Number five, rot. Choose a product that returns to nature.
7: Refuse, reduce.
5: Reuse, recycle.
7: And rot. The 5R pledge to protect our planet.
8: Welcome to Busan. Let me show you around. Here you can find the world's largest musical in-ground fountain and the world's only UN Memorial Cemetery.

0: 혹시 지금 운전 중이신가요? 어린이 교통사고 피해자 수는 지난 3년 평균 약 9만 명.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 기준이 강화된 이후에도 어린이 보호구역 내 사고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스쿨존에서는 반드시 시속 30km 이하 서행, 스쿨존 내 불법 주정차 금지, 차량 출발 전 앞뒤 좌우 살피는 습관으로 어린이가 안전한 도시를 만듭니다. 참,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은 모두에게 위험합니다. 우리 모두를 위한 교통안전, 나부터 실천하면 모두가 안전해집니다. 어린이가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는 부산.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는 우리 모두의 미래이자 희망입니다. 이 캠페인은 어린이가 안전한 부산을 만드는 은행, BNK 부산은행과 함께합니다.
1: 웰컴 투 부산. Let me show you around. Here you can find the world's largest musical in-ground fountain and the world's only UN Memorial Cemetery. Stroll along the coast and explore the largest mountain fortress in Korea. As well as all this, there are so many tourist attractions, beautiful exhibitions, vibrant culture, convenient facilities, and delicious foods unique to Busan. With all the beauty and charm of the amazing city of Busan, you'll find yourself right at home in this ever-changing tourism paradise. So stay with us a while.

0: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3: May I help you?
0: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FM 부산 영어 방송
1: English with
2: 부산 아지매.
1: 우리 소상공인 사장님들 매장에 방문한 외국인 손님 때문에 당황한 적 있으시죠?
2: 그래가 듣고 바로 써먹는 영어 한마디 알려줄라 갑니다. 배울 준비 됐지? 부산 아지매와 배워보는 영어 시간.
1: 오이소, 보이소, 사이소,
3: 영어 하이소.
2: 와, 내가 드디어 루브르, 오, 루브르 박물관을 다 와보네. 너무너무 신난다.
4: Welcome, everyone. I'm Daniel, and I'll be your museum guide today. Let me give you a quick introduction.
2: 현지 가이드가 안내 준다더니 저분이 우리 여행팀 가이드신가 보네.
4: I retired 20 years ago, and now I volunteer here. Back in school, I was great at history, but terrible at math. Numbers and I have never gotten along. First, let's count how many of us are entering. Group entry is faster and comes with a discount. So, please line up right here.
2: 뭐지? 이렇게 줄을 서라는 건가? 빨리 들어가고 싶은데. 모나리자도 보고,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사진도 엄청 찍어야지.
4: Okay. I'll start counting from the front. 1, 2, 3, 59, 60. 61. Wait, where was I? Oh, let me start over.
2: 뭐 하시는 거야? 자꾸 다른 사람들 다 들어가는데.
4: 1, 2, 3, 48, 49, 50, 48, 49. Oh, no. Let me try this again.
2: 뭐 하시는 거야? 자꾸. 그냥 개인으로 입장해야겠다. 잠깐. 혼자는 얼마야? 이게 영어로 뭐지?
4: 1, 2, 3, 79, 81. Oh, wait a minute.
2: 문 닫을 때까지 못 들어가는 거 아니야? Excuse me. Me alone. How much?
4: 79, 80. Wait, what did you say?
2: 오늘 배워볼 표현, 1인당 얼마인가요? 영어로 뭐라고요?
5: How much is it per person? How much is it per person?
2: How much is it per person?
5: 1인당, 하루당, 한 개당 모두 per를 사용합니다. 1인당은 per person, 하루당은 per day, 한 개당은 per one. 1인당 얼마냐고 물어보는 질문에 대답은 이렇게 할 수 있죠. 1인당 $5입니다. It's $5 per person.
2: 부산 아지매가 알려주는 오늘의 영어 표현. 1인당 얼마인가요?
5: How much is it per person?
2: 내일도 부산 영어 방송에서 만나요.
3: See you tomorrow.
0: FM 부산 영어 방송
6: 자갈치 시장의 활기찬 목소리 영도 앞바다를 수놓은 은빛 윤슬 우리가 지켜온 부산의 소중한 모습들입니다. 이제 부산은 그 이상의 내일을 준비합니다. 첨단을 달리는 에코 델타 시티의 일상부터 가덕도 신공항의 하늘길 그리고 유라시아와 북극을 잇는 북극 항로까지 세계를 향한 거침없는 도약 그 엔진은 바로 부산 사람입니다.
7: 우리가 부산입니다.
8: 우리가 부산입니다.
9: 우리가 부산입니다.
6: 당신의 자부심이 부산의 미래를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대선공익재단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10: I was so busy this morning, I didn't even get to check my messages. I almost got hit.
7: Here comes the safety hero. Stop right there, Smomby. Put your phone away. Keep your head up. Look around.
10: What was I doing? Thank you. I'm finally free from being a Smomby.
1: As you just heard, even a quick text could lead to a serious accident. This kind of behavior has a name, Smomby, a word created by combining smartphone and zombie.
6: Walk with your head up and check your surroundings before you move. Let's build a safer traffic culture and keep our streets free from Smombies. This campaign is brought to you by BEFM 부산 영어 방송.
11: 여러분은 영어 왜 배우시나요? 영어 드라마를 자막 없이 보기 위해 아니면 해외 여행지에서 현지인과 자유롭게 대화하기 위해 더 넓은 세계와 연결되고 싶은 여러분만의 영어 여정이 있으신가요? 영어를 배우게 된 계기부터 나만의 영어 공부 팁을 BFM에서 함께 나눠보세요. 영어가 내 삶을 어떻게 바꿔놓았는지 그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줄 주인공은 바로 당신입니다. 부산 시민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 자세한 사항은 부산 영어방송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12: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3: 제가 들어드릴게요.
14: 여기 앉으세요.
12: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